0: 이 노래는 수요일 날 이 노래 어디 갔어요? 들려드렸어야 될 노래 같은데 글렌 메데이로스와 엘사가 함께한 Friend, You Give Me A Reason 10월 4일 일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내일 혹시 대체 휴일로 쉬시는 분들은 마음이 참 가벼우시겠습니다. 형편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자, 와, 뭔 1kg을 체지방 빼는데 13시간 수영을 언제 해요? 그래서 살 빼려고 수영 다니시는 9210님은 집에 와서 운동한 것보다 더 열심히 드신다고 그럼 옆에서 남편이 수영한 거다 무슨 의미냐고 시비를 겁니다. 시비라기보다 걱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7763님 제가 매일 10kg씩 걷는데요. 와우 대단한데요. 제가 걷는 길에 떡볶이집, 꽈배기집, 국수집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날 반, 아닌 날 반반입니다. 코스를 좀 바꿔보시미. 그 허기진데 그 음식 냄새를 외면한 건 정말 참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쨌든 모두들 편안하게 평소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광고 듣고 일요일 오늘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9: 백조 싱크
10: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십으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0: 백신, 깜빡 말고 캡박시블.
1: 캡박시블,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주말 아침 조금은 더 느긋하고 싶은 여러분을 위한 게으른 소파의 노래. 자, 오늘 첫 곡은요, 로버트 파머. 우리에게는 그 친구의 질주 씬에서 닥터 닥터를 외쳤던 바로 그분 맞습니다. Mercy, Mercy Me 그리고 I Want You라고 하는 두 곡의 메들리인데요. 이 둘 다 마빈 게이라는 소울 뮤지션의 노래예요. 이 곡을 한 곡처럼 커버를 했습니다. 글쎄, Bad Case of Loving You의 주인공이 부르는 소울 음악 어떤 느낌일지 잘 매치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느긋하게 한번 즐겨봐 주시죠. 이게 꽤 인기가 좋아서 당시 앨범 판매량도 엄청났다고 하는데요. 자, 로버트 파머입니다. Mercy, Mercy Me, I Want You.

자, 일요일 아침 게으른 소파의 노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곡은 치즈의 오늘의 기분이란 노래인데요. 저는 치즈 그러면은 홍대 여신 중에 한 명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치즈라는 스테이지 네임으로 솔로로 활동하잖아요. 근데 시작은 4인조 밴드였답니다. 여기에 보니까 맞아요. 생각납니다. 프로듀서 구름, 보컬의 달총, 이런 멤버들과 함께 하다가 지금은 달총이 혼자서 치즈를 이끌고 있다고 해요. 자, 오늘의 기분 치즈와 오석준 씨의 노래 정말 오랜만에 준비가 됐어요. 우리들이 함께 있는 밤. 약간의 보사노바 풍의 노래로

80년대 후반 아주 큰 사랑을 받았죠. 아예 오석준 1집 자체가. 네. 자, 그러면 치즈의 오늘의 기분 그리고 오석준의 우리들이 함께 있는 밤 편안하게 이어드리겠습니다.

0: 여보, 맛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0: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3: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0: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피콘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3: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0: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3: 10월 오픈 때 가보자.
0: 청라 아쿠온 프로지오.

0: 대학교 대우건설.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
2: 정선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가 열립니다.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정선 남면 민둥산역 특설무대에서 이상은, 이한철, 박혜경, 엘리펀디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음악회 정선에서 만나요.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제주와 영남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는 오전까지, 영남 동해안은 오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밤부터는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부터는 전국 곳곳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고요. 일부 중부지방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는 최대 30mm, 서울과 경기 남부에는 10, 그 밖에 충청 이남과 제주에는 5mm 미만이 되겠고 비는 내일 오전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서울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가 내려 건조함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불씨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지칩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학부모가 되고 처음으로 비주얼 도시락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하려던 것은 유부초밥 위에 문어가 누워있는 문어 유부초밥. 근데 진짜 문어 말고 프랑크 소시지를 잘라 문어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눈을 만들려니까 검정깨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근데 집에 검정깨가 어딨나요? 검정깨 사러 시장에 갔는데 제가 필요한 거는 눈으로 쓸 한 30알 정도? 근데 한 봉지에 2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 순간 얼마나 갈등이 되던지. 그냥 눈알 없이 만들까? 아, 그래도 눈이 없으면 눈알 문어 안 갔겠지? 2만 원은 좀 아니다. 에이, 아니야. 그래. 사서 박자 박아. 문어 눈알 30개 때문에 3만 개가 넘어 보이는 검정깨를 샀네요. 그래도 결과물을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역시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검정깨는 어디다 뿌려볼까나.

저 같으면은 이 수시계로 그냥 눈을 만들어서 찍었을 것 같은데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검정깨 아 정말 신의 한 수였네요. 너무 이쁩니다. 이걸 처음 만드셨다고요? 네, 요즘 유치원 뭐 체험학습 가는 시즌인 것 같아요. 안 싸던 도시락도 싸고 이거 하느라고 뻗어버렸다는 그런 사연들도 만났는데 특히나 이 문어 예. 프랑크 소세지를 조금만 길게 잘라도 문어 다리가 완전 뒤집어지고 떨어지고 또 문어 다리는 8개인데 왜 4개밖에 없냐고 애가 울고 불고 하는 집도 있고 참 어머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가 정말 좋을 때인 것 같아요. 자, 10월 4일 일요일 문득 너에게 이렇게 답장 전해봅니다.

노래만 들었을 때는 미국에서 새로 나온 여성 싱어송라이터인가 싶은데요. 오, 서울대에서 바이올린을 그것도 수석으로. 야, 밀레나라고 하는 우리 뮤지션입니다. Heart on the Table이라는 노래였어요. 박지연님의 사연과 함께 이어드렸는데요. 네. 4023님, 처음에 우리 아들 소풍 김밥 살 때 자꾸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그거 만들면서 터진 거 주워 먹다가 저녁도 못 먹은 적이 있어요. 아들이 그래서 다음부터 유부 초밥으로 싸달래서 순간 욱했는데 다음 소풍 때 제가 저도 모르게 유부 초밥에 누나를 붙이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어머니들. 예. 5385님, 딸한테 도시락 반찬 뭐 사줄까? 하고 물어봤더니 곱창볶음. 그래서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아, 아재 입맛. 결국 어렵게 돈가스로 합의를 받습니다. 아, 곱창 맛있으면, 네, 아저씨들이 맛있는 것만 먹나? 네. 1104님, 아이가 고3이라 수능 때까지 절대 아프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독감 예방주사도 일찌감치 맞췄어요. 근데 그래놓고 정작 저는 아직 안 맞았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예방주사 맞으면 예, 아이 그래도 네 아무튼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자 수능 때까지 파이팅입니다. 금주를 한 달 동안 했더니 주위에서 얼굴이 좋아졌다고 아주 난리네요. 얼굴이 왜 이렇게 밝아졌냐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동안 얼굴이 술톤이었나 봐요. 오, 큰 결심 하셨는데요. 한 달이면 뭐 아예 절주하실 수 있겠어요. 8293님. 맞아. 술 좀 많이 마시고 그러면은 약간 그 얼굴이 살짝 약간 데친 것 같은 느낌? 죄송합니다. 아, 제가 그랬다고요. 예. 그죠. 그게 이렇게 좀 피부가 안착되는 느낌이 좀 있죠. 술 끊고 나면. 자, 이어지는 곡, 후디의 Fresh라는 곡입니다.

0: 이진혜님께서 신청하신 10cm의 그라데이션이었습니다.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주말이라. 아침부터 아이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봉사활동하고 회사로 향하는 길에 신청을 하셨는데 곧 30분 서 있었다고 허리가 너무 아파요. 하루가 왠지 길 것 같아서 10cm의 그라데이션으로 달래고 싶어요 하고 신청하셨던 노래였습니다. 송정현님의 둘째가 고2인데요. 우리 엄마는 아무도 용돈 주는 사람이 없지 하면서 자기가 받은 용돈 중에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우리 쪼꼬미가 언제 이렇게 컸나 싶네요. 확실히 둘째들이 뭐 편견일 수도 있지만 좀 가족들 눈치도 잘 살피는 것 같고 든든하시겠습니다. 예. 0066님은 안녕하십니까? 지리산 청정골에 서식 중인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요즘 시골은 한창 수확철이라 이른 아침부터 밤나무산 가서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눈앞에 뭐가 꿈틀여서 보니까 맹꽁이가 가만히 보호색으로 위장해서 숨어있네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또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저도 얘기 안 했으면은 뭐 나뭇가지인가 나뿌리인가 했을 텐데 이렇게 보니까 맹꽁이의 눈이 보여요. 아무튼 수확의 기쁨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목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찰리 푸스, Whatever's Clever World Tour.

0: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스타 찰리 푸스의 첫 스타디움 내한 공연이 열립니다.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7시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찰리 푸스의 수많은 히트곡과 환상적인 무대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라이브 네이션 코리아를 확인하세요. 찰리 푸스 10월에 See you again.
1: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백년 가게 수양농장 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 목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블렌드에서 맹문동 농축액, 다원 누룽지에서 보리 누룽지와 시래기 해장국을 드립니다. 일요일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0715님께서 사진과 함께 주신 문자인데, 이게 클레마티스 로구치라는 보라색 은방울꽃과 잘 어울릴만한 짝꿍꽃을 하나 더 사서 꽃병에 꽂아뒀습니다. 꽃 몇 송이 드러났을 뿐인데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지네요. 야, 진짜 근데 너무 어렵다 이름이. 근데 이런 거 다 어떻게 아세요? 진짜 신기해요. 짝꿍꽃 이름은 안 알려주셨는데 아무튼 5722님은 안경을 안 쓰려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안경을 맞췄어요. 안경을 쓰니까 세상이 이렇게 선명한 줄 몰랐어요. 그동안 못 봤던 것까지 보여서 적응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 이런 분들 있어요. 그 안 쓰려고 끝까지 버티고 막 폰 화면은 막 200배 이렇게 해놔갖고 문자 막 왕따시만 하게 했는데, 아 그럼 저같이 30대 때부터 저기 뭐라 그래요 이거 아래 돋보기 달려있는 다 초점 쓰는 사람들은 그 뭐 아무튼 저는 일찌감치 포기했더니 예, 아주 편안한 세상이 열렸었는데. 자, 5722님 이제 아무튼 잘 보이신다니 다행이고, 맞춘 안경이 더 스타일리시하게 잘 어울리는 안경이기를 응원드립니다. 가을이 오긴 왔나 봐요. 지하철역 앞에 은행나무에 은행이 우수수 떨어져 있는데 저도 하마터면 밟을 뻔했어요. 벌써 사람들 안에 많이 밟혀서 은행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라고 7008님. 예, 그것도 진짜 막 그 너무 밟혀서 보도블럭에 아주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치우시는 분들도 힘드실 텐데 가을이 왔습니다. 1204님. 주말에 듣는 오늘 아침은 유독 더 느긋한 것 같습니다. 상대 목소리도 평일보다 한결 부드럽게 들리는 것 같고, 아닌가? 제가 아직 잠에서 덜 깨서 그런 걸까요? 네, 그만큼 여유 있게 듣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는요, 조아니 스팀슨입니다. 드림 시나리오 7008번님의 신청곡인데요. 요 노래 듣고 잠시 후 3부에 바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굽이굽이 깊은 골짜기마다 삶의 이야기가 이어져온 정선. 이곳엔 오래전부터 우리의 희로애락을 한 가락에 담아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정선 아리랑인데요. 일터에서 고된 몸을 달래고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고 때론 서러운 마음을 풀어내며 부르던 정선 아리랑은 오랜 세월 지역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레 이어져 온 소리입니다. 1971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로 지정된 정선 아리랑은 지금도 전수교육과 공연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화려한 악기 없이도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깊은 산골의 삶과 정서를 전하는 아리랑 한 자락. 올가을엔 우리 지역이 품어온 오래된 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처.
2: 중화역 가까이
3: 새집이 라온.
2: 기다려온 서울 새집
3: 드디어 라온.
2: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3: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2: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4: 깊은 산골의 가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찬휘, 허스키한 목소리로 마음을 울리는 김기태, 감성 발라더 정재우, 생동감 넘치는 무대의 유하은 밴드, 네 팀의 음악이 물드는 특별한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가을밤의 음악 한마당 놓치지 마세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

0: 지난 화요일 들려드렸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하트를 눌러주셨던 박효신 그리고 대한민국 1세대 재즈 보컬리스트 박성현님이 함께한 바람이 부네요. 자, 오늘 하티스트 송으로 한 번 더 들었습니다. 한참 코로나가 기승을 하던 때 녹음을 했고요. 이 노래를 발표하신 다음 해 2020년 박성현님은 이제 하늘의 별이 되셨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딱 듣기 좋은 노래 같습니다. 장작불 앞에 앉아있는 것처럼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노래라고 1247님 피아노 선율도 너무 아름답고 두 분의 화음도 너무 좋네요. 방구석에서 누워 듣기 좀 그래서 벌떡 앉아서 들었습니다. 6026님 그러니까 정말 손잡벌대는 까마득한 후배인데 참 어울릴 듯 안 어울릴 듯 정말 그런 묘한 균형감이 이 노래에 더 큰 매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바람이 부네요까지 들었고요. 잠시 광고 듣고 3부 이어드립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8: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9: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0: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3: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4: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15: 당진 해나루쌀,
14: 덮밥에도
15: 당진 해나루쌀,
14: 국밥에도
15: 당진 해나루쌀.
14: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한때 나를 추앙하라 라는 부음을 일으켰던 나의 해방일지 OST에서 4499 또 정재윤님 등등 그간 신청하셨던 곽진원의 일종의 고백 함께 들었습니다. 2175님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윤상님 음악을 많이 들었더랬어요. 그랬던 제가 벌써 50대에 접어든 초등교사가 됐고요. 큰딸도 올해 초등교사가 됐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윤상님 방송 듣고 있으면 예전 이어폰 꽂고 자율학습 하던 때 제 모습이 떠오른답니다. 오랜 시간 귀 기울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따님 이번에 초등학교 교사 되신 것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선물 중에서 작가님들과 상의해서 2175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남이 하는 말을 진짜 안 들어요. 제가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려드려도 알았어 하고 꼭 본인 생각대로 하시죠. 그러다 제가 엄마 그거 하지 말랬잖아 그러면 네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이러세요. 내가 분명히 한 10번은 말했거든요. 다른 집 어머니들도 크게 안 다르시거든요. 너무 어머니를 뭐라

있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어머니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0988님. 자, 그리고 주중에 온 미니 메시지 중에서 최예린님이 내년에 서른 되기 전에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첫 출근길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신청하고 가요 하면서 1999년생 미국 출신 뮤지션이더라고요. Q. Marsden, Take Me Where Your Heart Is.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세요라는 노래. 저도 예린님 덕분에 처음 들어보게 되는데 우리 함께 들어요.

동환님이 듣고 싶어 하셨던 팔로마 페이스와 테디 스윔스가 함께한 Only Love Can Hurt Like This 였습니다. 그쵸, 사랑으로 다친 데는 약이 없죠. 네. 우리 집 뚱냥이한테 제대로 할퀴을 당했습니다. 9588님, 팔에 난 상처가 아직도 쓰라린데 이럴 땐 진짜 얄밉다가도 저 가필드 같은 귀여운 얼굴을 보면 또 용서하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 고냥이들이 댕댕이보다 뭐 수월하다 이거 다 거짓이라고, 네, 이런 할퀴을 다 이해하고, 네, 그렇게 해야 자, 그래도 집사님으로서, 네, 영광의 상처 덧나지 않길 바라면서. 0741님, 두 달쯤 전인가 아들 왼쪽 두 번째 손가락에 티눈인지 사막인지 뭔지 모를 것이 생겼거든요. 엄청난 겁쟁이 아들을 데리고 냉동치료하기 힘들 것 같아서 티눈 약을 꾸준히 발랐는데 빠질 기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설득해서 냉동치료를 다녀왔더니 알턴니가 빠진 듯이 마음이 후련합니다. 근데 이제 마음의 준비가, 왜 치과도 아플 때 바로 안 가게 되고, 조금만 더 아프고, 내가 병원에 내 발로 갈 수 있을 때까지 아플 때 가듯이, 예,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아유, 그래도 아들 아플 때 엄마가 마음이 더 아픈데 다행입니다. 2631님, 요즘 좀 많이 지쳐 있었는데 퇴근해갖고 저녁 준비하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안에서 귀엽게 웃고 있는 귤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귀여워서. 귀여운 이벤트 해준 우리 둘째 너무 이쁘죠? 라고. 근데 애가 소질이 이거 뭐

거의 귤이 표정이 살아 있어요. 수고했어 오늘도 라고 말풍선까지 달고. 아, 귀여워라. 진짜 눈물 나게 귀여우셨을 것 같아요. 자, 이어진 영국 출신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샘 라이더의 노래예요. More.

0: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접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도 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2: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8: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리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9: 중화역 가까이
10: 새집이 라온.
9: 기다려온 서울 새집
10: 드디어 라온.
9: 중화역 초역세권에

0: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1: 서울 역세권 새 집의 기준.
0: 중화역 라운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운건사.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오늘은 밤부터 요란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선선하겠는데요. 서울은 24도까지 오르겠고 대전, 대구 25도, 광주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는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은 어제부터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발령된 건조주의보인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작은 불씨도 관리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 건조함은 오늘 밤 비가 내리면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 북부, 충남, 전남 북서부에 비가 시작돼 밤사이에는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남해 일지선 함안 쪽으로 동마산에서 산인까지 13km 구간 정체십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이번 주 주제는 가을엔 발라드로 선곡을 해봤는데요. 자, 첫 곡 루이스 카팔디의 Someone You Loved라는 노래입니다. 이 곡이 2018년 가을에 나와서 미국과 영국 모두 1위를 차지한 히트곡이죠. 이때 루이스 카팔디가 앨범 만들면서 어떤 얘기를 할까 막 고민을 하던 중에 그때 할머니가 하늘나라로 떠나셨대요. 그래서 그 일로 이별과 상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노래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또 원플러스 해드릴 곡은 그죠, 한때 또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셨던 데미안 라이스의 The Blower's Daughter란 노래입니다. 이 곡도 떠나간 사람을 놓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노래한 곡이죠. 근데 노래 가수는 데미안 라이스 한 사람으로 써있지만 목소리는 듀엣으로 들리잖아요. 여기 함께 참여한 여성 보컬리스트가 리사 헤니건이라는 뮤지션인데 사실 데미안 라이스와 오랜 연인 사이였고 데미안 라이스의 1, 2집을 만들 때도 같이 만든 그런 뭐 지금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전해주고요. 자, 그러면 Someone You Loved, The Blower's Daughter 두 곡 이어드립니다.

0: Can't take my mind off of you. I can't take my mind. My mind.
1: 주말엔 원 플러스 원, 가을엔 발라드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래는요, 탕웨이, 배우 탕웨이가 노래한 만추라는 노래입니다. 현빈, 탕웨이가 주연을 맡은 그 만추의 주제가인 셈이죠. 재밌는 것은 이 노래의 작곡가가 이제 색소폰 연주자 손성재 씨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멀리서라는 곡을 다시 좀 다듬어서 탕웨이의 목소리로 다시 노래를 하게 됐고, 영화는 뭐 영화대로, 노래는 노래대로 아주 큰 여운을 남긴 그런 작품이죠. 손성재 씨는 연주자이면서 또 프로듀서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작이 최근 그 37년 만에 컴백을 하신 정미조님의, 그러니까 컴백하신 이후로의 넉 장의 앨범을 거의 손성재 씨가 프로듀싱을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많이들 좋아하시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라는 곡을 탕웨이 버전의 만추에 이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만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어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1: 4354님이 올 초에 친구들하고 타로 보러 갔거든요. 그때 8, 9월쯤에 남자친구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8월부터 은근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정신 차려보니까 10월이네요. 아무런 수확도 없이. 그 타로가 아무튼 타로술사라고 해야 되나? 그분하고 아무튼 그 이제 그 의뢰자하고 뭔가 그런 케미가 있어야 더 정확한 카드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실패로 너무 낙심 마시고, 네. 곧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음력일 수도 있잖아요. 네. 금현희님, 오늘 마지막 곡의 네,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신청하신 우리 양혜은님의 가을 아침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까지 대체 연휴로 쉬시는 가족들 조금 더 편안한 일요일 되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네, 아까우니까 오늘 더 편안한 일요일 보내시길 바라고, 월요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준환입니다. 전 이루고 싶은 일이 생기면 친구들에게 떠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처음 연기를 시작했을 때도 난 배우가 될 거야 라고 꽤나 떠들고 다녔죠. 누군가가 보기에는 섣부른 포부처럼 들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내 입으로 꿈을 내뱉는 순간 어쩌면 그건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말 한마디가 망설이고만 있던 나를 움직이는 용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 필요.
2: 정선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가 열립니다.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정선 남면 민둥산역 특설무대에서 이상은, 이한철, 박혜경, 엘리펀디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음악회 정선에서 만나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걷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건 가을을 타는 거라기보다는요,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은행나무 열매를 요리조리 피하기 위한 노력일 겁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이렇게 발밑만 조심하다 보면 놓치는 것도 분명 있을 거예요. 은행을 피해 땅만 보는 사이 머리 위에선 단풍이 조금씩 물들고 은행님 역시 노랗게 물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만큼은 계절이 바뀌는 소중한 순간 가끔씩 고개 들어서 만끽해보시죠.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4일 일요일 브런치 카페 출발해 봅니다. 오늘 첫 곡으로 김대명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띄워드렸어요. 윤도현 씨의 노래잖아요. 김대명 배우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에서 OST 부른 버전도 너무 좋아서 한번 같이 들어봤습니다. 진짜 가을이 성큼 다가왔네요. 날씨도 너무 좋고 이 하늘도 예쁘고 구름도 예쁘고 아침 저녁으로는 꽤 많이 추워졌더라고요. 여러분 겉옷 잘 챙기시면서 건강관리 환절기에 기관지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또 독감이랑 코로나19가 동시 유행한다고 하니까요. 건강 꼭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이 가을 우체국 앞에서를 찾아보다가 재밌는 일화를 발견해서 여러분께 하나 전해드리려고요. 이 김현성 씨가 작사 작곡한 곡인데 원래 윤도현한테 주고 일주일 후에 김광석이 이 노래를 부르고 싶어 했대요. 근데 시기가 안 맞아서 거절했다는 일화가 있는데 당시 김광석은 아끼던 후배 윤도현한테 준 것을 모르고 물어봤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윤도현 씨한테 이 노래를 갔다는 걸 알고는 당시에 신인 가수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추천한다고 김광석 씨가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하네요. 김광석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도 궁금하네요.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좋은 노래들, 가을 감성 물씬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노래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5: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8: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9: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0: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네, 스팅의 Fields of Gold 함께하고 왔습니다. 약간 황금빛 들판 이런 뜻이겠죠? 아, 뭔가 듣고 나면 오래 마음에 남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마음도 평온해지고요. Fields of Gold 띄워드렸고요. 오늘 아까 그 은행나무 이야기해서 가을 노래를 한번 계속 준비해봤거든요. 아이유의 가을 아침 먼저 듣고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이유의 가을 아침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은행나무 이야기 하고 나서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저희 회사에도 원주 MBC에도 은행나무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요즘 은행이 떨어진 것도 있고 터진 것도 있더라고요. 저 은행 약간 폭탄이라 생각해서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는데 아마 저는 피했지만 제차 바퀴에는 아마 은행 자국들이 한가득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접 발로 은행을 한번 밟아본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아직까지 살면서 안 밟아봤는데 올 가을도 한번 열심히 피해 다녀보겠습니다. 아이유의 가을 아침 들으셨고요. 잔나비의 가을 밤에 드는 생각도 함께 들으실게요.

네, 잔나비의 가을밤에 드는 생각 함께 듣고 왔습니다.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 오늘 1부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는 2부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2부에서는 좋은 책 하는 건 같이 나눠보는 북카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메리칸 파이 띄워드립니다.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2: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3: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2: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피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3: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2: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3: 10월 오픈 때 가보자.
2: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4: 중화역 가까이
5: 새집이 라온.
4: 기다려온 서울 새집.
5: 드디어 라온.
4: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5: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4: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6: 소찬이,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에서 방송됩니다. 가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식이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를, 특별한 날 특별한 곳 묵수의 진달래에서 화덕피자 교환권,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 케어권을,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앤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을,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 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3처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고요. 바로 북카페 출발해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 제목은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작가는 김형철 작가. 이 책은요, 철학자 김형철 교수의 최고의 선택인데요. 이 책의 부제가 정말 깁니다.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서 당신을 구해줄 어느 철학자의 질문 수업이 부제입니다. 오랜 고전 철학들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지 생각해 보게 해주는 그런 책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왜 중요한지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소크라테스의 아버지는 석공이었고 어머니는 애를 받아주는 산파였습니다. 귀족과 평민으로 계급이 나뉘고 노예가 있던 시대에 평범한 서민 가정에서 태어나 평생을 가난하게 삽니다. 그러나 스스로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왜 그가 가장 현명한 사람인 걸까요? 그 이유는 스스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는 유명한 경구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유명하지만 사실 델포이 신전 벽에 새겨진 문구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숨겨진 일화가 있었는데요.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론에 따르면 소크라테스의 추종자이자 동료인 카이레폰이 델포이의 신전에 찾아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신이시여, 소크라테스보다 더 현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신탁의 답은 이랬습니다. 없다. 소크라테스는 그 신탁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신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신이 현명한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직접 대화를 나눈 결과 지혜롭다고 알려진 그들이 사실은 현명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무릎을 칩니다. 자신은 적어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들은 그것조차 몰랐던 것이지요. 자신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배우려 하지 않기에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배우려 합니다.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질문

인데요. 자신의 무지와 맞닥뜨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느냐 하는 겁니다. 대체로는 모르는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왜 사람들은 모르면서도 질문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순한데요. 질문한다는 것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스스로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당대 소피스트, 즉 궤변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그들의 무식함이 드러났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묻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요? 정의는 자신이 빌린 것을 돌려주는 것이요. 당신이 칼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칼의 주인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칼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 정의가 빌린 것을 돌려주는 것이라면 미친 사람에게 칼을 돌려주어야 할까요?

네, 이연의 내거 중에 최고 오늘 듣고 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노래고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그러실 것 같은데 오랜만에 들었는데도 너무 좋네요. 내거 중에 최고 듣고 왔고요. 오늘 북카페에서는 김영철 교수의 최고의 선택이라는 책 중에서 소크라테스의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생각났던 그 일화가 있어요. 하나는 중학생 때 제가 한 선생님께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선생님께서 저한테 나연이 너는 참 영리한데 앞으로는 좀더 지혜로워질 필요가 있어. 현명해질 필요가 있어.

필요가 있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몰랐거든요. 지금도 왜 선생님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현명하다는 말을 지금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뭐 지혜롭게 행동한다 이런 뜻인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정확히 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말이 이상하게도 지금 제가 중학교 졸업한 지 거의 15년 정도가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가끔 그 말이 뇌리에 박혀서 종종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문득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현명한 사람일까요? 많이 알고 똑똑하게 판단하는 것과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조금 많이 다른 이야기 같기도 한데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지금의 나는 지금의 여러분은 예전보다 조금 더 현명해졌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브런치 카페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소크라테스 이야기에서는 이 현명한 사람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를 모르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 내가 모를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냥 부끄러워서 넘어가지 않고 그냥 귀찮아서 넘어가지 않고 다시 질문을 하는 거죠. 그걸 알기 위해서. 근데 이 질문하는 거를 부끄럽거나 뭐 귀찮은 일이라고 여기지 않고 질문하는 태도가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왔어서 참 공감을 하면서 읽었어요. 여러분께서도 사실 저도 어렸을 때 뭔가 잘 모르는 거를 질문하는 게 부끄러워서 그냥 넘어갔는데 부모님께서 이 모르는 거를 질문해서 알게 되는 게 좋은 건데 모르는 거를 그냥 아는 척하고 넘어갔다가 그걸 걸리는 게 더 부끄러운 일이다 막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셨거든요. 여러분께서도 더욱더 현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인지했을 경우에는 질문을 하는 태도를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영철 교수의 최고의 선택이라는 책 읽어봤고요. 성시경의 좋을 텐데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4: 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끝곡으로 015B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심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6: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8: MBC
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춘천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과 관련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10월 4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제2회 동물보호의 날입니다. 최근 한 유기견을 새 가족으로 맞이한 기자의 따뜻한 사연이 화제가 됐는데

앙상하게 마른 모습으로 보호소에서 만나 쿠키라는 새 이름을 붙여줬지만 금방 적응할 거라는 생각과 달리 아이는 작은 소리에도 움츠러들고 긴장해서 부르르 떨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일정한 시간에 밥을 주고 함께 산책을 하며 묵묵히 기다려주자 아이가 조금씩 힘을 빼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거실을 신나게 뛰어다니며 당근 장난감을 물고 놀더라는 거죠. 전문가들은요, 유기동물 입양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바로 기다림이라고 말합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불안해하는 아이에게 규칙적인 일상을 선물하고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다정하게 기다려주는 것 말이죠. 귀엽다고 덜컥 데려오는 것보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다짐, 그리고 천천히 눈을 맞추며 기다려주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다른 생명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다정한 약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동그란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소중한 생명의 온기를 듬뿍 느끼기 딱 좋은 10월의 휴일입니다. 자, 10월 4일 일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0: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4: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5: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8: Walk it, walk it 안전화.
10: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뮤직 타임머신. 음악은 시간을 되돌리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 과거로 돌아가 보는 시간, 뮤직 타임머신, 또 10월 4일 일요일에 함께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또 첫 곡으로는 양희은 씨의 내 강아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10년 전 차트의 노래들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2016년, 아, 10년 전 노래들, 어떤 노래들이 있었는지도 가물가물하긴 한데 먼저 세 곡을 준비했고요. 2016년도 차트의 49위는요, 10cm의 스토커라는 곡이었습니다. 아, 정말 이 짝사랑하는 사람의 소위 그 찌질함이 느껴지는, 또 그리고 짝사랑을 실패했을 때 오는 그 자책감이라 해야 될까요? 내가 잘 못했나? 아, 내가 이렇게 참 사랑받기가 어려운가? 라는 그런 감정들, 정말 그런 감정들을 잘 담아냈던 곡인데요. 짝사랑이 실패했던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찾아서 들었을 그런 노래, 또 49위였고요. 47위는요, 박효신의 숨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어서 46위는 또 시스타였는데요, I Like That, 46위였습니다. 이 세 곡을 들려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잠시 후 세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차트 46위 시스타의 I Like That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뮤직 타임머신, 또 음악을 통해 과거로 돌아가 보는 시간, 오늘은 또 10년 전 차트의 곡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으로 또 한 곡을 더 준비했는데요. 다음은 44위였습니다. 정준일의 안아줘라는 곡이었고요. 이 노래에도 사실 2016년도 이때 즈음에 정말 다시 한번 역주행을 했었던 곡이기도 했고요. 또 이 노래가 2011년 11월 23일에 발매됐었던 앨범의 타이틀곡이었거든요. 근데 뭐랄까요, 이 안아줘, 사실 코인 노래방에 가면은 이 발라드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뭐 노래를 좀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때 당시에 가면은 무조건 안아줘를 한 번은 부르시고 나오셨을 겁니다. 그만큼 2010년대 중반에 큰 사랑을 받았었던 곡이거든요. 특히나 뭐 지금까지도 정준일 씨의 이런 히트곡이나 좋은 노래들을 말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뭐 안아줘가 단연 1순위로 나오기도 하니까, 가사가 일단 너무나 애절하고요. 정말 그 사랑을 원하는, 거의 구걸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처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그 상대를 너무나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데서 오는 그 발라드 같은, 전형적인 발라드 곡의 그런 느낌이 저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44위였는데요. 이 곡이 1부 또 마지막 곡이 되겠습니다.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또 잠시 후 10년 전 차트의 곡들, 또 추억의 곡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리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3: 중화역 가까이
0: 새집이 라온.
3: 기다려온 서울 새집
0: 드디어 라온.
3: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0: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3: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4: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5: 야, 시원하다.
4: 백년가게 맛집
6: 횡성 새말 토종순대.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0: 밥 먹고 나른한 이 시간, 잠 깨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죠. 정우의 희망곡 계속됩니다.
11: 다중이용 시설 및 아파트 화재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관리자는 소방 시설을 때때로 점검하고 불이 나면 신속하게 신고 안내 방송 후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자부터 우선 대피시킵니다. 대피할 때는 상황을 살펴서 이동하며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계단을 이용하고 출입문을 닫습니다. 대피가 어려우면 연기가 들어오는 걸 막고 119에 구조 요청을 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016년도 차트 43위 레드벨벳의 러시안 룰렛 듣고 오셨습니다. 정우의 희망곡 뮤직 타임머신, 또 음악을 통해 과거로 돌아가 보는 시간 2부 문을 열었고요. 10년 전 차트의 노래들 함께 듣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또 세 곡을 준비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뮤직 타임머신을 할 때 그때 10년 전엔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었지? 나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아, 내가 과거에는 어떤 추억들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날 때 저는 제일 좋은 게 드라마 OST인 것 같거든요. 그때 당시에 가장 핫했던 드라마의 OST를 들으면, 아, 2016년도에 내가 이거 보면서 이런 감정을 느꼈고 그때 누구와 옆에 있었고 이런 기억들 확 또 사랑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 곡은요, 공교롭게도 셋 다 OST 곡입니다. 다음은 42위 벤의 꿈처럼이라는 곡이고요. 또 2016년도에 정말 정말 핫했던 드라마죠. 또 오해영, 또 서현진 씨와 에릭 씨. 아, 정말 드라마 재밌었는데요. 예, 꿈처럼이라는 곡이었고요. 41위 공교롭게도 또 오해영의 OST, 또 정승환의 너였다면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두 곡이 뭐 드라마의 상징과도 같은 곡이었죠. 42위, 41위였고요. 그리고 이어서 40위는요, 매드클라운 김나영의 다시 너를이라는 곡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하면은 태양의 후예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3월달에 발매가 됐었던 또 OST 곡인데요, 40위였습니다. 이 세 곡을 들려드릴게요. 먼저 또 오해영의 드라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42위 벤이 부릅니다. 꿈처럼.

0: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 오뚜기.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덮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국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 장식 인테리어

리오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뮤직 타임머신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또 10년 전 차트의 곡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조금 전까지 이 OST 곡들을 좀 들으셨다면 이제는 또 상큼발랄한 곡 한 곡을 또 준비했고요. 2016년도 차트의 39위였네요. 백아연의 쏘쏘라는 곡입니다. 2016년 5월 24일 발매가 됐었던 곡인데요. 정말 백아연 씨가 이때 당시에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또 쏘쏘 연달아서 또 히트를 기록하면서 또 이렇게 음원 차트에도 높은 순위에 또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또 2016년도에 하면은 또 생각나는 목소리 중에 한 아티스트가 아닌가 또 생각도 듭니다. 자, 39위의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는 또 잠시 후 10년 전 이 추억의 노래들 들고 돌아올 예정이니까요. 또 많은 청취 부탁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굽이굽이 깊은 골짜기마다 삶의 이야기가 이어져 온 정선. 이곳엔 오래전부터 우리의 희로애락을 한 가락에 담아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정선아리랑인데요. 일터에서 고된 몸을 달래고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고 때론 서러운 마음을 풀어내며 부르던 정선아리랑은 오랜 세월 지역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레 이어져 온 소리입니다. 1971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로 지정된 정선아리랑은 지금도 전수교육과 공연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화려한 악기 없이도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깊은 산골의 삶과 정서를 전하는 아리랑 한 자락. 올가을엔 우리 지역이 품어온 오래된 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민인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 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린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린.
2: 평택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5: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원 프로지오잖아.
4: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원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5: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4: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5: 10월 오픈 때 가보자.
4: 청라 아쿠원 프로지오 대우건설.
6: 소찬이,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에서 방송됩니다. 가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니,

정우의 희망곡 뮤직 타임머신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첫 곡으로 2016년도 차트에 38위였습니다. 어반자카파 피처링 빈지노의 목요일 밤 들으셨고요. 자, 이어서 10년 전 차트의 곡들 쭉쭉쭉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30위권 때까지 올라왔는데요. 다음은 37위입니다. 게리 피처링 개코의 또 하루라는 곡이고요. 아, 정말 이 힙합계의 양대 산맥 두 래퍼가 만나서 또 화제가 됐었던 2016년이었는데 또 게리 씨의 노래가 37위였고요. 그리고 35위는요. 또 트와이스의 TT라는 곡입니다. 아,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 2016년도 하반기에 트와이스의 이런 곡들 내는 곡마다 화제가 됐고 또 안무를 다 따라하고 트와이스의 해였다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요. 35위는 TT였고요. 34위는 발라드 장르의 곡입니다. 한동근 씨의 그대라는 사치라는 곡이고요. 또 2016년도에 발매가 됐었던 또 곡입니다. 이 노래는 또 여전히 축가로도 많이들 부르시기도 하고 또 그리고 노래방에서 역시나 아직도 인기 차트에 있을걸요. 예, 그대라는 사치.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사가 너무 이뻐서 많은 분들이 찾는 곡인 것 같습니다. 이 세 곡을 들려드릴게요. 먼저 37위.

2016년도 차트 34위 한동근의 그대라는 사치 함께 하셨습니다. 정호의 희망곡 뮤직 타임머신 또 3부 함께 하고 계시고요. 10년 전 차트의 곡들 이제는 또 33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드라마 OST였는데요. 역시 또 2015년도에 화제가 됐었던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가 이때 당시에 정말 떴다 하면은 그냥 뭐 사랑을 무진장 쓰러 갔었는데 2015년도에는 응답하라 1988 또 덕선이의 그 신드롬을 일으켰었던 그 드라마죠. OST였습니다. 오혁 씨가 또 리메이크한 소녀라는 곡이고요. 또 이문세 씨의 원곡을 굉장히 또 힙한 오혁 씨가 리메이크를 하면서 또 다른 맛이 탄생했었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33위였고요. 그리고 이어서 32위는 블랙핑크의 휘파람이라는 곡입니다. 역시나 2016년 8월 8일 스퀘어 원이라는 또 앨범에 수록돼 있는 휘파람이라는 곡이었고요. 블랙핑크의 이 노래 와 더불어서 붐바야란 노래도 동시에 사랑을 많이 받았었는데 2016년도에는요 블랙핑크가 정말 신인이라는 타이틀이 수식어가 항상 붙어섰습니다. 그 정도로 데뷔를 막 대중들한테 이제 처음으로 독립적으로 나서게 됐었던 그 앨범이 지금 들려드릴 스퀘어 1이라는 또 앨범인데요. 특히나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또 최고 프로듀서죠. 테디. 2년에 걸친 작업으로 앨범 퀄리티를 정말 최상으로 높였다. 이런 평가도 많았고 또 그리고 뭔가 이 블랙핑크의 느낌이 뭔가 기존 걸그룹과는 좀 달랐잖아요. 차별화된 독특한 사운드, 또 매력을 어필했었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이 YG스러운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블랙과 핑크, 전혀 다른 두 색깔이지만 각각의 감성을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에서 또 블랙핑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그런 앨범이었습니다. 스퀘어 1. 그 중에서 휘파람이라는 곡을 또 준비를 했고요. 32위였네요. 자, 이 두 곡을 지금 또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오혁, 소녀 들으시고요. 저는 또 좋은 곡들과 함께 10년 전 추억들 회상 잘 하고 계시죠? 예, 4부에서도 진행됩니다.

0: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1: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0: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1: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2: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3: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리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5: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6: 야, 시원하다.
5: 백년가게 맛집
7: 횡성 새말 토종순대.
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소찬이,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에서 방송됩니다. 가을 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10: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2016년도 차트 31위 이하이의 한숨 듣고 오셨습니다. 정모의 희망곡 뮤직 타임머신, 음악을 통해 과거로 돌아가 보는 시간, 또 4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 차트의 곡들, 이제는 30위에서 20위권대까지 올라가겠는데요. 다음은 30위입니다. 여자친구의 너 그리고 나라는 곡이었고요. 29위는 또 이때 당시에 힙합 경연 서바이벌 프로그램 또 쇼미더머니 시즌5가 진행이 됐었던 또 2016년이었는데 BYC, 예, BYC가 또 우승을 차지했었죠. Forever라는 곡이 또 29위였습니다. 정말 속사포 그리고 그 따박따박 다 들리는 딕션, 이런 것이 랩이다라는 걸 보여줬었던 BY였는데 정말 충격이었죠. 2016년도에 29위였고요. 그리고 이어서 27위는 또 태양의 후예 OST였습니다. 첸 펀치의 에브리타임이라는 곡이었고요. 역시 이 노래도 태양의 후예 하면은 생각나는 OST 곡들 중 꼭 손에 꼽히는 곡이죠. 27위였습니다. 자, 그러면 세 곡을 지금 들려드릴게요. 먼저 30위 여자친구입니다. 너 그리고 나.

Look at me now. 예술의 집 합체가 되기 위한 걸음의 시작. 요즘 내 이빨이 사는데 네가 끼니 옆은 하고 스튜디오와 무대 위야. 지금 maybe wine 꿈의 시간에 바쁘게 지나서 왔지 너 느낌이 와.

만큼 나무 들어로 마루 근데 얘들아 나는 저걸 따라가지 않아 너 같이 있는 걸 바라보지 영원한 걸 따라가렴 그럼 다 나를 따라올 걸 아주 잘 알아 I don't need a 운세 라로

알아 그래서 난 더 원하지 원하지만 집착은 내게 절대 안 권하지 눈에만 보이는 달콤한 우상들에게 난 평생 절하지 않아 당연하지 나란 놈의 존재가 계속

0: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1: 대리.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드림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 노래도 정말 2016년도 1월 7일에 발매가 돼서 뭔가 그 겨울 하면은 또 여전히 10년이 지난 지금도 신청곡으로 많이들 보내주신 곡이죠. 특히나 이 단순히 수지하고 백현 씨가 만났다 그 이상에서 뭔가 그 SM 엔터테인먼트와 JYP 대표 아티스트 간의 콜라보레이션이다라고 해서 이 시작부터 정말 큰 화제를 모았었던 콜라보였는데 드림 예 들으셨고요. 24위였습니다. 자, 전국 희망곡 뮤직 타임머신 오늘 또 10년 전 차트의 곡들 2016년도로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23위였고요. 헤이즈 또 피처링 용준형의 돌아오지마라는 곡입니다. 2016년도 4월 14일 발매가 됐었던 돌아오지마라는 곡이고요. 헤이즈 씨가 2010년대 중반에부터 해서 냈던 곡마다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특히나 이제 비가 내리는 날에 이제 비 내리는 날에 뭔가 상징과도 같은 아티스트가 되셨잖아요. 헤이즈 돌아오지마라는 곡도 참 좋은데 예, 23위였습니다. 이 곡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일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제가 내일부터는 또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출장 예 일주일간 갈 예정이어서 내일부터는 또 강원도 레전드 DJ 호디가 자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또 그러면 다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

0: 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처.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10월 정선의 상쾌한 가을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7시 정선 남면 민둥산역 특설무대에서 가수 이상은, 이한철, 박혜경, 엘리펀디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정선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7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94.3 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자, 이제 4시간 뒤죠.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폐회식이 열립니다. 지난달 19일 개막하고부터 정말 여러 번의 명승부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스케이트보드의 강준희 선수 대단했죠. 한국 스케이트보드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마지막 시기 성공하고 나서 엄마 하고 우는 거 보니까 내 아들도 아린데 마음이 찡했어요. 스포츠가 참 신기하죠. 평소엔 따로 국밥인 사람들을 순식간에 한 팀으로 만들어주고 생판 모르는 선수인데 목 터지게 응원하게 하잖아요. 보름 남짓한 시간 동안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준 우리 선수들 고맙다는 인사 전하면서 10월 4일 일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안영미입니다.

0: 10월 4일 일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레이첼 플래튼의 파이트송 듣고 왔고요.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예, 안영미입니다. 아, 우리 강준희 선수 이야기를 앞서서 좀 했는데 나이가 이제 17살입니다. 와, 근데 국내에는 팬도 많아요. 어릴 때 영재 발굴단에 나왔었는데 그때도 참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애기였고 그때 얼굴이 지금도 있어. 그 장난기 가득한 그 얼굴이 있는데 그 와중에 금메달을 따냈고 금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불렀어. 어머님 이루군이. 어머님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우리 어머님 한번 두대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아들을 키우셨는지 어떻게 키웠길래 17살이면 그래도 한창 반항기가 있을 나이인데 그 나이에도 엄마를 찾게 만드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엄마가 엄마도 아들 또 존경한다고 그랬었다고 하네요. 어머나 세상에 얼마나 아들이 또 열심히 했으면 아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길까. 이것도 너무 궁금한데 한번 두 대에서 연락 좀 취해보세요. 우리 빛나 부장님. 예, 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 우리 또 빅나티 어머님도 부르고 우리 어머님들 특집으로 한번 뭘 좀 했으면 좋겠다. 나 우리 강연 좀 하고 싶어. 강연 좀 듣고 싶어.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듣고 싶어요. 자, 일요일이지만 마음 편안하시죠? 내일도 대체휴일입니다. 대체 휴일은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저에게 휴일은 그닥 반갑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쉬는 날도 있어야겠죠. 심지어 오늘 10월 4일 천사야. 어머 세상에. 여러분 우리 모두 천사 같은 마음으로 천사 같은 아이들과 함께 또 여유로운 주말 한번 보내보십시다. 누구와 함께? 두 대와 함께 말이죠. 2시에 데이트 참여하실 곳은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커피 쏴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우리 천사 같은 광고 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0: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우입니다.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 듣고 왔고요. 824번님께서 손녀와 둘이서 해운대 대원각사 절에 와서 점심 먹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9살 손녀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아이브의 숨 참고 러브 다이브라고 하면서 신청하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손녀, 손주, 아들, 딸, 부모님, 두댕이 본인들까지

부대에서 듣고 싶어요 하는 노래 있으시면은 장르 상관없이 마구마구 던져주십시오. 고품격 음악 프로그램 두대에서는 다 틀어드립니다. 아유, 그리고 또 우리 손녀딸과 함께 하는데 손녀가 듣고 싶은 노래로 또 이렇게 또 신청을 해주셨네요. 손녀 사랑입니다. 자,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5089번님. 제 생일이어서 쇼핑하고 맛난 거 먹으러 가요. 근데 오빠가 같이 안 와서 싸우거나 놀릴 사람이 없어서 막 심심해요. 귀라도 안 심심하게 키키의 팝오팝옵 신청할게요. 라고 하셨는데 오빠가 같이 안 와서라고 하면은 뭐 사귀는 오빠를 얘기하는 거 아니면 친오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친오빠. 아, 왜냐면 사귀는 사이라도 오빠랑은 많이 싸울 수 있으니까. 아, 친오빠랑 너무 싸우고 싶었구나. 이렇다니까. 같이 있으면 치즈고 먹고 정말 왼수 같고 지금 떨어져 있어. 아, 나 혼자 있고 싶은데. 아, 나 외동딸이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러다가도 또 막상 없으면 이런다니까. 또 고파. 오빠 놀릴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심심하대잖아. 어마나 세상에. 0876번님. 팔랑기 팔랑기 도가니 도가니 아니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제발 틀어주삼요. 울 초딩 유딩 아들들이 하루 종일 불러지켜서 귀에서 피나고 있어요. 하하 라고 하셨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것 봐. 이것도 사랑인 거야. 하루 종일 아이들이 불렀으면은 그 노래 좀 제발 틀지 말아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노래 좀 틀어달래죠. 이게 묘하다니까요. 사람 심리가. 알겠습니다. 요걸 틀어야 아들들이 조용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5089번님의 심심함을 달래줄 키키의 팝오팝옵, 0876번님 귀에 피나게 한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듣고 올게요.

0: 뮤직비트 안영미입니다.
1: 노래 듣는 동안에 어머 입장해 주신 분들 어머 너무 고마우셔. 어떻게 제 은인이에요.

이어서 주은희님이 보내주신 보인 넥스 동어의 오늘만 I love you 듣고 왔습니다. 사연도 도착을 했어요. 고3 딸이 수능 원서 쓴다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간만에 가족 외식 나왔다 들어가네요. 울 딸 좀만 더 힘내라고 딸이 좋아하는 보이 넥스 도어의 오늘만 I love you 부탁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제 또 고3 뭐 따님 아드님 두신 분들은 또 온 가족이 이렇게 또 다 예민해지는 때가 또 오겠군요. 왔군요. 이미 왔군요. 네 지금 숨도 못 쉴 것 같은데 집에서 요 노래도 못 들으실 것 같은데 따님 공부한다고 아유 그래도 이렇게 온 가족이 또 신경을 쓰고 걱정도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 따님 같이 파이팅 합시다. 4218번님 엔팀의 루나틱 틀어주세요. 엄마랑 드라이브 중인데 엄마 잔소리 대신 엔팀 목소리 너무 듣고 싶어요. 그래 아 노래가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엄마는 이게 잔소리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다 잔소리니까요. 우리 엄마들 잠시만 침묵 좀 해주세요. 음악 틀어드릴 테니까요. 아 6176번님 엄마랑 같이 외사촌분들 뵈러 울산 갑니다. 차가 많이 막히네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 않고 맘 편히 드라이빙 하려고요. 울 단종오빠 박지훈의 드라이빙 틀어주세요. 그래 이제 단종오빠가 됐네요. 알겠습니다. 드라이빙까지 띄워드릴게요. 자, 엔팀의 루나티 그리고 박지훈의 드라이빙 함께 들어요.

0: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1: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10월 정선의 상쾌한 가을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7시 정선 남면 민둥산역 특설무대에서 가수 이상은, 이한철, 박혜경, 엘리펀디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정선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7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북부에는 5에서 30mm, 강원 내륙에는 5에서 20, 서울과 경기 남부에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정도 되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현재 서울에 발효 중인 건조주의보는 해제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해지겠는데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0도, 광주 22도, 부산은 24도가 예상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화요일에는 날이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송악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행담도 휴게소 쪽으로 밀리고요. 이후로도 발안에서 화성, 내송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광고 날씨 정보에 이어서 제니의 솔로 듣고 오셨고요. 8002번님께서 사춘기 딸이 반에서 모범학생으로 뽑혔습니다. 박수 가야죠. 아유 참. 와 근데 요즘에 이런 걸 뽑는구나. 모범학생. 뭘까? 기준이 뭘까? 어마나 반에서는 모범학생인가 봐요. 축하해 주세요. 담임선생님한테 하는 것만큼 저한테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매일 보는 사람이라 그렇게 안 된대요. 세상에나 저 지독한 사춘기는 언제쯤 사라질까요? 제니 솔로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사춘기가 돼도 이러는구나. 아유. 지금 세돌 지나는데도 어린이집에서 저기 사회생활을 합디다. 저희 딱콩이 보니까 예? 아니 세상에 사탕 안 주면은 나 어린이집 안 갈 거야 그래가지고 사탕 줬더니만 세상에 그거를 고스란히 그 어린이집 선생님 보자마자 바로 자진납세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 아유 뭐 어쩌겠습니까. 정말 품 안에 자식이라고 내 품 안에 있을 때만 내 자식이고 밖에 나가면은 또 다른 인격체가 되더라고요. 그냥 23 아이덴티티 본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둡시다. 그냥 우리 엄마들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빨리 마음 정리해야 돼. 나를 위해서라도. 장시열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예범이라고 해요. 엄마는 항상 라디오 듣고 저는 처음 듣는데 너무 좋아요. 신청곡은 허각 앤 지아의 I need you입니다. 엄마가 이거 하라고 시켰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어머님 어머님이 그냥 신청하셔도 저희는 다 틀어드려요. 그러니까 굳이 애들 시키지 않아도 예, 되니까 이제 아이가 듣고 싶은 노래 듣게 해주셔요. 아셨죠? 그래야 우리 저기 시유리도 예보미도 좋아가지고 더 흥미를 느끼고 라디오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쵸? 9397번님 PH1 백예린의 Nerd Love 신청합니다. 전 중학교 3학년인데 공부하다가 이거 들으면 푹 빠져서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듣게 되는 최애 노래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마나 그래요? 와 눈을 감고 듣게 되는 노래 너무 낭만적이다. 세상에 요즘 친구들 중에 좀 보기 드문 낭만을 갖고 있는 9397번님 틀어드려야겠죠. 예보미 어머니 장시울님이 신청하신 허각지아의 I need you 그리고 중3 두댕이 9397번님의 신청곡 PH1 피처링 백예린의 Nerd Love 듣고 올게요.

0: 야, 밥 왔냐?
1: 허각 지하의 I Need You 그리고 PH1 피처링 백예린의 Nerdy Love에 이어서 9794번님의 신청곡 거북이의 칵테일 사랑까지 듣고 왔습니다. 사연도 보내셨어요. 요즘 2시에 일하고 있어.

0: 모르겠지만 보내봅니다. 칵테일 사랑 노래 들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이고 이렇게 어머니와 따님이 함께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세상에 저희 방송은 이런 방송입니다. 예, 온 가족이 함께 들어도 되는 방송이에요. 봐봐요. 아까도 초등학생 친구 사연도 또 읽어드렸잖아요. 초등학생들이 들어도 아주 바람직한 방송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괜히 쉬쉬하면서 듣지 마세요. 명절에도 느끼셨잖아요. 시부모님이랑 들어도 아주 근데 그 부모님 아직도 들으시나 모르겠네. 그때 인증샷만 쏘시고 또 다른 거 들으시는 거 아니죠? 인증샷 다시 한번 또 보내주세요. 아, 제가 의심이 좀 많아가지고. 9156번님, 저 오늘 좋아하는 애랑 두 번째 데이트하는 날인데 잠시 테토녀의 빙의해서 들이대볼까 하거든요. 지금 제 상황이 B2B의 두 번째 고백 느낌이라 그런데 신청곡으로 부탁해볼게요. 그리고 데이트 응원도 좀 히히히 라고 하셨는데 어머! 너무 잘했어. 잘 생각했어. 이거 요즘은 시대가 달라요. 그리고 오히려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는 남자들이 많더라고요. 여자가 딱 씩씩하게 적극적으로 들이대면은 남자들도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고 한번 들이대 보세요. 자, 파이팅! 9156번님 일어나십시오! 됐어. 9156번님의 두 번째 데이트가 꼭 성공하길 바라면서 B2B의 두 번째 고백 쏠게요.
1: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한 여자에게 두 번째 고백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녀에게 다시 찾아가려 합니다. 과연 그녀가 제 마음을 받아줄까요? 오늘은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

0: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아니,

0: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받거든요.
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4: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5: 완전 좋아요.
4: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6: 찰리 푸스 Whatever's Clever World Tour.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스타 찰리 푸스의 첫 스타디움 내한 공연이 열립니다.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7시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찰리 푸스의 수많은 히트곡과 환상적인 무대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라이브 네이션 코리아를 확인하세요. 찰리 푸스 10월에 See you again.
7: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벌써 2부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벌써 끝이라고요. 좋은 노래들 많이 듣고 있었는데 걱정 호들 마셔요. 3, 4부에서 더 좋은 노래 틀어드릴 테니까요. 딱 기다려주세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느껴지는 이맘때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전기장판과 전기담요를 다시 꺼내는 가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보관했던 난방기기를 아무 점검 없이 사용하면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선이 벗겨지거나 눌린 곳은 없는지, 장판 내부에 열선이 꺾이거나 손상되진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거나 라텍스처럼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내부 온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전원을 반드시 끄고 플러그까지 뽑아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난방기기 안전 점검부터 시작해 따뜻하고 안전한 계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접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 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2: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5: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4: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5: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4: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5: 10월 오픈 때 가보자.
4: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6: 중화역 가까이
7: 새집이 라온.
6: 기다려온 서울 새집
7: 드디어 라온.
6: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7: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6: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로 돌아왔고요. LMFAO의 파리 락 앤썸 듣고 오셨습니다. 9078번님께서 미용실에서 우도환 스타일의 퍼머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원장님이 너무너무 죄송하다며 비용을 저렴하게 받으셨어요. 기분이 좀 메롱스럽네요. 우동원이랑 똑같이 잘 나왔구먼. 신나게 셔플 댄스 추게 파티락 앤썸 좀 틀어주세요 라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니 본인은 너무 만족하셨는데 왜 원장님이 왜 지레 겁을 먹고 사죄를 하셨지? 우동원 스타일 그때 저 머리 그래 웬만하면 남자들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장발도 아니고 괜찮을 것 같은데 사진 좀 한번 보내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우쭈쭈 우쭈쭈 해드릴게요. 참. 자 계속해서 두 대에서 듣고 싶은 노래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두 시의 데이트 광고 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0: 신나는 아나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리센느의 프리티 걸 듣고 왔고요. 할머니 댁에 가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박윤서 두댕이 1703번님과 12살 딸이 요즘 버스킹 춤 연습 중인 노래라면서 보내주신 42132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 요즘 어린 친구들이 요 노래를 듣는군요. 아, 진짜 너무 부럽다. 난 가수들이 너무 부러워. 이렇게 바로바로 또 역주행이 될 수 있잖아요. 언제 어느 때건. 아, 늘 말씀드리지만 개그는 왜 역주행이 없냐. 아, 이 말씀이옵시다.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이거 누가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이거 챌린지 영상 만들어주면 안 되나? 나 진짜. 요즘은 골룸 분장 다들 안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댕이들 중에 금손 두댕이들이 있으시면 한번 만들어주세요. 자, 두댕이들 사연 계속해서 볼게요. 형명희님, 지금 양평 설악에 있는 언니네 가는 중이에요. 저녁에 바베큐 파티 가는데 앞으로 3시간 더 걸릴 예정입니다. 울 사랑 졸지 않게 현아의 신나는 버블팝 틀어주세요. 아이고 세상에나. 아이, 근데 또 요렇게 또 가다 보면은 세상에 고기가 또 얼마나 맛있을까. 쫄쫄 굶고 가다가 고기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자, 틀어드릴 거고요. 5393번님,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초청 가수로 바다 언니가 왔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중학교 다닐 때 좋아하던 SES 요정이었는데 지금은 여신이 되었더라고요. 바다 언니 에너지 받고 너무 행복한 날이었어요. 바다의 VIP 신청합니다.

바다 언니 에너지는 뭐 말해 뭐합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 내로라 하는 그 텐션 업된 사람들 있죠. 아마 김호영 씨도 바다 언니 에너지에는 안 될 걸. 최고예요, 진짜. 제가 아는 에너지 에너자이저 중에 최고입니다. 제가 그때 라디오스타 했을 때 그때 첫 작아졌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 언니를 제가 그때 처음 봤는데 정말 다짜고짜 초면에 제 배에다 대고 Just a feeling 느낌 그대로 말해 Think about it 정말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 덕분에 진짜 딱콩이가 정말 텐션이 엄청 높아요. 춤도 잘 추고. 자, 혁명이님과 5393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현아의 버블팝 그리고 바다의 VIP 쭉 나갑니다.

현아의 버블팝 그리고 바다의 VIP에 이어서 유피의 바다까지 듣고 왔습니다. 1683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에코델타에 사는 4학년 유하은이에요. 지금 대저 생태공원에 가족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 유피의 바다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한번 프로파일로 한번 돌려볼까요? 자, 유피의 바다라 하면 1997년도에 나온 노래인데 이 노래를 초등학생인 초등학교 4학년 유하은 어린이가 이 노래를 듣고 싶다고 신청을 했다고요. 이거 약간 어머님 이름, 어머님 냄새가 조금 나는데 아, 제가 의심이 좀 많아가지고 우리 앞으로는 우리 두댕이들 저기 자녀분들 앞세워서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아셨죠? 예. 당당하게 보내세요. 다 읽어드리니까요. 신유나님, 저 이번 주말에 남자친구 가족분들 뵈러 가는데 가족분들이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신대요. 노래방에 가서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추천해 주세요. 저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이문세 선배님 노래밖에 생각 안 나는데 붉은 노을. 이거는 세대를 아울러서 다 좋아하고 다 분위기 업시킬 수 있는 노래 아닌가? 그리고 그 노래 시간 다 끝 무렵에 그 노래 한번 딱 부르면은 딱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그 분위기가 되거든요. 강추하겠습니다. 강추. 자, 그리고 노래 하나 더 추천을 해드리자면 0892번님께서 보내주신 노래입니다. 럼블피쉬의 예감 좋은 날

0: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저희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리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미즈의 차이. 1833-3367 GS건설.
1: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2: 중화역 가까이
3: 새집이 라온.
2: 기다려온 서울 새집
3: 드디어 라온.
2: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3: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2: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4: 소찬이,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에서 방송됩니다. 가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5: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 전국 대부분 맑은 하늘이 드러났고요. 현재 서울이 26도까지 기온이 올라있습니다. 오늘은 활동하기 좋겠지만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정체가 깁니다. 군산부터 밀려서 당진에서 행담도 휴게소, 서평택에서 화성 휴게소, 이후로 매송과 일직 구간까지 모두 30km 구간에서 밀리고요. 강원권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진구, 여주에서 이천, 양지터널 북수원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서울 양양선은 인제부터 밀려서 내촌과 서종, 덕수삼태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최지연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8: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9: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10: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광고 날씨 정보에 이어서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 듣고 왔습니다. 1781번님께서 부탁하신 곡이에요. 얼마 전에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괜히 저 혼자 설레더라고요. 아직 결혼식장도 안 잡았는데 벌써 신부 입장곡으로 어떤 노래를 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틀고픈 노래.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하, 네, 너무 앞서는 건 아닌가. 아이, 그래. 아이, 괜히 이상한. 아, 이게 노파심. 노파심에서 그런 거지, 뭐. 너무 앞서가면은 실망도 큰 법이니까. 오케이. 알겠어요. 태태태. 태태태.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날짜 잡히면 요것도 저기 문자로 보내주세요. 후기 문자 보내주세요. 5537번님.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아 혹독한 다이어트를 결심하기로 했어요. 신랑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15kg 정도 빼서 늘씬하고 건강해지려고요. 아, 마음 다잡을 수 있게 효리 언니의 미스 코리아 부탁합니다. Because I'm a Miss Korea. 예리가 웃어 제 예쁜 아가씨 무슨 일이 있나요? 아, 왜? 난 나름대로 효련이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왜 안 똑같다고 하지?

어쨌거나 저쨌거나 마지막 만찬 실컷 하신 것 같으니까 우리 열심히 한번 빼봅시다. 이러다가 또 후뚜루마뚜루 그냥 지나가가지고 에이 뭐 내년 1월 1일에 빼지 뭐 이러지 마시고요. 하지원님, 어머 세상에, 우리 또 배우 하지원 씨가 또 문자 또 주셨어요.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과거 한번 보러 가지 못했을 방향치인데 오늘 모르는 동네에 놀러와서 산책하다가 길을 잃어서 계획보다 두 배 더 걸었어요. 폰 배터리도 15%밖에 안 남아서 어찌나 마음을 졸였는지. 아, 확 지치네요. 한로로의 입춘 듣고 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저도 약간 방향치라서 낯선 곳은 가지도 않는데 언감생심 가지도 않는데 그래도 뭔가 도전을 해보고 싶었나 봅니다. 5537번님 다이어트 꼭 해내시라고 이효리의 미스코리아 들려드리고요. 하지원님의 신청곡 한로로의 입춘도 함께 들려드릴게요.

이효리의 미스코리아 그리고 한노노의 입춘 듣고 오셨고요. 문자 하나만 더 볼게요. 4084번님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어린이집쌤 그만두고 간호조무사에 도전해서 합격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48이어서 이력서도 못 내밀어 봤어요. 힝. 너무 슬프네요. 이젠 하고픈 대로 못하는 나이가 옵디다. 이무진의 청춘만화 듣고파요. 청춘이 그리워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것도 간호조무사도 나이 제한이 있나 봅니다. 아니 근데 어린이집 쌤으로 그렇게 누군가를 돌보면서 열심히 사시다가 지금 아 이제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겠다가 간호조무사면 또 누군가를 또 열심히 보살펴 주시는 게 일단은 제 체질에 맞으시나 봅니다. 그러면 2시에 데이트 DJ 안영미 한번 돌봐주세요. 저 한번 이렇게 열심히 돌봐주세요.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DJ로서 우리 너무 나이 때문에 마음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자, 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0: 1일 1짬뽕 오케이?
2: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저희는 끝곡으로 4709번님의 신청곡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우린 내일 또 해주대.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0: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FM4U.
1: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휴대전화 배터리가 100%일 땐 얼마가 남았는지 확인하지 않죠. 그런데 30에서 20% 이렇게 숫자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괜히 자꾸 화면을 켜서 배터리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15%쯤 남았다. 잘 쓰지도 않던 절전 모드를 켜고요. 10%가 됐다. 마음이 불안해지죠. 그런데 내 에너지가 떨어질 때는 어떤가요? 휴대전화만큼은 부지런히 챙기지 않는 것 같죠? 자, 이번 한 주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마음 편안하게 100%까지 충전해 볼까요?

0: 트와이스 Feel Special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휴대전화 배터리는 숫자로 바로 알 수가 있죠. 가득하구나. 얼마 안 남았네? 충전해야겠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잠을 푹 자야 충전되는 사람이 있고 맛있는 걸 먹어야만 힘이 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혼자 조용히 있어야 다시 힘이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충전 방법은 제각기 다르지만 충전이 필요한 건 모두가 똑같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충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일요일 오후 천천히 채워보자고요. 자,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준비된 순서 신고합니다. 차트를 달리는 노래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신청곡까지 함께 할게요. 광고 먼저 듣고 옵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5: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덮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국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7: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8: 안녕하세요.
9: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0: 너무 좋아요.
9: 유후.
10: 끝내줬어요.
9: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0: 완전 좋아요.
9: 연두리.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가수의 최근 신곡과 이전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인기곡을 모두 만나봅니다. 새로운 신, 옛고, 신고합니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가수는 김필입니다. 김필은 2011년 데뷔해 독특한 음색과 깊은 감성으로 꾸준히 자신만의 음악을 들려준 싱어송라이터인데요. 2014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고요. 이후 특유의 호소력 짙은 노래들을 선보이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최근에 신곡 자유롭고 싶어를 발표했는데요. 이달 10월에 선보일 정규 2집 Journey의 선공개곡입니다. 2019년에 발표한 첫 정규 앨범

앨범 이후 약 7년 만에 선보이는 정규 앨범이라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죠. 오늘 만나볼 자유롭고 싶어는 잔잔한 어쿠스틱 기타 선율을 중심으로 한 포크 발라드입니다. 김필이 직접 작사하고 작곡에도 참여했는데요. 다른 것들 속에 뒤섞여 살아온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는 온전한 나 자신으로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김필의 깊고 담백한 목소리로 듣는 자유롭고 싶어 전해드리고 청춘 그리고 그때 그 아이까지 만나볼게요.

신과합니다. 이번엔 QWER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QWER은 2023년 데뷔한 4인조 걸밴드입니다. 4명의 멤버가 직접 밴드 사운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데뷔곡 디스코드를 시작으로 고민 중독, 내일은 맑음 등이 연이어 사랑받으며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죠. 이번엔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새 노래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미 발매곡 소년 만화와 피카레스크를 먼저 공개한 뒤 팬들의 투표를 통해 타이틀곡을 결정했습니다. 2만 7천여 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약 70%의 선택을 받은 타이틀곡 소년 만화는 현실이 지금 당장은 빛나지 않더라도 소년 만화 속 주인공처럼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곡입니다. QWER 특유의 경쾌한 밴드 사운드와 서정적인 가사가 어우러져 청춘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QWER 신곡 소년 만화 전해드리고 고민 중독까지 만나볼까요?

0: 유쾌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0: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가수의 신곡과 인기곡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신고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가수는 이기찬입니다. 이기찬은 1996년 고등학생 가수로 데뷔해 올해로 데뷔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데뷔곡 플리즈를 시작으로 또 한 번 사랑은 가고, 감기, 또 미인 등 감성적인 발라드를 연이어 히트시키며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를 대표하는 남성 솔로 가수로 사랑받았죠. 직접 곡을 쓰는 싱어송라이터로도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이번에 이기찬이 자신의 대표곡 감기를 24년 만에 다시 불렀습니다. 2002년 발표한 뒤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노래를 감기 2026이라는 제목으로 새롭게 선보인 건데요. 원곡과는 다른 모던 록 사운드와 기교를 덜어낸 담백한 창법으로 슬픈 사랑의 감정을 다시 표현했습니다. 신곡을 알린 방법도 재미있는데요. 감기라는 제목에 맞춰서 실제 여러 약국을 직접 찾아가 버스킹을 펼치며 노래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24년의 시간을 지나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감기 2026 듣고요. 또 한 번 사랑은 가고 그리고 미인까지 만나볼게요.

친구합니다. 오늘 만나볼 마지막 뮤지션은 5050입니다. 5050는 2022년 데뷔한 걸그룹으로 큐피드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이름을 알렸죠. 이후 새로운 멤버들이 합류해 키나, 문샤넬, 예원, 하나, 또 아테나의 5인조로 팀을 재정비했고요. SOS와 그래비티, 푸키 등 편안한 멜로디와 멤버들의 개성 있는 음색을 살린 음악을 꾸준히 선보여 왔습니다. 이번에 웹툰과 함께한 새로운 OST, Call It Love을 선보였는데요. 지난 9월에 공개된 곡으로 사랑에 빠져가는 순간의 감정을 5050의 섬세한 목소리로 표현했습니다. 특히 멤버들의 부드러운 음색과 감성적인 분위기가 어우러지며 기존의 밝고 경쾌한 음악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요. 5050의 새로운 노래 Call It Love 전해드리고 현재 멤버들의 목소리로 많은 사랑을 받은 SOS까지 만나볼게요.

0: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보고.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3: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4: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5: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2: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6: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2부 마지막 곡은 6004번님 신청곡으로 준비했어요. 엠플라잉 만년설 전해드리고 저는 5시에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 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6: 소찬이,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6시 MBC 강원영동 TV에서 방송됩니다. 가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0: 인제 신남님 신청곡으로 3부 시작했습니다. 아델, Hello. 오해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정성스레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가 순대를 만드는 곳 새말 토종순대에서 식사권,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레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 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 알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 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4: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3: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5: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6: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7: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8: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9: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리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잡나.

일요일 3부 순서 차트를 달리는 노래로 함께합니다. 가장 큰 음악 차트인 미국과 영국에서는 어떤 음악들이 사랑받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영국 싱글 차트입니다. 시에나 스파이로의 Great Expectation이 이번 주 역시 1위를 거머쥐면서 3주째 1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2위는 엘라 랭글리의 Choosing Texas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자리를 지켰고요. 스텔라 레프트의 보스턴은 지난주 4위에서 한 계단 올라 3위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순위를 새로 썼습니다. 4위는 아델라의 Nicole Kidman인데요. 지난주 15위에서 무려 11계단 뛰어오르며 처음으로 탑10에 진입했습니다. 마지막 5위는 듀알리파의 트레이닝 시즌인데요. 지난주와 같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 주 영국 싱글 차트에서 들어볼 첫 곡은 73위로 새롭게 진입한 프레야 스카이의 Bad Taste입니다. 마음이 가는 사람이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끌리는 마음을 유쾌하게 풀어낸 곡이죠. 프레야 스카이가 공연에서 먼저 선보인 뒤 팬들의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정식으로 녹음해 발표한 곡이라고 합니다. Bad Taste 전해드리고 이어서 이번 주 98위로 재진입한 킹피셔의 The Sun Will Never Settle까지 만나볼게요.

이번엔 영국 앨범 차트입니다. 이번 주 1위는 비바두비의 정규 4집 파일론이 차지했는데요. 차트 진입과 동시에 정상에 오르며 2024년 This is how tomorrow moves에 이어 두 번째 영국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마이클 잭슨의 The Essential이 차지했고요. 3위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정규 3집 You Seem Preset for a Girl So in Love. 또 4위는 시에나 스파이로의 Visitor로 새 앨범 모두 지난주 순위를 그대로 지켰습니다. 마지막 5위는 올리비아 딘의 The Art of Loving이 두 계단 올라 자리했고요. 이번 주 앨범 차트에서는 1위에 오른 비바두비 앨범에서 골랐습니다. 정규 4집 파일러는 투어를 이어가는 동안 쓴 곡들을 중심으로 완성한 앨범인데요. 1990년대 라디오록의 영향을 받아 이전보다 강하고 직접적인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비바두비는 투어 중에 느꼈던 외로움과 변화 속에서 성장한다는 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스스로 편안해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이번 앨범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곡은 Write Me a Letter인데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차마 입으로는 꺼내기 어려웠던 마음을 편지에 담아 전하는 곡입니다. 비바두비 Write Me a Letter 들어볼게요.

계속해서 미국 싱글 차트로 넘어가 볼게요. 엘라 랭글리의 추징 텍사스가 무려 23주째 1위를 지키며 빌보드 핫100 차트 역대 최장 1위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2위는 스텔라 레프티의 보스턴이 자리를 지켰고요. 모건 홀렌의 Mean by Now는 지난주 4위에서 한 계단 올라 3위에 자리했습니다. 4위는 아리아나 그란데의 Hate That I Made You Love Me가, 마지막으로 테임 임팔라와 제니가 함께한 드라큘라는 한 계단 올라 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미국 싱글 차트에서는 댄 앤 쉐이 곡 준비했습니다. 98위로 재진입한 Say So 만나볼게요.

마지막으로 미국 앨범 차트입니다. 이번 주 1위는 은혜 아이코의 정규 4집 웨스트사이드 윈즈인데요. 차트에 처음 진입하자마자 정상에 오르면서 데뷔 이후 처음으로 빌보드 200차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1위였던 엘라 랭글리의 덴들라이오는 한 계단 내려와 2위에 또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You Seem Pretty Sad for a Girl So In Love도 한 계단 내려와 3위에 자리했습니다. 4위는 모건 월런의 I'm the Problem이 5위는 지난주와 같은 로아칸의 The Great Divide가 자리했습니다. 이번 주 미국 앨범 차트에서는 1위로 데뷔한 은혜 아이코의 정규 앨범 웨스트사이드 윈즈에서 골랐습니다. 2020년 트롬보 이후 약 6년 만에 내놓은 정규 앨범이고요. 자신의 고향 로스앤젤레스에 보내는 러브레터 같은 작품입니다. 사랑과 상처, 치유처럼 은혜 아이코가 지나온 여러 감정을 특유의 몽환적인 R&B 사운드에 담아냈는데요. 오늘 만나볼 나미사이쿠는 자신의 딸에게 전하는 노래입니다. 부모가 저지른 실수는 아이가 짊어져야 할 몫이 아니라며 힘들고 두려운 순간에도 언제나 곁에 있겠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은혜 아이코의 나미사이쿠 전해드려요.

0: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무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접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도 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2: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4: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처.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0: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 중화역 가까이
3: 새집이 라온.
2: 기다려온 서울 새집
3: 드디어 라온.
2: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3: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2: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4: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김장훈 오페라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이문세 애수 다비치 파리파리였습니다. 달콤설탕님과 대전오바리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유재맘님과 4279번님 신청곡 준비했어요. 스탠딩 에그 오래된 노래 적재 스잔.

0: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5: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김유나 노래 준비했습니다. 봄날은 간다 전해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작가 홍주미,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굽이굽이 깊은 골짜기마다 삶의 이야기가 이어져 온 정선. 이곳엔 오래전부터 우리의 희로애락을 한 가락에 담아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정선 아리랑인데요. 일터에서 고된 몸을 달래고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고 때론 서러운 마음을 풀어내며 부르던 정선 아리랑은 오랜 세월 지역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레 이어져 온 소리입니다. 1971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로 지정된 정선 아리랑은 지금도 전수교육과 공연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화려한 악기 없이도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깊은 산골의 삶과 정서를 전하는 아리랑 한 자락. 올가을엔 우리 지역이 품어온 오래된 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3: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4: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5: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아직 10억 년이란 SF 소설에 끊임없이 방해 공작에 시달리는 학자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를 하고 음식 배달기사가 찾아오고 또 전화가 오고 집 앞에서 공사를 하고 아내가 여고 동창생을 보내고 아래층 이웃이 찾아와 술자리가 벌어지고 잠시도 집중할 틈이 없는 학자입니다. 세상을 바꿀 정도의 실력을 가진 학자가 노벨상을 받을 정도의 혁명적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 머피의 법칙인지 자꾸만 이상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알아? 네가 먼 미래의 우주의 구성을 파괴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서 우주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라고. 향상성을 가진 우주의 방해 공작이라고.

잘하고 싶었는데 잘하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내 탓이 대부분이겠지만 미세하나마 우주의 방해공작 탓도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아니 뭐 그래야 스스로를 위로하며 재도전할 의욕을 북돋을 수 있으니까요. 자, 10월 4일 일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 출발합니다.

0: 위안아, 디스터비아 들었습니다. 자, 일요일 오후에 배철수의 음악 캠프 듣는데 뭐 방해하는 것들은 없죠? 예. 아니, 아, 있어도 할 수 없죠. 방해 공작을 이겨내고 아, 들어야죠.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첫 곡으로 위안아의 디스터비아 들었고요. 광고 듣겠습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4: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예!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Charlie Puth, Whatever's Clever World Tour.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스타 찰리 푸스의 첫 스타디움 내한 공연이 열립니다.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7시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찰리 푸스의 수많은 히트곡과 환상적인 무대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라이브 네이션 코리아를 확인하세요. 찰리 푸스 10월에 See you again.

네, 존 웨이트 Missing You 들었습니다. 이용신 씨가 청해 주셨네요. 아, 확실히 야, 이게 계절이라는 게 참 10월이 되니까 온도가 확 내려갔죠. 예,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이런 음악들이 어울리잖아요. 존 웨이트 Missing You. 예. 아, 묘하게 어울려요. 예. 자, 홍경아 씨가 며칠 전부터 계속 머릿속을 맴돌던 멜로디가 있었는데 아, 노래 제목 생각 안 나다가 조금 전에 떠올랐습니다. 아, 아, 이 노래예요? 오, 이영덕 씨도 청해 주셨네요. 자, 폴 영, Every Time You Go Away.

슈퍼트램프의 Goodbye Stranger. 8289번으로 통해 주셨네요. 대구 근처에 계신 모양이죠? 대구 간송미술관에 다녀왔다고. 네. 자, 앞에 들으신 음악은 폴리아.

이상해 every time you go away. 7326번으로 아 이분은 제천에 계시네. 제천. 예. Let's talk about love. 예. 사랑에 대해서 뭐 얘기하기에는 봄이 낫지 않나 그걸보다는. 예? 아 제 생각입니다. 예. 7326번 셀린 디온 Let's talk about love.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중화역 가까이
6: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6: 드디어 라온
5: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6: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화역 라운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운건설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9: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이다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주말 동안 맑고 선선해서 활동하기 좋았습니다. 다만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하늘이 흐려지면서 가을 비가 내리겠는데요.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권에 최대 3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고속도로는 상행선으로 차량이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당진에서 화성휴게소 사이 30km 구간이 넘게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은 평창에서 둔내터널, 새말, 여주에서 이천 구간 정체 심합니다. 서울 양양선 하촌 2터널에서 동산 2터널, 설악에서 화도 구간이 어렵고 이후로도 덕수산패에서 강일까지 정체가 이어집니다. 최수연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가을이면 또 한 번씩 찾아주시는 곡이죠. 예. 네, 에드가 윈터 그룹의 Autumn 들었습니다. 5724번 또 2407번 고맙습니다. 김동현 씨. 예. 아, 축구 좋아하시는군요. 예. 자, 그래서 이 음악 신청하신 거예요? 퀸의 We Are The Champions. 1783번으로도 청해 주셨고요. 자, 앞에 We Will Rock You는 보너스로 보내드립니다. 퀸, We Will Rock You, We Are The Champions.

자, 뒤에 붙어 있는 곡은 Getaway라는 곡입니다. 예. 0220번으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마산에 있네요. 오. 자, 앞에 들으시는 음악은 Queen의 We Will Rock You, We Are the Champions. 자, 이번에는, 와, 이거 가을에 들으면 이건 진짜 예술인데. 예. 로드 맥퀸이라고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 벌써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세상 떠나셨어요. 로드 맥퀸. Long, long time. 윤미영 씨 고맙습니다.

0: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시민들께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Back to Sinkable. Back to Sinkable.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Back to Sinkable.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5652번. 예. 오, 야, 제주에 계시네. 예. 그리고 1220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아, MAT3 featuring My Lan. 기타는 스티브 바이가 연주했습니다. Go 들으면서 1, 2부 마칩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수목장에서 바다장까지 요즘 우리나라에도 장례 문화가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런던의 템즈 강변을 걷다 보면 등판에 이름이 새겨진 벤치들을 만난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구를 기리기 위해 기증한 것들인데요. 너무나 사랑했던 우리 어머니를 기억하며 아버지의 아름다운 삶이 이곳에서 영원하기를, 템즈강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내 친구를 위하여, 이런 문구 아래 고인의 이름과 생물 연도가 적혀있죠. 소중한 사람을 아름답게 간직하는 방법, 또 어떤 게 있을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완판 단지업 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도 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린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린.
2: 평택 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5: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5: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6: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아티스트 미니 스페셜. 자, 매주 일요일 3, 4부 썬데이 스페셜. 오늘은 찰리 푸스의 아티스트 미니 스페셜로 꾸며드립니다.

자, 10월 11일 일요일 7시에 고양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찰리 푸스의 내한 공연이 있습니다. 자, 찰리 푸스의 멋진 음악들 함께합니다. 2015년 아마 찰리 푸스의 첫 곡이죠. 메간 트레이너가 피처링한 마빈 게이로 출발합니다.

0: 네, 찰리 푸스, 메간 트레이너, 예, 마빈 게이 들었습니다. 자, 아티스트 미니 스페셜 찰리 푸스. 광고 뒤에 이 음악은 뭐 아직도 정말 많이 찾는 곡이죠. 예, One Call Away. 광고 뒤에 듣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씨는

0: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1: 듀블의 글라이딩이라는 노래를 신청하셨는데 꼭 패러글라이딩에 올해는 도전하겠다고 그 보트에다가 매달아서 낙하산 타고 가는 것 그건 뭐라 그러죠? 했다가 저 이 세상과 하직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 그 또 보트 운전하시는 분이 약간 무중력 체험처럼 중간에 살짝 보트를 세워가지고 어, 지금 생각해도 그냥 오싹
2: 어울리지 않는 스포츠를 은근히 많이 해본 DJ 매일 아침 9시
1: 오늘 아침 연상입니다.

네, One Call Away 들었습니다. 2015년 히트곡. 자, 찰리 푸스 1991년생이에요. 야, 어려서부터 4살부터 피아노를 배웠다고 그래요? 10살 때부터는 재즈를 공부했고요. 야, 6학년 때 자신이 직접 녹음하고 제작한 앨범 베리 찰리 크리스마스라는 크리스마스 앨범을 집집마다 방문 판매해가지고 600달러의 수익을 예, 올렸다고 합니다. 이거 뭐 집집마다 돌면서 옆집 애가 왔으니까 그냥 사주는 예, 그런 어쨌든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 어린 나이에 2010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재즈 피아노도 전공했고 뭐 클래식을 부전공했다고 그래요. 2013년에 버클리 음대를 졸업합니다. 대학에서는 음악 제작 및 엔지니어링을 전공했다고 그래요. 이후에 유튜브에 커버곡을 올리면서 주목받기 시작을 했고요. 2015년에 애틀란틱 레코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메간 트레이너가 피처링한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마빈 게이가 히트가 되죠. 지금까지 총 4장의 정규 앨범을 냈고요. 2016년에 첫 내한 공연. 당시 그 한국 관객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잊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2018년에 두 번째 내한 공연. 뭐 이틀 동안 했는데 매진됐고요. 2023년에 케이스퍼돔에서 3일간 4만 5천 명의 관객이 와. 또 2024년 고척 스카이돔에서 개최한 이틀간의 공연 5만 명. 엄청난 거죠. 자,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찰리 푸스의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10월 11일 일요일에 고향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자, 2016년 히트곡입니다. 셀레나 고메즈와 함께한 We Don't Talk Anymore. 그리고 지금 배경음악으로 듣고 계신 Attention. 이거는 지금부터 쓴 건 다비드 게타가 리믹스한 버전이고요. 자, 두 곡 듣겠습니다. 먼저 셀레나 고메즈와 함께한 We Don't Talk Anymore.

찰리 푸스의 히트곡 두 곡을 들었습니다. 셀레나 고메즈와 함께한 We Don't Talk Anymore 그리고 Attention. 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매주 일요일 3, 4부 Sunday Special. 오늘은 찰리 푸스의 아티스트 미니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자, 2017년 히트곡 How Long 그리고 켈라니에가 피처링한 Done For Me 또 이렇게 두 곡 듣겠습니다. 자, 먼저 How Long

네, 찰리푸스의 히트곡 두 곡 들었습니다. How Long 그리고 캐글라니가 피처링한 Done For Me 이렇게 두 곡입니다. 하마터 우리가 찰리푸스를 못 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두 살 때 개한테 물렸는데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대요. 와우. 예. 그래서 아직도 오른쪽 눈썹에 흉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뭐 건설업도 하시고 부동산 중개인도 하셨는데 어머니가 음악적인 재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뭐 광고 음악도 작곡도 하셨고 음악 교사로. 자, 찰리푸스. 찰리푸스의 사실 차트에서의 가장 큰 히트곡은 위스 칼리파의 음악에 피처링한 See You Again입니다. Furious 7, 분노의 질주 7편에 삽입곡. 자, See You Again 들을 건데, 와, 이거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요. 광고 뒤에 처음부터 다시 들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0: 2025년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화재. 그 원인으로 보조배터리가 지목되었는데요. 2025년 3월부터 강화된 김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함께 알아보시죠. 현재 보조배터리는 휴대수화물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100W시 이하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5개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100W시 초과 160W시 이하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후 2개까지만 반입되고 160W시 초과 배터리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충전 용량인 W시는 전압 곱하기 배터리 용량, 남기 1000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보조배터리는 충전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용 파우치에 넣어 한 개씩 분리, 보관해주세요. 기내에선 보조배터리를 선반에 넣지 말고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기억하세요.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내일까지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에 고속도로 정체가 쉬 줄지 않는데요. 서울 양양선은 화촌 2터널에서 동산 2터널, 설악에서 화도 구간 여전히 어렵고요. 영동고속도로 평창에서 둔내터널, 새마을, 여주에서 이천, 또다시 덕평에서 양지터널까지 모두 37km 구간에서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에는 사고입니다. 서울

0: 방향 포승분기점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정체는 당진부터 화성휴게소 사이 31km 구간에서 쭉 밀립니다.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안휴게소에서 정안나대목, 남천안나대목에서 각각 정체고요. 경부선 서울 방향 남청주 구간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최수연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싱글 차트 1위까지 올랐죠. 예, Furious 7 사운드트랙 예, 분노의 질주 7편 예, With Khalifa featuring Charlie Puth See You Again 들었습니다. 자, 아티스트 미니 스페셜 찰리 푸스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8년 아 2018년 아니군요. 예. 2022년이 투어 라이트 스위치 그리고

이 곡도 꽤 많이 신청이 됐었는데 데스 힐러리어스. 자, 이렇게 두 곡 듣겠습니다. 먼저 라이트 스위치.

찰리 푸스의 히트곡 계속 듣고 계십니다. 찰리 푸스 공연은 히트곡이 많아서 정말 지루할 틈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라이트 스위치 그리고 데스 힐러리어스 두 곡을 들었습니다. 자, 이 앨범에 또 우리에게는 뭐 예. BTS의 정국이 참여한 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찾아주셨죠. 그래서 이번 공연에도 정국이 나오나? 바빠가지고 예. 시간 되면 나오면 좋은데 깜짝. Left and Right 정국과 함께한 노래 그리고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이렇게 두 곡 듣겠습니다. 먼저 Left and Right.

0: 좋은 노래들이죠. 예. 정국과 함께한 Left and Right 그리고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들었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선데이 스페셜 매주 일요일 3, 4부. 예. 오늘은 곧 고향종합운동장에서 내한공연을 하는 찰리 푸스의 아티스트 미니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받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0: 잠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I was born by the river.
5: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6: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5: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아티스트 미니 스페셜 찰리 푸스 편 함께했습니다. 자, 끝곡으로 가장 최근에 나온 음반이죠. 예, Whatever's

클레버 앨범에 있는 코코 존스가 피처링한 사이드웨이스. 자, 이 음악 들으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준환입니다. 전 이루고 싶은 일이 생기면 친구들에게 떠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처음 연기를 시작했을 때도 난 배우가 될 거야 라고 꽤나 떠들고 다녔죠. 누군가가 보기에는 섣부른 포부처럼 들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내 입으로 꿈을 내뱉는 순간 어쩌면 그건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말 한마디가 망설이고만 있던 나를 움직이는 용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느껴지는 이맘때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전기장판과 전기담요를 다시 꺼내는 가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보관했던 난방기기를 아무 점검 없이 사용하면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선이 벗겨지거나 눌린 곳은 없는지, 장판 내부에 열선이 꺾이거나 손상되진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거나 라텍스처럼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내부 온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전원을 반드시 끄고 플러그까지 뽑아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난방기기 안전 점검부터 시작해 따뜻하고 안전한 계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 자이. 1833-3367 GS건설.
1: 태백산맥을 넘어 푸른 바다가 맞닿은 곳, 이곳엔 우리만의 이야기가 숨쉬고 있습니다. 새벽바다로 향하는 고성 해녀의 발걸음에는 바다로 함께 살아온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속초 아바이 마을 골목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새로운 삶을 일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아있고, 양양 남대천에는 먼 바다를 돌아 다시 고향을 찾는 연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영동의 풍경, 그 풍경을 오래 바라보면 그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익숙한 길을 조금 천천히 걸으며 우리 곁에 숨쉬는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영동의 숨결, 우리의 자부심, 강원 영동 문화유산 캠페인.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협찬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2: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달 15일 서울 올림픽 공원 안에 새로운 박물관이 문을 엽니다.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립 스포츠 박물관인데요. 광복 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계에 알린 마라톤 서윤복 선수의 우승 메달부터 박지성 선수가 유럽 무대에서 사용한 축구용품, 88올림픽 개막식 가운데 사용된 굴렁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아시아 최초 봅슬레이 은메달을 딴 국가대표팀의 썰매까지 한 대 모여있대요.

다만 아직은 스포츠 용품을 유물로 바라보는 인식이 부족해서 수집에 어려움도 겪는다는데요. 모쪼록 영광의 기억을 뒷받침할 기록들이 후대까지 잘 보존되면 좋겠네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0월 4일 일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였습니다. 오프닝에서요. 10월 15일에 문 여는 국립스포츠박물관 소개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체육 역사를 기록하고 후세에 전승하기 위해서 마련된 공간이래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운동용품, 기념물, 영상물, 문서까지 기증자 혹은 매도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생기면요. 또 희한하게 여기저기서 내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었다 하면서 나타나는 분들이 반드시 계시더라고요.

0: 뭔가를 수집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수집욕이 좀 있는 편인데 그건 어떤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은 욕구와 다 있대요. 그래서 아마 스포츠를 이야기로서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또 이곳에 많은 것들을 또 기증해 주시고 하면서 후대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스포츠 역사가 이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한국의 이런 기록들이 어떻게 당연히 나오지 싶은 일들이 뭐 종목을 가리지 않고 어떤 종목은 그래도 힘들 거야 했던 거 없이 진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그게 참다 신기한 기록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별밤 3, 4부에서는 미술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작품들 정우철 도슨트의 설명과 함께 만나볼 거고요. 그림이 빛나는 밤이죠. 이따 9시부터입니다. 별밤에 하고 싶은 얘기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4: 안전화. 술 마셨는데 다리 어디 부르지?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안드레아 보첼리, 데이빗 게타, 이제 그리고 맥언디 스텔리언까지 함께한 DNA 듣고 왔습니다. 이정민님,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공부해야 하는데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했네요. 대신 부모님이랑 강원도 고성에 있는 송지호 해수욕장에 갔다 왔어요. 가서 엄마 아빠 사진이랑 바다 사진 100만 장 찍고 강릉 와서 막국수에 만두 먹고 집으로 왔답니다. 여름에 타야 했던 살을 이제 태운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행복한 날 보내셨네요. 그리고 가을 햇살이 훨씬 심하게 탔죠. 여름에 안 타다가도 저도 봄, 가을에 방심했다가 확 타더라고요. 그나저나 송지호 해수욕장은 개인 소유 해수욕장일까요? 호수 이름인가요? 아, 무슨 호구나. 영락 없는 사람 이름 아닙니까? 송지호라는 이름 가진 분들이 가서 사실 여기가 내 사유지라고 얘기해도, 근데 뭐 내가 욕심이 없어서 그냥 공공개방을 쓰고 있어 이런 너스레를 떨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저는 처음 들어보는 해수욕장입니다. 2139님, 대장부엉, 저는 혼자 살아서 그런지 꼭 사람 말소리가 들려야 안심이 되더라고요. 원래는 집에 옛날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틀어놓곤 했는데 화면이 눈에 안 좋을 것 같아서 라디오로 갈아탄 지 좀 됐답니다. 이제야 인사드립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2139님. 저도 좀 혼자 잘 일이 있을 때는 작은 소리가 있어야지만 안심이 되고, 근데 불빛에는 좀 민감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TV를 틀어놓는 날에는 좀 뭐 등 돌리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아 그러고 보니 라디오가 이런 분들한테는 좋은 친구가 되어드리고 있죠. 오랜 시간 동안 앞으로도 좀 적적한 시간에 제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5436님, 저녁에 뭐 해먹을까 고민하는 게 1인 주부 부엉입니다. 요즘은 가끔 AI한테 레시피 물어봐요.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요즘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좋아서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거 모르겠어요. 내가 전업주부고 이거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는 소리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AI한테 쫙 말을 해주고 일주일 동안 내 뭐 요리할 거 짜줘 하면은 기가 막히게 짜줄 것 같거든요. 제가 화장품으로 좀 그렇게 써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넣고 피부 상태 이런데 뭐 바르면 좋아 하면은 그걸 장기 기억하고 있다가 알려줘요. 이거 주부 부엉이들 AI를 통해서 메뉴 고민을 좀 덜 수도 있지 않을까요?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승기의 너의 곁에 내가.

이승기의 너의 곁에 내가, 이어서 희네 찬바람이 불면 듣고 왔습니다. 김현우님, 친구가 분명 만나자고 했는데 날짜 확정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구나 싶었는데 예전 번호로 연락했다네요. 그 번호 안 쓴 지 6년이 넘었는데 다른 지인도 같이 봐야 했는데 결국 흐지부지 됐어요. 허전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현우님, 한번 먼저 연락해보시지. 아쉬워라. 이 요새 톡이나 다른 수단으로 연락을 많이 하게 되면서 번호가 바뀐 걸 몰라서 막상 전화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번호가 바뀌어 있어서 당황한 적이 저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뭐 SNS나 이런 건 계속 유지하니까 모르고 있다가 전화로 연락을 요새 잘 안 하잖아요. 저도 그런 당황한 기억이 좀 있었는데 요거는 다음에는 현우님이 한 번 더 리마인드 연락을 해보는 걸로. 그리고 요 만남은 다시 한번 현우님이 요번 기회에 그래 내가 먼저 얘기하지 뭐 하는 마음으로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108님 다음 주에 친구 결혼식 가는데 입을 옷이 없어서 이 밤에 쇼핑 중입니다. 요즘은 밖에서 직접 입어보고 사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바쁘기도 하고 혼자 쇼핑하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인터넷 쇼핑이 편하긴 하잖아요. 혹시나 받아보고 안 맞거나 마음에 안 들면 교환하는 건 번거롭긴 하지만요. 맞죠. 사실 저도 입어보고 사는 거를 굉장히 귀찮아하는 스타일이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주로 찾는 몇몇 인터넷 그 상점이 있고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이즈를 사면 무조건 잘 맞는다라는 데가 있으면은 무조건 즐겨찾기를 해놓고 거기서 편하게 사는 게 속 편하긴 하죠. 근데 진짜 저는 이 교환하는 것은 온라인도 번거롭고 오프라인도 번거롭기는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은주님, 아르바이트 하러 갔더니 주문이 엄청 들어왔더라고요. 답례품으로 호두 정과랑 그래놀라를 포장하고 있거든요. 명절 답례보다 아기들 돌 답례품이 더 많은 거 보니 가을 둥이들이 많은가 봐요. 브라운 아이즈에 벌써 1년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최근 들어서 다시 좀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다라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요. 돌잔치도 한동안 없어졌다가 여기저기에서 돌잔치, 백일잔치, 백일잔치는 좀 가족끼리 하는 것 같습니다만 다시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더 많은 돌잔치들이 열리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0: 신안 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저희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리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즈 자이 1833-3307 GS건설.
1: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서울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돼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경기 강원 북부에 최대 30mm, 서울과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빗길이 수도권과 서울 지역은 사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 방향 김포 구간 사고 여파로 3km 구간 정체고요. 서울 양양선은 서울 방향 동홍천에서 동산 2터널, 또다시 설악에서 화도까지 16km 구간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정체가 아직 깁니다. 군산휴게소, 당진에서 서평택,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또 일찍에서 금천까지 어렵고요. 경부선 서울 방향 신탄진에서 주감휴게소까지 밀립니다. 최수연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베이비페이스의 Fire and Rain 들으면서 일요일 별밤 2부 시작했습니다. 신유영님께서 건강검진 때 대장, 위 내시경 해야 해서 식단 2일 차입니다. 먹고 싶은 건 많은데 먹지 말라고 하니 지금 이 시간이 고통스러워요. 대장부원 건강검진 하셨나요? 숙제가 빨리 지나가길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그래도 따박따박 해줘야죠. 저는 올 초에 했기 때문에 2년 주기로 받아도 될 것 같아서 내년, 내후년에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인생 첫 대장 내시경도 받아보고 좀 뿌듯했었습니다. 5508님, 대장부엉이 가끔 별밤 인별그램에 올리는 그림 보는데 너무 신기해요. 그림만 봐도 생동감이 막 느껴짐. 비결이 뭔지 궁금해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낙서하는 걸 좋아했고 낙서의 목적은 주로 친구들한테 편지 보내면서 선생님들 놀리는 거 또는 친구들 놀리는 거를 그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서 편지에 담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 버릇이 이어져서 저는 엉망으로 지금도 뭐 엉망체이지만 그림체가 좋아해주는 분들이 많은 게 더 신기하더라고요. 비결이랄 것까지 그러기에는 좀 쑥스럽습니다. 7353님, 대장부엉 저는 중학교 3학년인데요. 엄마랑 아빠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요. 대학 가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고. 지금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세요. 이거 진짠가요? 그건 거의 한 85%의 진실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모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7353님이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거 계속 달라질 거거든요. 근데 그 선택지를 넓혀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좀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지고요. 무엇보다 어릴 때 공부를 하는 게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더라도 그 내가 버티고 앉아서 무언가 원치 않는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시간, 그걸 통해서 길러지는 어떤 내성들이 있어요. 그게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너무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건 진짜 있어야지만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말을 좀 믿어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3143님, 짝사랑을 끝내는 법은 고백하거나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저는 용기가 없어서 그런지 둘 다 엄두가 안 나요. 대장부엉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려고 처음 사연 남깁니다. 이거는요, 상황에 따라 너무 달라요. 사실 고백할 때 제일 이상적인 건 아, 저 사람도 날 좋아하는 게 거의 느낌적으로 60% 이상이다 싶을 때 하는 게 맞기는 해요. 고백을 했을 때 그 사람과 약간 어색해지는 걸 난 감수하더라도 이 짝사랑의 이야기를 끝내겠어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거절당하는 거 하나도 이상하거나 창피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포기를 하겠다 하면 그거는 결심을 하려고 하면 괜히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페이드아웃 될 거거든요. 사실 제가 딱 하나 짚어서 골라드리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우리 3143님의 마음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고민 한번 깊게 해보십시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이어서 초승의 호수 듣고 왔습니다. 박창렬님, 용인에 살고 있는 49살입니다. 원래 사는 곳은 제주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바다를 가지고 있는 김녕이라는 곳인데요. 50살이 되기 전에 제2의 직업을 갖기 위해 올 7월에 홀로 올라와서 마을버스를 3개월가량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버스기사 초보자를 써주는 곳이 없거든요. 제주에는 아내와 고양이 4마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1년 조금 넘게 경력을 쌓고 내려가려는데 아내가 너무 보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지금 홀로 고양이들과 제주 집에서 방송을 듣고 있을 아내와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합니다. 이소라의 트랙 11. 가사가 딱 저희 부부거든요. 너무 낭만적인 사연 아닙니까? 고양이와 아내를 그리워하며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이 노래 가사 중에 이 별을 만난 건 나에겐 행운이었죠. 이 마음이 창렬님이 이 부분 따라 부르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소라의 트랙 11.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5: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6: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7: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 복은 못 받거든요.
8: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5: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이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일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 마무리하면서 더 월터스의 I love you so 듣고요. 3부에서 정우철 도슨트님 모셔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3: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5: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4: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콘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5: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4: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5: 10월 오픈 때 가보자.
4: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6: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7: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고.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그림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화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정우철 도슨트의
1: 그림이 빛나는 밤.
0: 정우철 도슨트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도슨트님 참 바쁘시지만 그 추석 때는 좀 쉬셨죠?
1: 네, 푹 쉬다 왔습니다.
0: 그리고 좀 가족들 행사나 만남 이런 자리는 혹시?
1: 네, 큰 집에 가서 또 다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하고 왔죠.
0: 도슨트님은 좀 용돈 줄 조카들 많이 있는 편인가요?
1: 좀 인기 있는 편인 것 같아요.
0: 좀 뿌리시나요? 네.
1: 저는 잘 안 뿌립니다. 좀 더 이따 주고 싶어요.
0: 맞아요. 너무 일찍부터. 그리고 돈을 받고 신나할 나이가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너무 애기 때는 아닌 것 같고.
1: 근데 대신에 그 이제 같이 마트나 편의점에 가서 너네 먹고 싶은 대로 사라.
0: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직접적이죠.
1: 네, 그래서 과자나 아이스크림 같은 거.
0: 도슨트님은 가족들이랑 모이면은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뭐 일하는 특성 때문에 막 이거 연예계 소식을 물어본다든지 뭐 친구들도 그렇고 그런 걸 자꾸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도슨트님은 좀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랑 모였을 때 직업적인 궁금한 질문 뭐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1: 가장 웃긴 질문이 떠올랐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농담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 직업적으로 이렇게 방송도 하고 라디오도 하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김이나 작사가 어떠냐고. 정말 정말로 어제도
0: 어떠냐는 건 뭘까?
1: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면 어때? 이게 되게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서 정말로 정말 많이 물어봐요.
0: 그래요?
1: 제가 어제도 피하다. 지인이 너무 팬이라고 그래서 막 별 얘기 다 해요. 그래서 그랬고 이제 대장봉이랑 또 두 번째가 이제 요즘에 또 딘딘씨.
0: 딘딘씨랑 뭐 하셨구나.
1: 좋다고 막 그 두 가지 질문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제가.
0: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제가 안 만나본 연예인이든 아니든 근데 저는 그래도 대체로 만나본 편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누구 실제로 어떠냐. 그게 되게 궁금하긴 뭐 저였어도 어릴 때 궁금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되게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그냥 뭐 좋다 얘기하고 막 이게
0: 그게 좋은 얘기를 막 지어내서라도 좀 해주세요.
1: 저는 뭐 안 지어내도 충분히 좋은 얘기 맞습니다. 뭐 저는
0: 좋은 여론 좀 형성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듣고 계시는 가족분들 계시다면은 환영합니다. 종종 사연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추석 연휴도 잘 보내고 오신 그리고 한 주도 잘 보내고 오신 도슨트님이 이번 주에는 어떤 그림 이야기 들려주실지 궁금합니다. 오늘 준비해 오신 주제 알려주세요.
1: 네, 앞에 이야기와 연결될 것 같은데 이번 주제는 행복한 가족의 두 얼굴입니다.
0: 아주 걸맞는 주제 가지고 오셨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첫 번째 작품 만나볼게요.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0: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듣고 왔습니다. 지금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SNS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소개할 그림들이 게시물로 올라가 있거든요. 얘기 들으면서 그림을 같이 봐야 훨씬 재밌으니까 꼭 찾아와서 함께 봐주시고요. 행복한 가족의 두 얼굴, 이걸 주제로 한 첫 번째 작품 소개해 주시죠.
1: 네, 첫 번째 작품은 존 에버렛 밀레이의 평화가 체결되다입니다.
0: 제목이 굉장히 무슨 정치 사회적 큰 이벤트를 상징하는 것 같은데.
1: 그렇죠. 근데 이번에 준비한 두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디테일한 포인트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은 잘 안 보이는 포인트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면 이게 보면서 이제 제가 짚어드리는 부분을 이렇게 확대하면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평화가 체결되다 그림 속에도 정말 많은 디테일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0: 그림이 약간 가끔 이런 풍의 그림이 소개가 되는데 진짜 너무 디테일해서 네. 언뜻 거의 사진에 가까운 정밀한 표현들. 그리고 와, 이 그림에 신문이 등장하는데요. 그게 뭐 내용이 다 읽힐 판이에요.
1: 근데 예리했어요. 여기 오늘 제가 소개한 내용에 네. 실제 그 신문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0: 그렇군요. 네,
1: 그리고 이 존 에버렛 밀레이

0: A가 그 샘이란 표현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이 작가는 중간중간 이 샘이란 표현으로 이 포인트를 굉장히 잘 잡아놨거든요. 네. 그걸 읽어야 돼요. 근데 일단 한번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지금 가족인 건 다 알겠잖아요.
1: 네.
0: 가족인데 어때 보이세요? 약간 행복해 보일까요? 아니면 좀
1: 행복해 보이진 않고 지금 이 남편으로 추정되는 분은 가족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 보여요.
0: 좀 심각해 보이죠.
1: 네. 그래서 아이들도 뭐 그런 아빠가 이상하지 않고 그냥 항상 아빠는 좀 그랬던 느낌? 근데 아내분이 그래도 초상화는 그려야 된다고 또 우겨서 억지로 그려진 그런 느낌이랄까요?
0: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즐거워 보이진 않고
1: 네.
0: 좀 무거워 보이고 약간 좀 저 아버지는 좀 걱정이 좀 있는 것 같고
1: 네.
0: 자 일단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아이가 등장을 하고 잘 보시면 강아지도 한 마리 있죠?
1: 강아지 있군요.
0: 네 그리고
1: 강아지 키워.
0: 귀엽죠. 강아지 잘 못 보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푹신한 소파에 또 화려한 카펫. 딱 봤을 때 집이 못 살진 않아 보이죠.
1: 굉장히 잘 살아 보여요.
0: 네, 넉넉한 집이란 걸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 몸이 다 붙어 있어서 행복해 보일 수도 있는데 표정을 보면 약간 좀 이상하죠.
1: 네.
0: 아무도 웃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의외로 이 가족에게 방금 아주 좋은 소식이 도착을 했어요.
1: 어허.
0: 그게 저 신문입니다. 저 신문의 내용이 뭐냐면 실제로 보시면요.
1: 네.
0: 신문 내용이 확인이 된대요. 너무 디테일해서 오랫동안 계속된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적혀있는 신문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평화가 체결되다.
1: 무슨 피스라는 글자가 보이긴 하네요.
0: 그죠. 근데 이게 원작으로 딱 원본으로 보면 더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자, 저 신문이 뭐냐. 영국의 타임즈 신문이에요. 그래서 이 화가 밀레이가 1856년 3월 31일자 신문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 세밀하게 그린 거예요.
1: 와.
0: 대단하죠.
1: 어떻게 그렸대.
0: 그죠. 자, 뭐라고 적혀있냐면 신문에는 크림 전쟁을 끝내는 파리 조약과 관련된 소식이 실려 있어요. 자, 크림 전쟁 1853년부터 56년까지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된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등이 참여했던 굉장히 큰 전쟁이었어요.
1: 네.
0: 그리고 아까 나 얘기했던 1856년 3월 30일에 파리 조약이 체결되면서 끝난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뉴스인 거죠. 31일 뉴스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기뻐해야 되는데 왜 가족이 심각하냐면 그 신문에 다른 내용이 더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부상병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전쟁이니. 근데 부상병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있다. 현실적인 내용까지 함께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도에 따르면 병원에 기본적인 물품조차 없어서 이제 영국 사회에 지금 큰 문제다. 큰 비판 여론이 있었다는 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옷을 보면은 이제 편안한 실내복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버지도 그 전쟁에 참전을 했었죠. 그래서 부상당한 뒤에 집으로 돌아와서 회복 중인 장교인 거예요.
1: 아, 그렇구나.
0: 네. 그러니까 그 전쟁을 이제 참전을 했었고 그러니까 내가 직접 참전을 했기 때문에 그 부상병에 대한 그 안타까운 소식이 더 컸고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은 반갑지만 이제 그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전쟁의 참상이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같이 참전했던 군인들 생각도 나고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고 발표는 났지만 아직도 마음속에 그 무거움이 남아있는 이제 아버지의 모습인 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제 디테일해져요.
1: 네.
0: 잘 보시면 어머니가 있죠. 그 어머니의 무릎을 잘 보세요.
1: 네.
0: 잘 보면 혹시 뭐가 있는지 보이세요?
1: 그 인형이요.
0: 그죠?
1: 인형이겠죠. 설마 저게 아기 사자와 곰은 아닐 거예요.
0: 맞아요. 장난감인데
1: 네.
0: 작은 동물 장난감이잖아요.
1: 네.
0: 이제 그 동물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잘 보시면은 바닥 보시겠어요? 바닥도
1: 바닥?
0: 보면은
1: 네.
0: 그러니까 바닥에 상자에 훨씬 많은 동물이 막 들어있어요.
1: 맞아요.
0: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당시에 실제로 영국 어린이들이 많이 가지고 놀던 노아의 방주 장난감이에요.
1: 아, 이런 스타일의 장난감 가끔 왜 큰 왜 그 플라스틱 통에
0: 맞아요.
1: 동물 실제 모양으로 구현한 장난감들 가끔 파는데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장난감이었군요.
0: 오래됐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노아의 방주 동물들인데
1: 네.
0: 이제 밀레이는 확실히 그 세밀한 표현을 잘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동물 상자에서 몇 마리를 꺼냈는데 그 꺼내진 동물들이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1: 오호.
0: 자, 보면은 일단 사자가 있어요.
1: 네.
0: 사자는 영국을 상징한대요. 그리고 곰도 있어요. 곰은 러시아. 수탉은 프랑스. 7년 전은 오스만 제국.

0: 괜찮대요.
1: 왜 자기가 제일 좋은 거? 당연히 자기라 그런 건가? 네, 아무튼.
0: 그 실제로 그 나라에 상징했던 동물들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 크림 전쟁에 참여한 주요 국가 상징인 거죠. 오. 동물들 상징.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닐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한반도 고양이, 호랑이 그쵸. 이런 것처럼 네. 뭐 그런 상징이지 않을까 아하. 싶어요. 그래서 이 거대한 국제 정치가 장난감 상자 안에 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전쟁을 시작하고 일으키고 계속했던 사람들은 어른들이잖아요.
1: 네.
0: 근데 전쟁이 끝난 뒤에 이 세상을 살아갈 사람들은 어린이들인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밀랭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전쟁은 어른들이 시작했고 어른들이 끝냈지만 이 세상은 아이들이 이어간다. 그래서 전쟁을 굉장히 무겁고 잔인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장난감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거죠. 생각이 되게 깊었어요. 그리고 또 잘 보세요. 왼쪽 아이. 네. 잘 보시면 손을 보셔야 돼요.
1: 새.
0: 새 있죠, 새.
1: 네.
0: 자, 저게 무슨 새냐. 이게 저도 처음에 잘 안 보였는데 고화질로 확 당겨보면은 그냥 네. 새가 아니라 부리에 가지를 물고 있어요. 작은 가지, 나뭇가지.
1: 형광 같은 거 상징하는가?
0: 맞아요. 올리브 가지를 물고 있어요. 아. 이게 비둘기와 올리브 가지는 옛날부터 평화를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1: 맞아.
0: 그리고 성경 노아 이야기에서 홍수가 끝날 무렵에 이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와서 물이 줄었다는 소식을 전하거든요.
1: 아~
0: 상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와. 이제 위험이 지나갔다라는 상징을 숨겨놓은 거죠, 지금.
1: 우와.
0: 이게 밀레이가 이런 걸 잘해요. 그래도 보세요. 이번에 오른쪽 아이 보세요. 네. 손에 뭐 들고 있죠?
1: 네.
0: 잘 보시면.
1: 메달.
0: 메달이죠. 아버지가 참전했잖아. 군인이었잖아요. 아버지가 전쟁에서 받은 훈장.
1: 훈장이구나.
0: 훈장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전쟁과 앞으로의 평화가 이 두 아이 손에 쥐어진 거죠. 되게 재밌었네요.
1: 재밌어요. 네. 숨은 그림 찾기 같고.
0: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신문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
1: 그렇죠.
0: 그리고 훈장은 아버지가 견딘 과거. 그리고 비둘기는 이제 미래의 평화를 상징하는 심볼들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색깔.
1: 네.
0: 잘 보시면은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색이 아무래도 붉은색이 아닐까.
1: 그렇죠.
0: 그렇죠. 또 어머니가 붉은 드레스 입고잖아요. 이게 두 가지 해석이 있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붉은색은 뭐 따뜻함과 사랑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어머니가 이 가족 중심에서 남편과 아이들을 연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붉은색 드레스는 집안의 온기를 상징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화가가 정확히 짚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전쟁은 또 피가 많이 흘리잖아요, 피를. 그래서 동시에 이 피와 상처를 떠올리기도 한다라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보시면 쇼파의 강아지 다시 보세요.
1: 네.
0: 큰 개가 있잖아요.
1: 네.
0: 이 개는 보시면 주인 가까이에 몸을 조용히 붙이고 있죠.
1: 네.
0: 서양 미술에서 항상 개는 뭘 상징하냐? 충성과 신뢰를 상징해요.
1: 네.
0: 이 그림에서도 개는 이 가족을 지키는 조용한 존재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디테일이 많아요. 뒤에 보시면은 화분 있잖아요.
1: 네.
0: 큰 화분 어머니 뒤에.
1: 있죠.
0: 저게 아예 식물이 나와 있더라고요. 도금양이란 화 도금양 식물인데 이 도금양은 사람과 결혼을 떠올리게 하는 식물로 사용이 된대요. 그래서 이 도금양이 뒤에서 이 가족을 전체적으로 품어주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가족들의 자세도 보시면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남편의 어깨를 감싸고 있고
1: 네.
0: 남편은 그게 팔에 기대고 있고 아이들은 또 가까이 몸을 붙이고 있잖아요. 이게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 곧 행복해질 가족을 상징하는 밀레이가 그린 작품인 거죠. 이 포즈까지. 자, 그럼 이제 이 밀레이라는 화가를 살짝 좀 설명을 해봐야 돼요.
1: 네.
0: 특이한 작가긴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천재였대요. 천재 소리 듣고 자랐고 그리고 11살에 이미 왕립미술원에 입학을 했고 그 당시에 최연소였답니다.
1: 그러니까
0: 이미 똑똑했던 거죠.
1: 네.
0: 천재였고. 그리고 이 밀레이는 뭐로 유명하냐면 굳이 사조로 따지면 예전에 한번 다뤘거든요. 라파엘 전파라는 게 있어요.
1: 네.
0: 라파엘 전파. 이게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우리가 전파시킨다 이게 아니라
1: 네.
0: 라파엘로 전으로 돌아가자예요. 이게 짧게 바람이 불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뭐냐면 라파엘로가 르네상스 화가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3대 거장이 있었잖아요.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가 있는데
1: 네.
0: 라파엘로가 가장 그 3명 중에 어렸고 마지막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회화의 공식을 다 규정을 하고 너무 잘 그려서 규칙을 만들어놨다. 그래서 나중에 무슨 운동이 생기냐면 라파엘 전파는 너무 공식대로 만들어놔서 지금 후대 화가들이 다 그 라파엘로가 만든 공식에만 따라 그리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아니다. 우린 다른 걸 그려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공식을 따라서 그리는

0: 게 아니라 직접 자연과 사람을 관찰하고 선명한 색과 세밀한 묘사를 되찾아야 한다는 그 움직임이 라파엘 전파예요. 그래서 이 라파엘 전파 그림들은 대부분 이래요. 세밀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카펫의 무늬, 뭐 드레스 광택, 신문 글자 아까 디테일한 거, 그러니까 장난감과 식물까지 꼼꼼하게 하나하나 오랜 시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추구했던 게 뭐냐면 거대한 신화나 이런 것보다도 이 세세한 작은 사물들로 충분히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 그게 이제 라파엘 전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라파엘 전파를 만든 사람이 이 밀레이고. 자, 근데 이거 또 약간 흥미로운 얘기가 있어요. 네. 라파엘 전파가 등장했을 때 어땠을까요? 딱 이런 걸 이제 라파엘 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미술계에서.
1: 미술계에서요? 또 뭐 비판했겠죠.
0: 맞아.
1: 그냥 뭐 새로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뭐 그런 거 따지고 앉아있냐.
0: 맞아요. 그래서 비난을 많이 들었어요. 네. 너네가 이제 그림을 퇴보시킨다. 막 비난을 들었는데 이때 미술 비평가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존 러스킨이에요. 이 존 러스킨이 이 젊은 화가들을 옹호하면서 밀레이의 그림도 사주고 후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존 러스킨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죠. 이걸 띄워준. 근데 좀 특이한 이야기가 있는 게 존 러스킨에게 에피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1: 네.
0: 근데 이 러스킨 부부와 이 화가 밀레이가 네. 스코틀랜드로 함께 여행을 갔어요.
1: 네.
0: 그리고 그 러스킨의 초상도 이 화가가 그려줬거든요. 근데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 부부가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요즘 말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결혼 이후에 부부 관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무늬만 부부였던,
1: 쇼윈도
0: 약간 그런 느낌. 네. 맞아요, 쇼윈도 부부 그런 느낌이라.
1: 정략 결혼이었나?
0: 그러니까 그 사연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네. 그래서 부부 관계도 6년 동안 한 번도 이루지 않았고 사실 가정 파탄이 난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행을 갔잖아요. 네. 그때 이 존 러스킨의 아내와 이 밀레이가 사랑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묘한 관계예요.
1: 묘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아이고야. 아니 그러니까, 자기 스폰서인데. 네.
0: 스폰서인데 이제 그 에피라는 여성을 너무나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에피도 남편과 이미 멀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생활은 이미 이혼한 것과 다름이 없었다고 해요.
1: 그래서요.
0: 그래서 이제 둘이 이 화가 사랑에 빠지면서 오랜 법정 싸움 끝에 이제 러스킨과 에피가 이혼을 해요. 이혼을 하고 이 화가 밀레이와 재혼을 하죠. 좀 특이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됐대요. 이걸 이혼을 하는데 법정 절차까지.
1: 아니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린 거 보면 러스킨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 그래 뭐 사실 우리 부부관계 뭐 파탄 난 거나 다름없지라는 입장이었으면 그렇게 오래 안 싸웠겠지.
0: 그럴 수 있죠.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리고 이제 재혼을 했잖아요. 네? 너무 행복하게 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화가와 밀레이와 에피가 재혼 후에 자녀를 8자녀를
1: 아이고, 러스킨 어떡하냐.
0: 네, 행복하게 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네. 자, 그림을 다시 보면 남편이 아내를 감싸주는 구도가 아니라 아내가 오히려 남편을 감싸주고 있잖아요.
1: 맞아요. 약간의 피에타 느낌도 나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중심이 된,
1: 맞아요.
0: 안아주고 있는. 근데 저 남자 모델은 제가 정확히 못 찾았는데 화가는 아니에요. 근데 저 그림 속에 유일하게 여성 모델이 이제 법정 오랜 법정 싸움 끝에 방금 재혼을 한 그 에피의 얼굴인 거죠. 한마디로 이제 밀레이와 에피가 결혼한 그 다음 해 이걸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그러니까 전쟁도 전쟁인데 끝나는 걸 밝히는 내용이지만 화가 자신의 새로운 마음, 그러니까 그 전에 너무 힘들었고 하지만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고 나만의 사랑을 찾았다는 이렇게 아내가 우리 가족을 감싸줄 거라는 그 미래가 담겨있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림인 거죠.
1: 여기 아주 그냥 저 그러면은 사자와 곰이 러스킨 둘 중 하나는 러스킨일 수도 있는 거고 혹시 그 남편 등 뒤에 서류가 좀 있었는데 저희 혹시 그 법정 서류인가 싶기도 하고 노란 종이가 있어서 저것도 궁금하거든요.
0: 네, 그래서
1: 분명 뭐 있을 텐데.
0: 있을 것 같긴 해요.
1: 네.
0: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못 찾았고 네. 그래서 참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림이다.
1: 와 그림 하나에 이야기거리가 정말 많이 숨어있고 확대해볼수록 그 이야기의 진가가 발휘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전쟁 후의 평화, 오랜 법정 싸움 뒤에 평화도 얻게 된 가족을 그린 밀레이의 평화가 체결되다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노래 하나 듣고 4부에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벤 하워드의 Only Love.

0: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2: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일요일 별밤 4부 시작했습니다. 정우철 도슨트와 그림이 빛나는 밤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행복한 가족의 두 얼굴입니다. 자, 두 번째 작품 이야기 들려주세요.
2: 네, 두 번째 작품은 얀 스테인의 즐거운 가족이에요.
1: 여기는 확실히 즐거워 보이는데 네. 문제는 밀레이 그림 다음에 보니까 이 그림도 너무 잘 그린 그림인데도 좀 못 그려 보이는 부작용이 있네요.
2: 약간
1: 잘 그린 건데도.
2: 그죠. 잘 그렸죠. 아 이걸 첫 번째로 가져올 걸 그랬나요?
1: 네, 지금 밀레이 다음에 보면은 라파엘로 정도는 와야 네. 이게 좀 비빌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2: 밀레이가 워낙 천재였어서 지금 얀 스테인도 워낙 잘 그렸는데 이제 또 이제 아깝게 너무 디테일했죠. 저는 이 가족도 이제 딱 봤을 때 느낌이 전혀 다르죠.
1: 근데 지금 약간 좀 걱정이 되는 풍경이 돼요. 네. 행복은 해 보이는데 이 가장이 조금 답이 네. 없어 보이는 느낌이 좀 있어요. 뭔가 네. 노는 게 최고지 인생 뭐 없어 이런 느낌.
2: 맞아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첫 번째 그림에서 네. 이제 디테일하게 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밀레이만큼은 아닌데 네. 그래도 이 가족의 구성원들도 동작을 좀 자세히 봐야 된다. 네. 표정도 그렇고 표정.

0: 되게 익살스럽고 되게 아, 재밌어요. 보고 있으면은
1: 불안한데.
0: 아기도 좀 아기가 아닌 것 같고.
1: 네, 아기들이 너무 지금 분비래요.
0: 맞아요. 저 이게 그러니까 제목은 즐거운 가족인데
1: 무섭기도 해.
0: 보면 볼수록 묘해요 이게.
1: 기괴, 기괴.
0: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도 나름의 이야기가 있다.
1: 많아 보이네요.
0: 자, 그리고 밀레이 그림과는 또 뭐가 다르냐면 밀레이 그림은 조용했잖아요. 근데 이 그림은 딱 보는 순간 시끄러워.
1: 너무 시끄러워. 너무.
0: 그죠? 소음이 들리는 느낌.
1: 막 뭐 깨지고 지금 난리 날 것
0: 같아요. 맞아요. 막 지저분하고 그리고 뭐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백파이프 악기 연주하는 사람도 있고 피리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뭐 술잔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여기도 또 강아지가 나와요.
1: 강아지 짖고 있어요.
0: 그죠,
1: 심지어.
0: 그죠, 맞아요. 그리고 바닥에도 막 어지럽게 막 이렇게 넓혀져 있고 아이고야. 그 물건들이 막 쏟아져 있고 자, 방 안에는 여러 세대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1: 네.
0: 상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어른들은 뭘 하고 있냐. 술 마시고 노래하고 아이들은 악기를 불거나 담뱃대를 들고 있고
1: 아니 지금 큰일 났어요. 이것도 술 따라 마시는 거 흉내내는 것 같은데
0: 근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얘기를 다 해야 돼요. 그래야
1: 아,
0: 이 이야기가 완성이
1: 아, 오케이,
0: 돼요.
1: 오케이, 오케이.
0: 이제 혹시나 듣는 분들이 뭐 아이와 담배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너무 이제 안 좋게 하면 안 되는 게 뒤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1: 알겠어요.
0: 왜 이렇게 했는지.
1: 들어볼게요.
0: 맞아요. 예. 자, 그리고 식탁도 보시면 아, 더러워요. 막 지저분하고
1: 아이고야.
0: 고기, 빵, 술잔 막 늘어져 있잖아요. 자, 근데 아까 우리 대장봉이 정말 잘 짚어준 게 제목이 즐거운 가족이잖아요. 근데 묘하게 보면 볼수록 꼭 즐거움만 있는 것 같진 않고
1: 네.
0: 뭔가 불안해 보이고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가족이. 네. 자 이제 왼쪽부터 가야 돼요.
1: 네.
0: 인물을 천천히 볼게요. 따라가 보세요. 자 맨 왼쪽 창가 소년이죠.
1: 네.
0: 근데 이제 한 손에 긴 담뱃대를 들고
1: 네.
0: 다른 한 손에 작은 나팔 들고 있죠. 네. 그리고 소년은 아직 어려요. 어린데 어른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이걸 보고 자란 거야. 그리고 저런 담뱃대도 어색하지가 않죠. 이 장면만 딱 봤을 때 네. 문제가 있죠.
1: 그죠.
0: 아이들이 무얼 하든 간에 제지할 사람이 없다.
1: 네.
0: 그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다 술과 노래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 틈에 어른들이 사용하는 걸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고 이제 창가 안쪽으로 들어볼게요.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면 커다란 의자 딱 메인 이제 수염난 남자가 있죠. 아무래도 이 집안의 가장인 것 같아. 그죠. 한 손에 술이 담긴 유리잔을 네. 높이 들고 있죠. 얼굴은 술기운이 번졌어 이미.
1: 너무 취했어요 지금.
0: 많이 취했죠. 많이 취했어. 많이 취했죠.
1: 네.
0: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건배를 외치고 있어요.
1: 네.
0: 근데 이 그림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그림 앞에 딱 서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저 아버지가 약간 관람객 쪽을 보면서
1: 네.
0: 술잔을 살짝 관람객 쪽을 보이게 들고 있대요.
1: 맞아.
0: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관람객한테 너도 와라. 함께 하자.
1: 그러니까
0: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염난 남자 뒤를 보시겠어요?
1: 저분 좀 잔뜩 심술이나 있어 보여요.
0: 저 이렇게 악기 불고 있잖아요.
1: 네. 네,
0: 재밌게도요. 화가예요.
1: 아, 본인이에요?
0: 아, 본인이에요.
1: 본인 뒷배경 처리를 하다 만 것 같은 흔적도 보이는데.
0: 그래요? 네.
1: 모자 뒤에 보면은
0: 이쪽에
1: 이음새가 조금 뭐 망쳐가지고 자기를 그려놓은 것 같아요.
0: 그럴 수도 있고.
1: 그럼 나중에 네. 꼭 조사 좀 부탁드릴게요.
0: 알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얀스테인 본인이 이 가족 구성원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백파이프 저 악기는 흥겨운 축제에 사용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미술에서는 저 악기가 어리석거나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상징하게 됐대요.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얀스테인 화가 본인이 자신을 이 가족 밖에 세워놓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사람들을 꾸짖는 그림인 것 같은데 본인이 참가를 하는 거죠.
1: 그쵸.
0: 그래서 오히려 이 소동 한가운데 본인이 들어가면서 이런 얘기인 거야. 이 사람들이 웃기지, 우습지. 근데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내가 빠져 있으면 오히려 좀 덜했을 텐데 본인도 참가하면서 이 그림이 약간 더 가벼워지고 이제 무거움이 사라지는 거죠. 불편하게만 느껴지지 않는 거야. 그리고 화가 본인도 이제 웃음거리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옆을 또 봐보세요.
1: 네.
0: 두 명의 여인이 있죠.
1: 한 명은 할머니 같아요.
0: 맞아요.
1: 네.
0: 한 명은 할머니, 한 명은 이제 아내,
1: 네.
0: 어머니가 있죠. 그리고 이 어두운 두건을 쓴 여성 손 잘 보시면요
1: 네.
0: 종이 들고 있어요.
1: 네.
0: 저게 지금 부르고 있는 노래 가사. 그래서 노래 가사를 보면서 막 입을 크게 벌리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여성도 흥겹게 같이 부르고 있고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두 사람이 노래를 부르니까 앞에 아기 보시겠어요?
1: 아기가 얼굴이 아기의 얼굴이 아니라니까
0: 그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1: 그 만취한 어른의 얼굴을
0: 맞아 맞아. 근데 이게 약간 되게 묘한 게

0: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웃긴 거예요. 네. 아니 이 화가는 애 얼굴을 왜 저렇게
1: 그러니까 웃겨가지고 저런 표정을 줘.
0: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일부러 약간 어른들에 속해 있는 구성원처럼 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끝까지 들었을 때
1: 재미는 있어요.
0: 네. 네. 웃기잖아요. 네, 네. A도 약간 좀 뭔가 표정도 웃기고 네. 그래서 이 애기가 잘 보시면 이제 그 한 손에 숟가락 들고 네. 그죠 이제 어머니가 노래를 부르니까 애가 신나가지고 이제 숟가락을 들면서 흥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애기가 그죠 팔 높이 들고 네. 근데 이제 아기는 아직 뭐 노래를 제대로 부르거나 연주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그걸 다 떠나서 어른들이 신나게 노니까 애기도 그 분위기에 이제 완전 빠져든 거죠. 그래서 이제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악기를 연주하듯이 그리고 이제 또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빨간 모자 쓴 소년 있죠.
1: 네.
0: 긴 피리를 입에 대고 연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야 그림이. 각자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1: 정신없어.
0: 그죠? 뭐 어른들은 노래 부르고 애는 막 이렇게 흥겹게 놀고 있고 그 옆에 피리 불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대충 보면 다 같이 함께 연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따로 놀고 있어요.
1: 분명 음이 하나도 안 맞을 것 같은 느낌.
0: 맞아요. 다 따로 놀고 그냥 시끄러워요. 네. 이게 음악이 아니라 시끄러운 느낌? 그리고 그 빨간 모자 뒤에 또 있어요. 인원이.
1: 저 근데 두 분 좀 무서워요.
0: 약간 좀 무섭죠?
1: 네. 그러니까
0: 이 표현이 좀 일반인 표정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한 명은 또 담뱃대 끝을 또 손에 쥔 채로
1: 네. 그러니까
0: 어른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앉아있고 또 맨 오른쪽의 의자에도 여자아이가 이렇게 기대어 있죠. 또 담뱃대 들고 있잖아요. 자세가 너무 편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사실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숨기려는 게 아니라 뭐 당당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거예요. 어른들이 술과 노래에 빠져서 아이들을 살피지 않는 동안에 이미 아이들이 어른들의 세계를 마음대로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은 막 어른들 물건을 사용하고 어른처럼 앉아있고 어른들이 즐기는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다. 그리고 이제 화면 앞쪽을 봐보세요. 노란 치마를 입은 소녀가 커다란 금속 주전자를 들고 있죠.
1: 네.
0: 근데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일 문제인 거예요.
1: 큰 문제입니다. 이거
0: 큰 문제죠. 저 이제 주전자에 술이 들어있는 거예요.
1: 아이구야. 네.
0: 근데 입을 가까이 대고 그러니까 억지로 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그 입을 대고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1: 아이고야.
0: 이게 오히려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상황을 심각하게 다들 안 받아들이고 너무 자연스럽게 장난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 네.
0: 그죠? 그리고 또 아래에 개도 있잖아요.
1: 걔도 지금 굉장히 이거 똑똑한 강아지거든요. 보더콜리로 추정되거든요.
0: 네.
1: 밖에 양 키우나 봐요.
0: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1: 그러니까 걔만이 지금 그만 좀 하라고 외치고 있네.
0: 그만 좀 해라.
1: 똑똑하니까.
0: 맞아요. 그래서
1: 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
0: 지금 이 난장판에 걔만 지금 멀쩡하죠.
1: 그러네.
0: 그만 좀 해라 말리는 느낌이 네. 들어요. 뭐 바닥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프라이팬도 있고 금속 쟁반 뒤집어져 있고 막 달걀 깨져 있고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본 그림 중에 제일 시끄러워요.
1: 너무 시끄러운데 좀.
0: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 포인트, 이제 이 포인트가 나와요. 화가 이걸 왜 그렸냐. 이렇게 엉망진창해가지고 그냥 그리지 않았겠죠. 자, 포인트. 벽난로 덮개를 잘 보세요.
1: 네.
0: 오른쪽에.
1: 네.
0: 잘 보시면 종이 한 장에
1: 써 있어요.
0: 비스듬히 걸려 있죠.
1: 네.
0: 이게 포인트. 이게 화가가 하고 싶은 말인 거야.
1: 거의 또 써놨구나.
0: 네. 저기에 네덜란드어가 써 있어요. 근데 뭐라고 적혀 있냐? 이걸 번역하면 이 뜻이에요. 어른들이 노래하는 대로 아이들은 피리를 분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우리 말 우리 속담으로 하면은 네. 딱 맞는 건 없겠지만 윗물이 맑아야
1: 아랫물이
0: 맑다. 어른들이 행동을 제대로 해야 아이들이 좋은 행동을 따라한다.
1: 아,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네요.
0: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교훈적인 얘기인 거야.
1: 그러네.
0: 속담을 넣어서 너네 똑바로 살아라. 이거 보고 너네 어떤 생각을 했냐. 이 아이들이 걱정되지 않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사실은 교훈적인 얘기가 들어가 있는 그림인 거죠.
1: 야, 이건 오은영 박사님이 사서 걸어놓으셔야 돼. 아이들의 문제가 대체로 이제 어른들한테서 있잖아요. 딱 그 오은영 박사님 생각나는 그림이네요.
0: 그죠. 이제 의미를 딱 알고 나면 약간 바뀌는
1: 그림인
0: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을 알고 보면 이게 다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어른들이 큰 소리로 노래하니까 네. 애들이 피리를 불어요. 어른들이 술을 마시니까 아이들도 주전자 입을 대고 술을 마셔. 어른들이 즐거움에 빠져서 주변을 살피지 않으니까 아이들은 담뱃대를 들고 어른 흉내를 내는 거야.
1: 그치.
0: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사람 사는 게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 사는 게 똑같고 다 비슷한 것 같은 게 옛날에도 이 생각을 한 거예요.
1: 그치.
0: 아이들은 어른이 직접 가르친 행동만 따라하는 게 아니다. 네. 어른이 평소에 보여주는 모습과 어른이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행동까지 함께한다.

0: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아까 그 벽난로의 문장 있잖아요. 네. 피리를 분다. 이게 그 당시에는 담배대를 피우는 것과도 같이 쓰였대요. 그러니까 약간 말장난도 들어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거죠. 집에 좋은 교훈을 적어놨는데 적어만 놓고 아무도 행동을 하지 않는다.
1: 하게 맞아. 이 집안에 걸려 있는 문구지 참 이게.
0: 그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비꼬는 거예요. 그러네. 화가는 사실을. 그래서 문제는 좋은 말을 써놓고서는 아무도 그거 지키지 않고 좋은 문장을 벽에 걸어놓은 건 누가 못해요. 하지만 그 약속을 그 말대로 약속대로 말대로 사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 거죠.
1: 그치.
0: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사실 현대인하고도 똑같은 얘기인 게 아이에게 책을 백날 읽으라고 하면서
1: 맞아.
0: 어른에는 스마트폰 보면은 그게 맞아.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화내지 말라고 해도 또 어른들 본인이 화내면 애들은 그대로 하거든요.
1: 맞네.
0: 약속을 지키라고 가르치면서 본인이 안 지키면 아이들 똑같이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얀스테인은 이 그림을 풍자적으로 그리면서 막 사람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살아? 근데 이게 사실 너네 얘기야. 근데 나도 그랬어. 라고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옛날이든 지금이든 또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네. 사실 속담도 비슷하고 사실 사람 사는 게 비슷하다.
1: 맞아.
0: 그래서 이 그림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런 모든 속담에 대해서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비꼬면서도 교훈을 주는 그런 그림이다.
1: 그러네. 아,
0: 나는 재밌어요. 이 그림 보면.
1: 재미도 있고 이게 뭐 술과 담배라는 극단적인 장치를 그림이기 때문에 활용해서 그렇지. 이걸로도 완전히 자유로운 가정이 있을까. 뭐 어느 정도 부정적인 모습을 또 아이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네. 하는데
0: 그쵸.
1: 그냥 뭐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 또 이거 좀 너무 노답인데라고 했던 평가가 지금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네. 만드는 네. 힘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0: 제가 마지막으로 웃긴 얘기 해드릴게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얀스테인의 어수선한 집, 이 네. 그림이 네덜란드에서 꽤나 유명하더라고요. 꽤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얀스테인도 네덜란드 화가 중에서 꽤 유명한 화가고 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지금도 이런 말을 한대요. 네덜란드에서는 집이 너무 어지럽고 가족들이 집 마음대로 행동할 때 이렇게 말한대요. 너네는 얀스테인 집안이다.
1: 와.
0: 실제 그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 그 정도는 성공한 거네. 유명사가 된 거네.
0: 성공한 화가더라고요. 네덜란드에서.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바꾸면 너네 집 완전 얀스테인의 그림이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도 약간 속담처럼 쓰인대요. 네덜란드에서는. 되게 중요한 화가죠, 사실은.
1: 아, 약간 좀 볼썽사나운 집안을
0: 맞아, 맞아.
1: 가리키는 그런 대명사가 되어버린 얀스테인이라는 화가의 즐거운 가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재밌는 그림이니까 꼭 한번 자세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브루노 마스의 카운트 온 미 듣고 올게요.

0: 브루노 마스의 Count on Me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족의 두 얼굴이라는 주제로 밀레이의 평화가 체결되다 그리고 얀 스테인의 즐거운 가족 이렇게 두 작품 얘기 들려주셨는데 그 보통의 가족 초상화들이 그냥 어떤 가족의 한 순간을 담고 있는 반면에 오늘 소개해 주신 작품들은 진짜 다각도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가지고 네. 역시나 우철픽은 옳았다 다행입니다. 생각이 듭니다. 아, 부엉이들이 또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그림이나 화가가 있으면 사연 어디로 보내면 되죠?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혹은 별밤 홈페이지 일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0: 네, 오늘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우리는 2주 뒤에 만나요.
1: 네, 감사합니다.
0: 도슨트님 보내드리면서 최유리의 사랑 듣고 저는 다시 올게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0월 4일 일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 노래 흐르고 있죠. 제임스 모리슨의 So Beautiful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린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배우 김준환입니다. 전 이루고 싶은 일이 생기면 친구들에게 떠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처음 연기를 시작했을 때도 난 배우가 될 거야 라고 꽤나 떠들고 다녔죠. 누군가가 보기에는 섣부른 포부처럼 들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내 입으로 꿈을 내뱉는 순간 어쩌면 그건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말 한마디가 망설이고만 있던 나를 움직이는 용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느껴지는 이맘때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전기장판과 전기담요를 다시 꺼내는 가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보관했던 난방기기를 아무 점검 없이 사용하면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선이 벗겨지거나 눌린 곳은 없는지, 장판 내부에 열선이 꺾이거나 손상되진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거나

라텍스처럼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내부 온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전원을 반드시 끄고 플러그까지 뽑아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난방기기 안전 점검부터 시작해 따뜻하고 안전한 계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중화역 가까이
6: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6: 드디어 라온.
5: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6: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화역 라운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운건설.
7: FM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0시에 찾아오는 스포왕 차트 차트 차트. 오늘의 스포왕 차트 탑백기 스포왕이 엄선한 따끈따끈한 신곡으로 시작합니다. 하츠웨이브 피처링 라이즈 성찬의 Alive.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스포왕 고영입니다. 스포왕의 일요일은 스포왕 차트로 함께하는 거 아시죠? 오늘 첫 곡은 핫웨이브 피처링 라이즈 성찬의 얼라이브였습니다. 10월 4일 일요일 스포왕 차트가 시작됐습니다. 9982님이 이거 일요일 사연도 읽어주나요? 듣던 노래만 듣던 저한테 스포왕이 있어서 요새 차트 쭉 훑어요. 하트. 아, MG에게로 벅두벅두 걸어간다. MG라디오 스포왕 영원히 함께하자. 아, 이것도 금기어를 또 발설하셨네. 저희가 그 굉장히 높으신 분이, MBC 라디오에 굉장히 높으신 분이, 영배야, 우리 진짜 트렌디한 방송 MG 타겟으로 한번 만들어보는 스포, 요즘 젊은 친구들 스포 이런 거 좋아하잖아, 이러면서 시작한 저희 방송. 아, 지금은 막 이게 요즘 트렌드래요. 이게 뭔데? 이러고 좀 그만하라 그래. 지금 막 꾸중하고 훈장님 방송으로 막 바뀌고 있는데. 아, 또 MG 라디오. 그러니까 MG라고 제가 주장하는 방송이 아니고 MG들을 관찰하고, 네, 부러워하고, 또 아, 요즘에 이런 게 또 유행이구나 하는, 같이 바라보는 방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차트에서 가장 뜨거운 K 아티스트들의 노래만 딱 정리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장르로 한번 가봅니다. 록, 발라드, 인디, 힙합, 재즈, 여러 가지 장르 중에서

이 계절과 딱 어울리는 장르 뭘까요? R&B 소울 딩동댕. R&B 소울 음악에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또 잘 아시는 곤충 차트, 곤충 차트 그 주황색이죠? 곤충 차트 R&B 소울 탑백 차트 여기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서 소울 포커라는 K 아티스트들의 노래를 지금부터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곡으로 한번 가보죠. 아, 나 여기 노래가 쫙 연결되네. 이 되게 R&B 하면 사실 그 미국 음악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흑인 음악, 소울풀한 음악의 상징인데 놀랍게도 이 세 곡 전부 다 한글 제목입니다. 그 정도로 감성적이고 약간 뭐랄까 슬프다? 우리나라에서는 또 R&B가 또 슬픈 정서의 R&B들도 사랑을 많이 받거든요. 미국은 너무 야해요. R&B가 막 그냥 막 다 속옷만 입고 막 막 장난 아니거든요.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 R&B는 슬픈 노래가 많다는 특징이 있죠. 아,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을 약속하는 로맨틱한 순간부터 이별 후에 찾아오는 미련과 차가운 마침표까지 사랑의 3단 서사 순서대로 들어보겠습니다. 94위에 오른 크러쉬 피처링 태연의 잊어버리지마, 93위 박하요비의 어떤가요, 그리고 87위 양다일의 미안해 듣고 오시죠.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들은 R&B 소울 장르의 음악만 골랐습니다. 스포한 차트! 자, 이번에 이어서 들을 노래 두 곡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요 두 분은요, 어떤 분위기의 곡을 불러도 본인들만의 소울로 그 뭔가를 확실하게 만들어내는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정 하나, 숨소리 하나까지 노래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좀 그 무대를 또 직접 보시는 게 좋은 그런 뮤지션이기도 하죠. 우선 정국님. 지금 저희 집에 박지훈님 팬이 한 명 이제 득세를 했었거든요. 고다윤님이라고 제 첫째 따님인데요.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던 지켜보던 엄마가 나도 덕질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 그러더니 지금 점차 아미가 되어가고 계세요. 정국님의 라이브에 푹 빠져서 갑자기 덕후특 맥락 없이 대상을 얘기해요. 그냥 갑자기 밥 먹다가 근데 정국은 진짜 라이브를 잘한대요. 갑자기 왜? 지금 라이브 얘기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그냥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국님이 라이브를 잘하는 게 왜 얘기가 나온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그 노래들. 근데 저도 정국님은 100% 인정입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리고 마크리. 또 이분도 또 굉장하거든요. 82위를 차지한 정국의 Still With You, 81위 마크리의 My Friend 듣고 올게요.

0: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식 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5: 지금 주목받고 있는 K-아티스트들을 만나보는 시간 스포왕차트. 아, 그루브한 리듬부터 깊고 진한 감정까지 이번 주는 R&B 소울 탑 100 차트 안에서 가장 감각적이고 매력적인 K-아티스트의 노래를 골라서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아, R&B 소울 하면은 또 우리나라에서 90년대, 2000년대 이때가 뭐랄까 좀 굉장히 타올랐던 또 시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전과 후에 계속 사랑을 받고 있는 장르이긴 하지만 유난히 그러니까 이런 장르가 있다더라 하면서 확 불타올랐던 시절이 또 있거든요. 이때 나왔던 명곡들 진짜 많고 또 지금까지도 스테디하게 사랑받는 노래들이 많은데요. 아, 제가 얼마 전에 장혜진님하고 또 같이 방송을 찍었잖아요. 바로 옆에서 노래 들었잖아. 너무 좋아. 목소리 진짜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79위는요. 장혜진님이 피처링하시고 바이브의 곡이죠. 모든 걸 다 주니까 떠난다는 그 여자. 그 남자 그 여자. 예. 팬심입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를. 제가 정말 열심히 부른 겁니다. 아, 그리고 위드미 이거 휘성님, 고 휘성님의 노래. 이 노래 때 진짜 난리 났었어요. 저도 맨날 따라 부르고. 예! 예! Yeah! 요게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예! Yeah! 요거가 우리나라에서 여기가 이제 출발점이에요. 78위 휘성 피처링 테디의 With Me 이 두 곡 듣고 올게요.

R&B, 소울 장르를 대표하는 K-아티스트들의 노래만 들려드립니다. 스포왕 차트. 그 R&B, 소울 하면 또 감성, 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리듬 앤 블루스인데 또 감성이 또 빠지면 안 되거든요.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R&B를 좋아하는 게 발라드의 그 심금을 울리는 게 살짝 녹아있어서 그래. 그냥 진짜 세련된 그 본토의 R&B 몇몇 어떤 그런 스타일은 또 우리나라 분들이 안 좋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심금을 울리는 내 가슴에 그 징을 울려주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또 좋아하시기도 하거든요. 아, 이별 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반쪽짜리 달로 표현한 노래입니다. 아, 왜 앨범 안 내냐의 주인공, 도대체 언제 나오냐의 주인공 딘의 D 하프문. 이 노래가 63위에 올랐고요. 슬프면 울어도 되고 마음이 아프면 잠시 아파해도 괜찮다고 우리 마음을 다독여주는 노래입니다. 도경수 D.O의 괜찮아도 괜찮아. 이 노래 진짜 좋더라고요. 이 노래는 59위에 올랐습니다. 요 두 곡 들어보죠. 딘 피처링 개코의 D 하프문, 도경수 D.O의 괜찮아도 괜찮아.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이번 주 R&B 소울 차트에 오른 K 아티스트들의 노래만 골랐습니다. 스포왕 차트. 오늘은 가을하면 생각나는 장르. 아, R&B 소울. 그러게. 우리나라 R&B는 가을과 잘 어울립니다. 아, 그런 장르의 노래들을 많이 들어보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 좀 슬픈 노래를 잘 즐겨 듣지는 않아요. 근데 R&B는 좋아. 전 음악의 드럼, 그 리듬 소리가 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예 슬프고 눈물 쏙 뱉는 발라드는 사실 즐겨 듣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좀 차가워지기 시작하면 저도 R&B 장르 가끔 즐겨 듣곤 합니다. 자, 이어서 소개해드릴 두 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보컬 그룹이죠. 아,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창력도 대단하고 또 이 두 팀의 하모니, 목소리가 합쳐졌을 때, 그리고 또 R&B 보컬 그룹이라고 하면 그 다른 멤버분들이 코러스 부분, 후렴 부분을 촥 부를 때 한 명의 애들이 그것도 저는 사실 이분들 콘서트를 가본 적이 없는데 제 친구 중에 찐팬이 있어요. 그 이따 소개해드릴 브라운 아이드 소울 찐팬 친구가 콘서트를 가봤는데 진짜 진기명기래요. 난리 난데 막 쑥덕쑥덕한데 노래를 너무 잘해서 막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정도래.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57위를 차지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정말 사랑했을까, 53위를 차지한 노래 그리워 그리워, 이 두 곡 2부 끝곡으로 듣고요. 저는 잠시 후 3부 디그 인 더 차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두 곡 듣고 오시죠.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스포와 고영배.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해.

가장 필요한 차트 제가 만들어드립니다. Dig in the chart. 매주 새로운 테마를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 테마와 어울리는 K-아티스트들의 노래를 차트에서 디깅을 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테마가 중요하죠. 이번 주 Dig in the chart의 테마, 노래로 힌트를 드립니다. 뭘까요? 아, 요 노래가 이번 주 테마의 힌트다. 아이유의 반편지 듣고 오겠습니다.

디그 인 더 차트 스포 곡으로 아이유의 밤편지를 들었습니다. 아,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좋다. 아, 참 노래 좋아요. 그나저나 디그 인 더 차트의 그 힌트였거든요. 밤편지가 테마 뭔지 눈치채셨나요? 이번 주 테마는 바로 가을밤입니다. 어, 잠깐만요. 밤은 알겠는데 가을 얘기는 아이유님이 안 하셨는데 대충 그냥 뭉개시는 건가요 이거? 어허, 이번 주 테마 가을밤 1, 2부에서 저희가 그 R&B 소울 장르 노래를 들었잖아요. 아, 이 노래 들으면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는데 그거에 연결합니다. 가을밤을 테마로 한 노래들을 들으면서 이 분위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은 발라드의 계절, 그리고 또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또 진해지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죠. 아유, 이 노래 나오네. 가을밤, 이 노래는 좋다. 아, 아, 다음 곡도 너무 좋다. 아, 이거 선곡이 강렬하네 오늘. 성시경의 두 사람, 이소라의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듣고 오시죠.

디그인더 차트 이번 주는 가을밤을 테마로 한 K-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은 노래들 들으니까 좋네요. 찬바람 솔솔 불 때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걷는 것만큼 또 로맨틱한 게 또 없죠. 요 두 곡은요 누군가랑 함께 나란히 걷고 싶어지게 만드는 노래입니다. 제가 지난 연휴에 지난주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가족들하고 이렇게 산책을 했어요. 양재천 처음 가봤어요. 근처 맨날 차 타고 지나가기만 했지 그 거기에 직접 걸어본 건 처음이었는데 아 좋더라고. 가을엔 역시 산책이야. 사람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왜 인간은 산책을 하고 싶을까? 왜 다 때려부시고 다 빽빽하게 지어놓고 다 지은 다음에 왜 이렇게 자연을 찾아갈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좋으니까. 요 두 곡은 그런 마음이 드는 노래. 나란히 걷고 싶어지는 노래. 적재 나랑 같이 걸을래. 그리고 이하이의 Only. 들어보시죠.

디그인더 차트 오늘은 가을밤 테마로 K-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3부 끝곡으로 준비한 노래는요. 요 노래가 나오는군요. 붙잡고 싶지만 보내줘야 하는 가을밤 같은 노래입니다. 이별 앞에 차마 놓고 싶지 않지만 결국 보내줘야 하는 마음. 저 이 노래 들으면 항상 그때 생각나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처음으로 아들들 유람선 태워준다고 한강에서 데리고 갔는데 제가 그때 이제 사춘기 제대로 와가지고 계속 이어폰 꽂고 요 노래 듣고 있었어요. 솔리드의 앨범을 듣고 있었어요. 엄마가 그거 좀 빼라고. 여기까지 데려왔더니 이어폰 끼고 뭐하냐고. 요즘 우리 고다윤 양 차에 타면 이어폰 끼고 있습니다. 아 어머니, 어머니 이제야 깨달아요.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 요 노래 듣고 4부에서 다시 R&B 소울 차트 탑 100에 오른 노래도 소개해드릴게요. 듣고 오시죠.

0: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알앤비 소울 차트에 오른 K-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들어봅니다. 스포왕 차트. 아, 이번에는 사실은 이쪽이 본토 R&B에 좀 더 비슷한 맥락이 많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좀 트렌디하고 세련되고 또 섹시한 매력이 있기도 한 그런 느낌. 여유로운 그루브 위에 달달한 고백을 담은 박재범의 All I Wanna Do, Do. 박재범의 All I Wanna Do가 50위를 차지했고요. 아, 그리고 또 빅나티 우리 동현쿤 또 저희 라디오 찾아온 적이 있었죠. 밴쿠버. 좀 순수한 그 좀 첫사랑 옛날에 어떤 그런 느낌이 가득 담겨있는 요 노래가 또 48위에 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담은 곡이죠. 클래식화의 노래를 리메이크를 했던 조지 피처링 유라의 로미오 앤 줄리엣 요 노래가 25위에 올랐습니다. 세 곡 들어보죠. 박재범의 All I Wanna Do, 빅나티의 밴쿠버, 조지 피처링 유라의 로미오 앤 줄리엣.

올가을 꼭 들어봐야 할 R&B 소울 장르의 명곡들 들려드립니다. 스포왕 차트 2000년대 당시에요. 미니홈피 BGM으로 인기 진짜 많았던 노래입니다. 아, 요 노래 같은 경우엔 말이죠. 제가 연애할 때 노래방 가면 또 아내도 요 노래를 잘 불렀어요. 그래서 저도 요 노래 참 좋아했어요. 내 목소리 들어도 요거, 아 요거.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항상 이렇게 노래방에서 듣다가 실제로 린 선배님을 뵙고 앞에서 라이브 하는 걸 제가 직관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심쿵했던, 아 내가 이 노래를 실제로 듣다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노래 린의 사랑했잖아가 19위 차지했고요. 아 또 지드래곤, 이 노래 또 아주 명곡이죠. 무제. 이 노래가 10위입니다. 그리고 또 연애할 때 또 상대방한테 계속 맞춰주다 보면 나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이별 후에 잃어버렸던 내 모습을 다시 찾는 과정, 그런 게 담겨있는 노래입니다. 태연의 2X 이 노래가 9위를 차지했네요. 린의 사랑했잖아, 지드래곤의 무제, 태연의 2X까지 듣고 오시죠.

0: X.
1: 스포왕 차트 이번 주는 R&B 소울 탑100 차트에 오른 K 아티스트들의 노래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1위 후보 알려드려야겠죠? 첫 번째 후보는요, 제니의 Less Than a Lover입니다. 매번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도 또 자기만의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아티스트죠. 제니 씨. 요번 여름에는 강렬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 대신에 낭만적이고 분위기 있는 Less Than a Lover 요 노래로 컴백하면서 또 엄청난 사랑 화제를 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1위 후보는요, 아이유입니다. Dear My Crazy Soulmate. 이 노래 직접 자작곡하셨고 또 화제가 된 게 15년 지기 절친 유인나 씨에게 전하는 헌정곡으로 또 화제가 되었죠. 아, 유인나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진행하시는 프로그램 보조 MC로 자주 이렇게 뵙고 있는데 못 여쭤봤어요. 이 노래 이렇게 듣고 어떠셨는지. 딱 나올 때쯤에 마지막 녹화하고 지금 그 다음 녹화가 아직 없었어서 못 여쭤봤는데 제가 다음에 한번 뵈면 꼭 여쭤보고 말씀드릴게요. 어떤 마음일까? 참, 두 분의 우정.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우정도 있는데 내 친구는 왜 이래? 예, 저도 혹시 듣고 계시다면 10cm 씨도 저를 위해서 노래 하나 좀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예, 내가 만들까?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스포왕 차트 2위의 오른 곡부터 알려드립니다. 2위는 제니의 Less Than a Lover 이 노래가 차지했습니다. 노래 계속 듣고 오시죠.

지금 가장 주목받는 K-아티스트들의 음악과 함께하는 스포왕 차트. 자, 이렇게 쭉 달려보았습니다. R&B 소울 음악과 함께 가을 제대로 느껴보셨나요? 들립니다. 그랬다고. 어느 책에 이런 말이 나온대요. 날씨가 상쾌해지는 가을이 오면 인생은 다시 시작된다. 뭔 말이지? 뭔가 리프레시 된다, 날씨에 따라서. 이런 느낌일까? 내일 또 마침, 그렇죠. 우리 대체휴일이죠. 가을바람 쐬면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한 주 잘 보내보면 좋지 않을까요? 뭔가 여러분들 오늘 좀 월요병 없이 들으셨을 수도 있겠네. 일단 오늘 밤 좋은 꿈 꾸시고, 일찍 주무시고, 쇼폼 꺼! 그 라디오 끄고 딱 주무시길 바라면서, 끝곡으로 스포왕 차트에서 오늘 1위를 차지한 아이유의 Dear My Crazy Soulmate 들려드리고,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0: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1: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2: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밤과 새벽 사이 우리들의 매직 아워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테마가 있는 영화음악 플레이리스트 매직아워 스페셜 M. 매직아워 스페셜 M. M은 뮤직의 약자이고요. 음악을 많이 듣는 날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음악 앨범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죠. 가능하면 앨범 전체를 들어보는 날, 김신의 음반 가게. 제가 고른 오늘의 앨범은 배우 드류 베리모어가 직접 연출을 한 영화 위핏입니다.

0: 필리 앤더월의 노래였습니다. 팟 캐틀 블랙, 영화 위핏 사운드 트랙이고요.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훈입니다. 2009년 작품인데 이 영화 보신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저는 누가 저한테 좋아하는 스포츠 영화 물어보면 이 영화를 꼭 빼놓지 않습니다. 위핏, 위핏, 위플릿이 할 때 그 위, WHIP, 그리고 IT. 윗잇, 이거를 이제 한국에서는 윗핏으로 소개를 했었고요. 배우 드류 베리모어가 직접 연출을 하고 물론 출연도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하지만 주인공은 드류 베리모어가 아니고 앨런 페이지, 당시의 앨런 페이지, 이제 지금은 엘리엇 페이지가 돼서 우리가 오디세이에서 만난 배우이기도 하죠. 성전환 수술하기 전의 작품이에요. 주노 다음 작품, 윗핏. 블리스라고 하는 인물을 연기하는데 이 블리스의 부모님은 좀 보수적인 분이셔서 여자는 미인대회에서 상을 타야 인생이 풀린다라고 믿고 있는 분인데 어느 날 자기 마음을 사로잡는 롤러더비라는 스포츠를 알게 됩니다. 롤러블레이드를 타고 질주하는 경기인데 이게 꽤 거친 경기예요. 몸싸움도 있고 그런 스포츠를 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에서 심장이 뛰는 거죠. 그 팀에 합류해서 롤러더비 그 경기에 빠져드는 주인공 블리스의 이야기. 또 속도감도 있고 또 박진감이 있는 스포츠 영화이다 보니 음악들도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좋아하는 이 위핏 사운드 트랙 최선을 다해서 많이 틀어보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밤과 새벽 사이 잠들지 않는 심야 영화관 FM 영화음악. 주말은 테마가 있는 영화음악 플레이리스트 매직아웃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라몬스의 노래입니다. Sheena is a punk rocker. 음악만 들어도 영화가 조금 상상이 되지 않으세요? 이런 움직임, 네, 이런 속도감을, 이런 박진감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제가 이번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을 보면서 안세영 선수를 비롯한 한국의 여성 스포츠 선수들의 그 파이팅을 보면서 위핏을, 이 사운드 트랙을 그 선수들께 헌정하는 마음으로 오늘 김신의 음반가게에서 들려드리고 있고요. 영화에 쓰인 노래가 무려 75곡입니다. 75곡의 노래가 영화에 길게 짧게 계속 쓰이고 있지만 사운드 트랙에 실린 건 19곡. 19곡도 얼마나 많은 곡입니까?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빨리 들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컷 케미스트의 What's the Attitude, 그리고 이어서 The Breeders의 Bang On.

0: matter, living through chemistry.
1: One, two, one.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컷 케미스트의 Watch the Attitude 그리고 The Breeders의 Bang On. 음악이 뭐 장르도 다양하고 뮤지션의 성별도 다양하고 국적도 다양하고 보통 이런 음악의 삽입곡을 고르는 선곡하는 사람을 뮤직 슈퍼바이저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 할리우드에서 아주 유명한 뮤직 슈퍼바이저가 랜달 포스터라는 사람이에요. 웨스 앤더슨의 거의 모든 영화 뭐 다즐링 주식회사나 뭐 프렌치 디스패치나 뭐 하여튼간 웨스 앤더슨의 뭐 로얄 테넌바움부터 시작해서요. 그 모든 영화에 음악을 선곡한 또 토드 헤인즈의 영화들 벨벳 골드마인이나 캐롤 같은 마임 라떼어 같은 그리고 리차드 링클레이터의 영화 음악들 보이우드 뭐 스크로브락

이런 영화들이요. 또 낸시 마이어스, 인턴,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 또 마틴 스코세지 영화들, 뭐 에비에이터, 더 울프 오브 더 월스트리트, 뭐 그 밖에 코미디 영화 행오버, 주랜더, 또 조지 클루니의 인디에어, 뭐 조커, 조디앙, 뭐 수많은 영화에 우리가 와 음악 정말 좋다, 정말 다양하다. 컴필레이션 사운드 트랙 앨범이 그냥 나의 플레이리스트다 하는 영화들에 다 찾아보면 뮤직 슈퍼바이저가 랜달 포스터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이 윗핏의 음악 선곡도 맡아주셨습니다. 믿고 들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랜달 포스터의 선곡이라면. 자, 이번에는 이제 유럽의 뮤지션들로 두 곡을 골라봤습니다. 덴마크의 듀오죠. 더 레이비어네츠의 데드 사운드, 그리고 스웨덴 뮤지션 옌스 랭만의 Your Arms Around Me.

매직아워 스페셜 M 김신의 음반 가게. 오늘은 2009년 영화 드류 베리모어가 직접 연출한 영화, 엘리엇 페이지가 앨런 페이지 시절에 주연을 맡은 영화 위핏 사운드 트랙입니다. 두 곡이었죠. 더 레비어네치의 데드 사운드, 그리고 옌스 랭만의 Your Arms Around Me. 지금 들으신 곡은 5724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기도 해요. 예전에 위핏이라는 영화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음악 특히 좋았던 영화로 기억해서 오랜만에 음악 찾아 듣기도 했습니다. 옌스 랭만의 Your Arms Around Me 좋아하는 곡이라 신청해 봅니다 하신 이 문자 덕분에 제가 오늘 김신의 음반가게를 위핏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5724번 쓰시는 분께서 쏘아올린 작은 공 잘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랜달 포스터 말씀드렸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뮤직 슈퍼바이저가 두 명 있거든요. 랜달 포스터와 알렉산드라 페사바스. 이분들이 선곡한 영화들만 해도 사실 1년치 아이템이 나올 정도인데 언제 한번 뮤직 슈퍼바이저를 기준으로 한번 또 특집을 준비해 봐야겠네요. 자, 다시 두 곡입니다. 굿디에이의 Learn a little giving and loving 이라는 곡 그리고 피치스의 Boys Wanna Be Her

코띠에의 러너리를 기빙 앤 러빙, 그리고 피치스의 보이스 워너비 허. 아, 피치스 노래 한번 나와야죠. 위핏에는 피치스 노래가 또 나와줘야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죠. 자, 이번에는 38 스페셜의 Caught Up In You, 그리고 이어서 하마스포스타 피처링은 애덤 그린의 Never My Love, 역시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Caught Up in You, 38 패션의 노래, 그리고 Never My Love, 하마스퍼스타 피처링은 에덤 그린이었습니다. 이번에는 The Edge의 노래, Crown of Age 먼저 듣고요. 이어서 랜던 픽의 High Times로 이어가겠습니다.

디에츠의 크라운 오브 에이지, 그리고 랜덤 픽 피처링은 터보 프루츠의 하이 타임스였습니다. 매직아워 스페셜 M 김신의 음반 가게, 드류 베리모어가 직접 연출을 한 영화 위피의 사운드 트랙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아, 최선을 다해서 틀었지만 19곡의 수록곡 가운데 14곡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미처 못 틀어드린 곡 중에 특히 제가 아까운 곡은 다음 주에 또 틀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영화에는 75곡이 쓰였다고요. 그 중에 19곡이 사운드 트랙에 실려있다고. 그 영화를 보시면 오늘 들려드린 곡 말고도 좋은 곡이 계속 귀에 들려올 겁니다. 라디오헤드의 No Surprises SD 이 영화에 또 중요하게 쓰인 것도 지금 기억이 나고요. 좋은 노래 꽉꽉 들어차 있는, 또 좋은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 소녀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 영화일 겁니다. 위핏. 이제 마지막 두 곡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또 코데츠의 롤리팝 있죠. 영화에 정말 많이 쓰인 그 올드팝. 그 올드팝의 새로운 리믹스 버전이 사운드 트랙에 실려 있습니다. 스퀵 이클링과 데저트 이글스의 리믹스 버전. 롤리팝으로 시작해서 또 고 팀의 Doing It Right로 신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리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 자이. 1833-3367 GS건설.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0: 단지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K-POP 인기 차트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
1: 기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이 비행기의 도착 예정지는
2: 룩셈부르크 아리엔티나 룩셈부르크 아리엔티나.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만족을 헤집어 말아 올리는 거품들. 용서하고 허무는 시간들은 희뿌옇게 경계와 경계가 홍겨지고 있었다. 서로를 수액처럼 빨아들이고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 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3: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저희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차이. 1833-3367 GS건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깊은 산골의 가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찬휘, 허스키한 목소리로 마음을 울리는 김기태, 감성 발라더 정재우, 생동감 넘치는 무대의 유하은 밴드, 네 팀의 음악이 물드는 특별한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가을밤의 음악 한마당 놓치지 마세요.
1: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관광객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강원 영동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머물고 다시 찾는 콘텐츠로 연결할 때 관광 수입도 지역 안에 남을 수 있죠.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좋아하거나 선호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취향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취향이라는 게 주변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즐겨 먹던 음식, 친구가 추천해준 노래, 누군가의 한마디. 이렇게 한 사람의 취향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들어와 있다는 건데요. 반대로 내가 맛있다고 건넨 음식 하나, 또 내가 재밌다고 알려준 채널 하나, 이런 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취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네, 그것도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서로에게 좋은 취향 하나씩 선물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10월 5일 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10월 5일 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악뮤의 소문의 낙원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나만의 취향 하니까 딱 떠오르는 하나가 있더라고요. 저 학교 다닐 때 3파전이었거든요. 동방신기, SS501, 슈퍼주니어. 근데 저의 제일 친한 친구들 그리고 제가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친구들이 다 슈퍼주니어를 좋아했어요. 조금 특이하죠. 왜냐하면 동방신기가 더 많은 팬들을 그때는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은 슈퍼주니어를 좋아하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슈퍼주니어를 찾아보게 되고 예능도 보고 음악도 들으면서 같이 좋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성향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취향에 있어서는. 아, 그나저나 오늘 대체공휴일이잖아요. 다들 어디서 어떻게 아침을 맞이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부디 평안한 대체공휴일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새 아침 모닝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월요일은 반장 뉴스 있는 날이죠. 원래 강다한 아나운서와 이 시간 함께 하는데 다한 아나운서가 잠시 또 자리를 비우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휘준 아나운서가 새 아침을 찾아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반겨주시고요. 알아두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가득 챙겨왔으니까요.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아이 참, 보령역국 가신다면서요.

0: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1: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2: 중화역 가까이
3: 새집이 라온.
2: 기다려온 서울 새집
3: 드디어 라온.
2: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3: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2: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4: 이재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5: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6: 배보이, I gotta be a bad boy.
8: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6: 배보이, I gotta be a
8: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9: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0: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지친날을 안아봐.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장연인님입니다. 요즘 한창 러닝하는 재미에 빠져있는데요. 10월 5일 제 생일이 휴일이 되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남산에 가서 러닝하고 오려고 출발합니다. 평소엔 출근 준비하면서 듣는데 러닝하며 들으면 기분이 색다를 것 같아요 하셨네요. 오, 일단 연희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생일 선물 크게 받으셨네요. 생일이 쉬는 날이라니. 아, 지금 남산 가면은 가을 단풍이 좀 노릇노릇해졌을까요? 거기 근데 언덕이잖아요. 러닝하실 때 네, 숨차지 않게 호흡 잘 챙겨가면서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이에요. 오상성님, 자전거 타기 좋은 시기라 새벽부터 출발해봅니다. 아침 이슬이 안장에 내려앉아 난감하지만 가방 속에 작은 수건을 들고 다니며 쓱 닦아내면 그만이네요. 기분 좋게 가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확실히 오늘 휴일이라 그런지 이 아침에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네요. 또 벌써 아침 이슬이 또 생겼나요? 이렇게 또 계절의 변화를 알아가네요. 자전거 좋은 풍경 많이 보면서 잘 타고 오세요. 7977번님은요. 서울은 친정이고요. 청주에 내려와

사는 워킹맘인데 엄마가 수술을 하셔서 서울 가는 길입니다. 남편이 아이를 혼자 보고 있는데 힘들까 걱정이 되네요. 일단은 엄마가 쾌차하시길 그것부터 빌어봅니다. 아유, 그럼요. 당연히 어머니가 먼저죠. 부디 큰 수술이 아니길 바라겠고요.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편은 아이와 함께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7419번님이요. 저는 포항 효자동에서 지곡동으로 테니스를 치러 갑니다. 요즘 아침 공기가 너무 맛있어요. 다들 먹어보셨나요? 그 공기 사이로 이 노래가 울려 퍼지면 좋을 것 같아 신청합니다. 마야의 나를 외치다 들려주세요. 하셨네요. 오, 아침 공기가 맛있다고 표현을 해주시네요. 맞아요. 그 약간 상쾌하고 쨍한 공기가 이제 슬슬 느껴지죠. 테니스 아침부터 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행복하게 또 좋은 테니스 잘 치다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신청곡 같이 하시죠. 마야의 나를 외치다.

네, 마야의 나를 외치다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최영화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영디, 지난주 목요일이 남편의 47번째 생일이었어요. 그날 출근하느라 미역국도 못 끓여줬는데 늦었지만 생일 축하한다고 늘 다정하게 대해줘서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노래는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오, 영화님의 남편분! 저도 늦었지만.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생일 물론 중요하지만 맞아요. 평소에 지내는 그 날들이 행복하고 그러면 된 거죠. 네, 이 노래는 2583번님도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장연희님, 7977번님께는 고체 탈취제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3107번님입니다. 영디, 저희 집은 주방 뷰가 제일 좋아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속초 울산바위가 한눈에 다 보이는

멋진 뷰였는데 이젠 앞에 아파트가 생겨서 많이는 안 보이지만 말이죠. 그래도 주방 뷰 바라보며 마시는 모닝커피가 제일 맛있습니다 하셨네요. 와 진짜 부럽네요. 오, 너무 부러운데요. 이 속초 울산바위가 겨울에 가면은 그렇게 멋있잖아요. 물론 이제 가을 단풍철 되면은 그것도 멋있겠고 뭐 사계절이 다 아름답죠. 스위스 저리 가라 하는 풍경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뷰를 우리 집 내 주방에서 볼 수 있다니. 아 진짜 아쉽긴 하네요. 많이는 이제 안 보인다는 게. 하지만 이렇게 나만의 힐링 장소가 있으면은 그것 또한 하나의 큰 기쁨이니까요. 오늘도 모닝커피 하시는 여유 잘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기남님이네요. 지난주 금요일 아내가 23년 동안 애착을 가지고 다니던 회사에 마지막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어 사연 예약합니다. 힘들고 지치는 날에도 책임을 다하고 때로는 마음속으로 많은 것들을 감내해냈을 당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회사 생활 졸업한 거 축하해. 이제부터는 우리 더 행복해지자. 사랑해. 신청곡은 데이식스의 해피입니다 하셨네요. 아내분 일단 진심으로 너무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23년이라는 시간이 말이 23년이지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또 지치고 또 때로는 힘들고 기셨을까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는 또 남편분과 함께 또 시간 여유 있게 느긋하게 가지면서 그동안 못해본 것들 또 다 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또 고생 많으셨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그럼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데이식스의 해피 듣고 오시죠.

0: 계속 오르락 내리락 몸이 날씨를 따라가기 바쁩니다. 대체 공휴일인 오늘은 낮부터 찬바람 불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5도가량 뚝 떨어지겠는데요. 현재 기온은 서울이 14.8도, 부산 19도로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서울이 20도, 광주가 22도까지만 오르겠고요. 찬바람에 체감하는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흐리다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오전까지 전남, 경북에 약한 비가 이어지겠고 중부지방, 전북지방으로도 빗방울 정도 떨어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과 모레 하늘은 맑겠고요.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많이 쌀쌀하겠습니다. 곽재니였습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잊지 말고 알고 가셔야죠.
3: 오늘의 트렌드와 이슈.
2: 새 아침 반짝 뉴스. 네, 반짝 뉴스 전해줄 이휘준 아나운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이휘준입니다.
2: 네, 지난주에 네. 이어서 오늘도 오게 되셨어요.
3: 네.
2: 일단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3: 뜨거웠어요?
2: 좋은 얘기는 제가 좀 하는 것보다 직접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아, 그럴까요?
2: 네.
3: 네, 한번 보겠습니다. 휘준 아나운서 목소리 듣고 너무 반가워서 잠이 확 깼다. 밑에 것도 제가 할까요?
2: 네.
3: 네, 목소리가 익숙해서 들어와 봤더니 굿모닝 FM에서 자주 만났던 분이라 반가웠다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2: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면 조금 아쉬우니까
3: 왜,
2: 어떤
3: 왜?
2: 분은 깜짝 네. 놀라셨대요.
3: 왜요, 왜요?
2: 지각한 줄 알고. 이 시간에 나오면 안 되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3: 그렇죠.
2: 본인이 시간을 잘못 안 줄 알고 깜짝 그렇죠. 놀라셨대요.
3: 왜 아침마당 나오는 음악 나오면 그쵸? 사람들 지각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굿모닝 FM에서 한 8시쯤 나오기 때문에 네. 진짜 새 아침에서 듣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2: 네.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오늘도 네. 이희준 아나운서 오셨습니다.
3: 네.
2: 이 자리 좀 탐이 나시나요? 어떻게 되시나요?
3: 아니 뭐 단 아나운서가 워낙 잘하고 이제 목소리도 좋고 제가 아끼는 후배라서 근데 긴장할 필요는 있다.
2: 자리를 비우면 안 돼요.
3: 방심하면 안 돼요.
2: 맞아요.
3: 항상. 그건 있다.
2: 한번 이번 주도 보겠습니다.
3: 네.
2: 지금부터 휘준 아나운서가 전해주는 반장 뉴스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소식은요.
3: 네, 첫 번째 뉴스는 이겁니다. 온누리 상품권이 달라진다. 영디는 이거 상품권 혹시 써봤어요?
2: 아, 저는 네. 아직 미혼이기도 하고 이제 제가 집안일에 관여를 잘 하질 않기 때문에 네. 어머니는 쓰고 계세요.
3: 아, 그렇죠, 그렇죠.
2: 네.
3: 저는 많이 씁니다.
2: 아,
3: 최근에
2: 역시.
3: 명절이었잖아요.
2: 그쵸.
3: 명절 때 과일 이런 걸로 딱 사면 좋거든요.
2: 아.
3: 혜택, 할인 혜택 조금 있으니까.
2: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
3: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너무 좋더라고요.
2: 오, 그러면은 앞으로도 쭉 계속 쓰시겠네요.
3: 열심히 쓰겠습니다.
2: 네. 네,
3: 관련 소식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요즘에 좀 물가가 오르면서 조금이라도 더 알뜰하게 소비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빵그린 분들 중에도 각종 페이 혜택부터 지역화폐 할인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챙겨 쓰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2: 네.
3: 그중에는 이제 온누리 상품권 역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전통시장이나 지역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하는 상품권입니다. 그런데 2027년부터는 이 상품권의 혜택이 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디서 사용하든 할인 혜택이 비슷했는데 앞으로는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돌려받는 혜택이 달라지는 그런 방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2: 그래요. 어디에서 사용하느냐. 그럼 사용하는 곳에 따라서 돌려받는 혜택이 달라진다. 이런 말인데
3: 네.
2: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의 충전 할인율은 현재 7%인데 5%로 낮아집니다. 대신 상품권을 어디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가 있게 돼요.
2: 네.
3: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10만 원어치 상품권을 충전할 때 지금은 이제 9만 3천 원을 내면 충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2: 네.
3: 근데 개편안이 시행이 되면 9만 5천 원을 내야 해요.
2: 아.
3: 단 전통시장에서 10만 원을 사용하면 5% 선 할인에 5% 환급을 더해서 최대 10%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방의 골목형 상점가에서 사용하면 5% 선 할인에 3% 환급을 더해서 최대 8%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수도권 골목 상권에선 추가 환급금이 없어요. 충전할 때 적용되는 5% 할인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인 만큼 앞으로 이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이 있는

0: 네, 그때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1: 네.
0: 또 환급금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는지, 뭐 자동으로 적립되는 건지, 따로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이용 방법 역시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지역이나 장소에 따라서 환급률이 달라진다는 건데 정부가 이렇게 제도를 바꾸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어떤
0: 그렇습니다.
1: 이유죠?
0: 이번 개편의 핵심은 온누리 상품권을 통해서 소비가 필요한 지역 상권에 돈이 더 많이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해 온누리 상품권 사용액은 약 3조 9,500억 원에 달했는데요. 그 가운데 65%가 전통시장에서 사용됐고 전체 사용액의 57%는 비수도권에서 쓰였다고 합니다.
1: 네.
0: 하지만 이게 이제 사용처와 관계없이 비슷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어려운 지방 상권에선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달라질 예정입니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정에 필요한 점포 수를 다르게 적용하게 되는데요.
1: 네.
0: 지방 상권은 상대적으로 적은 점포로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되 지정 대상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건 막겠다는 그런 취지인 겁니다.
1: 네, 살리는 곳은 더 살리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네요.
0: 네.
1: 그 외에 또 어떤 변화가 있나요?
0: 외국인 요즘에 관광객분들 이제 많이 들어오시는데
1: 네.
0: 그들을 위한 변화도 있습니다.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의 QR 결제망을 해외 결제망과 연결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평소 자국에서 쓰던 앱으로도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에요.
1: 네, 2027년부터는 온누리 상품권이 단순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상품권을 넘어서서 전통시장과 지방 상권으로 소비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우린 다음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무진의 에피소드 함께 하시죠.

0: 네, 이무진의 에피소드 함께 하셨습니다. 새아침 반장 뉴스, 우리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시죠.
1: 네, 두 번째 뉴스는 이겁니다. 누군가 지금 누가 마로니에 열매 먹는 소리를 내었어.
0: 아, 나름 따라하려고 했는데
1: 누구인가?
0: 아, 연기는 안 되겠네요.
1: 반응을 좀 해줘요. 네. 좀 누구인가?
0: 아, 좀 톤이 안 나오는데.
1: 반응 네. 안 한 사람 누구인가? 자, 빨리 가겠습니다.
0: 네.
1: 자, 가을길 걷다 보면 밤처럼 생긴 열매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0: 네.
1: 특히 공원이나 가로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마로니의 열매가 그렇습니다. 프랑스어의 마롱이라는 게 이제 밤이거든요.
0: 네.
1: 마로니에는 밤을 닮은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가리킵니다.
0: 아.
1: 이름처럼 마로니의 열매는 겉모습이 밤과 비슷해요. 이것도 밤인가? 라고 생각하기 쉬울 정도입니다.
0: 네.
1: 하지만 우리가 먹는 밤과 마로니의 열매는 아예 다른 나무에서 열리는 그런 열매예요. 우리가 먹는 밤은 밤나무의 열매고요. 마로니에라고 부르는 나무는 보통 칠엽수를 가리키는데 이 나무의 열매엔 독성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먹으면 안 됩니다.
0: 네.
1: 잘못 먹으면 복통이나 구토, 설사 같은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0: 오, 생긴 거는 비슷한데 이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네요.
1: 네.
0: 그럼 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을 하면 될까요?
1: 네, 일단은 둘 다 갈색이고 둥글게 생겨서 얼핏 보면 되게 비슷해 보여요.
0: 네.
1: 하지만 몇 가지를 알아두면 구별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먼저 열매를 감싸고 있는 껍질입니다. 우리가 이제 먹는 밤 있잖아요. 이거는 가늘고 뾰족한 가시가 아주 촘촘하게 돋아있는 밤송이 속에 들어있잖아요.
0: 네.
1: 근데 마로니의 열매를 감싸는 껍질은 밤송이처럼 가시가 빽빽하지가 않습니다. 표면도 비교적 매끈하거나 짧고 둔한 돌기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생김새. 이 열매의 생김새에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식용 밤은 한쪽 끝이 뾰족하게 올라온 모양이 많고요. 밑부분엔 납작하면서 밝을 색을 띠는 부분이 보이기도 합니다.
0: 네.
1: 반면에 이제 마로니의 열매는 좀 더 동글동글하고 통통한 모양이고요. 표면도 매끈한 편입니다. 좀 이런 차이를 알아두면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0: 네. 확실히 이제 자주 볼 수 있기는 하거든요. 은근히 많아요. 마로니의
1: 네.
0: 열매도 그렇고 뭐 물론 밤도 그렇고요. 근데 먹으면은 큰일 난다는 점, 마로니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특히 껍질과 열매의 생김새 저희가 차이 알려드렸죠. 잘 구분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마지막 뉴스 빠르게 만나보시죠.
1: 네, 마지막 뉴스는 이겁니다. 지금은 교통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 중.
0: 오,
1: 이거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0: 몰랐네요.
1: 자, 다들 모르셨을 거예요.
0: 네,
1: 네 그렇죠. 저도 사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0: 네.
1: 잘 몰랐어요.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0: 네.
1: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석 달 동안 교통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지난 8, 9월 계도 기간을 거쳐서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집중 단속이 시작된 건데요. 이번 집중 단속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건 방향 지시 등 미사용과 좌석 안전띠 미착용 그리고 오토바이나 개인용 이동자체의 안전모 미착용입니다.
0: 아, 네.
1: 특히 이제 관심을 끄는 게 방향 지시 등 이른바 이제 우리가 깜빡이라고 부르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겁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방향지시 등 미점 등 관련 공익신고는 무려 149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차선 바꿀 때 뭐 이럴 때 꼭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방향을 틀거나 할 때. 근데 이거 깜빡이 안 켜는 분들 정말
0: 진짜
1: 사실은
0: 많아요. 너무 많아요.
1: 저도 운전하지만 너무 많아요.
0: 네.
1: 그런 만큼 골목길, 뭐 주유소, 회전 교차로 등등 우리가 운전할 때 꼭 깜빡이 여러분 꼭 켜주세요.
0: 네.
1: 네. 진심인 것 같죠. 그쵸?
0: 진심입니다.
1: 많이 겪었어요.
0: 네. 네.
1: 다음으로 안전띠와 안전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는 운전석과 조수석뿐만 아니라 뒷좌석까지 모든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택시를 탔을 때도 습관적으로 안전띠부터 꼭 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토바이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도 안전모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여러분.
0: 네, 사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은 다 이미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들이거든요.
1: 네.
0: 그 외 달라지는 것들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네, 이번 단속을 계기로 오토바이 단속 방식엔 이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입니다.
0: 아.
1: 오토바이는 사실 앞쪽에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0: 그쵸.
1: 기존의 전면 촬영 방식으론 단속에 한계가 있었어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차량이 지나간 뒤에 뒷번호판을 촬영하는 장비를 도입해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빵그리 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번 개정안엔 좌석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 및 개인

0: 안전용 이동장치 안전모 미착용, 방향제시 등 미점 등 이 세 가지 위반에 대해서 앞으로는 벌점 10점이 추가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는 사실 이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가 완료돼 있어서 심사 단계에 있고요. 10월 단속 자체는 현행 범칙금 기준으로 우선 시작이 되고 법안이 공포되는 대로 벌점 제도가 함께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벌점은 아직은 10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꼭 지켜야 하는 수칙들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단속보다는 이 평소에 운전 습관을 또 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0: 네.
1: 깜빡이 잊지 마시고요. 안전띠 꼭 착용해 주시고요.
0: 네.
1: 또 안전모 착용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퀴즈 풀어보시죠.
0: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앞서 프랑스어에서 마롱, 밤을 뜻하고요. 이것은 밤을 닮은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가리킨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을철에 이것을 무심코 잘못 먹었다가는 복통이나 구토, 설사 같은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프랑스어로 잎이 5개에서 7개의 소엽으로 이루어진 칠엽수를 가리키는 말이자 이것에 해당하는 말 다음 중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마리아주, 2번 마티네, 3번 마로니에, 4번 마티에르.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마리아주, 2번 마티네, 3번 마로니에, 4번 마티에르.
1: 퀴즈 정답 어디로 보내주시면 될까요?
0: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1: 마지막 힌트 주세요.
0: 네, 이 대학로에 이 공원도 있고요. 또 칵테일 사랑이라는 또 노래가 있잖아요.
1: 그쵸.
0: 모차르트 피아노.
1: 복면가왕 출신 또 피아노.
0: 21번.
1: 아, 진짜.
0: 아, 20 복면가왕 나왔어요. 아무튼 그거예요. 네.
1: 그러면 끝곡으로 그 노래를 저희가 함께 할게요.
0: 네.
1: 소개해 주셨으니까 그 노래를 끝곡으로 하면서 휘진 아나운서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2주 동안.
0: 네, 아쉽네요.
1: 이따 진심 한번 체크해 볼게요.
0: 네.
1: 너무 고마웠고요. 우리는 언젠가 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0: 안녕.
1: 네, 칵테일 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노래 소개해드릴게요.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반짝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밤을 닮은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가리키는 말. 그래서 정답은요. 네, 3번 마로니에였습니다. 보기 궁금하시죠? 하나씩 짧게 살펴보고 갈게요. 마리아주는 결혼을 뜻하고요. 마티네는 오전, 아침 시간을 의미하고요. 마티에르는 물질이나 재료를 말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께는 필터 샤워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1: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 데이터 척.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1: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2: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3: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4: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전기주택도시공사.
5: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콘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0: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0: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영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분이네요. 9981번님. 요즘 쉬는 날엔 늘 김드위치를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김드위치는 김밥과 샌드위치를 합친 말인데요. 오, 김밥 김을 4등분해서 각 칸의 재료를 나누어서 올린 뒤 차례로 접어서 먹는 음식을 말합니다. 오늘은 밥, 치즈, 달걀, 베이컨을 넣고 만들려고요. 프라이팬 하나, 접시 하나만 쓰면 돼서 자취생한테는 딱인 요리인 것 같습니다. 든든하게 먹고 오전에 운동하러 가려고요. 노래는 이하이의 1,2,3,4 예약합니다. 해주셨 순간 김드위치가 뭐지? 잘못 적으셨나? 했는데 이런 거를 김드위치라고 하는군요. 뭐가 됐든 맛있겠네요. 이 재료들은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요. 네, 든든하게 잘 챙겨 드시고 운동도 잘 다녀오시고요. 오늘도 네, 기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 테니까 다음엔 김드위치랑 따 한잔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끝곡으로 이하이의 1,2,3,4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휴일이잖아요. 행복한 시간으로 오늘 하루 가득 채워가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

0: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접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도 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2: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4: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6: 깊은 산골의 가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찬휘, 허스키한 목소리로 마음을 울리는 김기태, 감성 발라더 정재욱, 생동감 넘치는 무대의 유하은 밴드, 네 팀의 음악이 물드는 특별한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가을밤의 음악 한마당 놓치지 마세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오늘이 개천절 대체 공휴일이라 평소보다 조금 여유롭게 월요일을 맞이하셨을까요? 이번 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노벨상 수상자가 쭉 발표된다고 해요. 물리학상, 화학상, 평화상, 문학상 등등 이번엔 또 누가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받을 때 다들 기억하시죠? 당시에 깜짝 수상 소식에 다들 놀라고 기뻐했는데 이번에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과연 올해도 반가운 소식이 또 전해질지 기대하면서 지켜보기로 하고요. 모처럼 찾아온 월요병 없는 월요일 느긋하게 천천히 출발해볼까요?

0: 하이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10월 5일 월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좀 느긋한 월요일 되셨나요?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더 느긋하게 편안하게 함께 하시죠. 노벨상 이야기했는데 한강 작가 노벨상 받을 때 와 깜짝 놀랐죠. 너무 기쁘고 저는 사실은 이제 건축 전공으로 대학을 나왔고 근데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저는 문과였고 언어만 예 국어만 잘했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책을 안 읽는 거에 비해서 제가 이제 언어 쪽에 좀 강하게 했는데 늘 그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선생님들한테. 한글 표현력이 세계적으로 좀 번안이 좀 덜 돼서 아마 인정을 못 받는 것 같다라고 늘 이렇게 학창 시절 동안 들어왔다가. 한강 작가가 갑자기 수상을 딱 하니까 오 뭐야 이게 돼? 이제 시작이다. 이제 한글이 어느 정도 번안이 이렇게 좀 잘 되면 더 좋은 문학가들에게 수상 기회가 갈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만든 물건 보면 이거 와 노벨상 줘야 된다 뭐 이런 말 많이 하곤 하잖아요. 노벨상은 저는 이제 거의 음식 먹을 때 이제 뭐 음식 조합 이런 거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 야 이거 노벨상감이다 이거. 야 이건 이제 널리 알려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주 소소한 노벨상 줘야 될 것들 예, 이번 주 쫙 노벨상 다 친구들한테 주시면서 각자 받고 주고 하면서 그렇게 또 일상을 꾸며보도록 하죠. 두 시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개천절 대체 공휴일을 맞아서 특집으로 꾸며볼까 해요. 1부는요. 굿모닝 가족들이 문자나 미니에 남겨준 소중한 사연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행복 준비가 되어 있고요. 2부는 민정 리포터와 함께하는 깨알 뉴스 그리고 반만 마치면 되는 반반한 퀴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도전자 늘 모집하고 있어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3, 4부는요. 유행본부 대신에 특집 코너 준비해봤습니다. 전민기 유행사무총장님 나오세요. 민기 뮤직 그의 인생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얘기도 함께 들으면서 추천곡까지 받아볼게요. 예, 유행 얘기 안에서 벌써 들떠있거든요. 민기 총장님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올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4만원
1: 회계관리
3: 4만원
1: 재고관리
4: 4만원
1: 생산관리
4: 사업성도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

0: 보세요.
1: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8: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입장소 엔 티맵으로, 음주 후 엔 티맵 대리로.
1: 자,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테디 굿모닝. 연휴 마지막 날 곳곳으로 비나 빗방울이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치고 오후부터는 이제 찬바람이 쌩쌩 불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상황입니다. 겉옷 잘 챙겨 입고 다니셔야겠는데요. 비는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중부전북지방은 오후까지 빗방울 정도 떨어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4.6도로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고 있는데요. 낮 기온이 어제보다 5도 이상 크게 낮아집니다. 서울이 20도, 대구 23도로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은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아침 출근길이 많이 쌀쌀해지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또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성월이었습니다.

0: 아침의 행복을 월요일에도 할 수 있다니 진짜 행복하네요.
1: 예.
0: 9314번님 남동생 생일 겸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가족 오락관 진행했어요. 몸짓으로 말해요 게임을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에너지 가득 얻고 왔습니다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어머님이 또 열심히 또 몸짓으로 퀴즈를 내고 계십니다. 야, 아 이런 게임은 진짜 단순하고 뭐 약간 유치할수록 더 신나고 즐겁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걸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 진짜 이것이야말로 행복이네요. 행복하시죠? 아침을 환하게 밝히는 작은 행복들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행복. 연휴 마지막 날 잘 쉬고 계신가요? 일상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자세로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받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새싹 문자예요. 9949번님 오늘따라 테디 목소리 너무 좋군요. 큰일이네. 암약하고 있던 애청자 문자로 칭송 드립니다. 좋아하는 노래도 신청해 볼게요. 흰 박혜원의 뒷장을 먼저 본 책처럼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어우 야 필력이 약간 조선시대 암약하다 남들 모르게 맹렬히 활동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암약하고 계시군요. 암약하신 분들 많아요 저희 굿모닝 FM에 그죠? 암약자들 감사합니다. 활동 가끔 해주세요. 아침에

박혜원의 뒷장을 먼저 본 책처럼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아침에 행복. 어떤 이야기들이 도착했는지 계속 둘러볼게요. 이선화님이 테디 결혼한 지 이제 1주년 됐는데 아기 천사가 찾아와 줬어요. 오늘 시댁에 임신 사실을 공개하러 가요. 어른들 반응이 너무 기대됩니다. 후후후 잘하고 올게요. 하셨는데 어머어머 너무 축하드려요. 아 언제 이렇게 또 결혼까지 하게 돼서 우리 결혼했어 이런 얘기 했는데 또 언제 또 아이가 생겨가지고 우리 부모가 된대 이런 얘기 나누는 어른이 언제 우리는 되었을까요? 선아님 어른 된 거 너무 축하드리고 또 어른들에게 어른 됐다고 자랑하는 날 기쁘게 추억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시죠? 정용경님 저는 내일 면접 보러 가요. 보름 전에 다른 곳에서 면접 떨어지고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번엔 제발 백수 탈출해서 알바 그만하고 싶어요 하셨는데 그 떨어졌을 때의 그 경험들이 차곡차곡 또 쌓이면은 이게 또 다음 면접에는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때보다 더 잘할 거예요.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노래 듣고 올 건데요. 박선희 님이 입원한 아이와 같이 라디오 듣고 있어요. 헤이 아저씨 목소리 좋대요.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얼른 낫기를 바랍니다. 목소리 좋아요. 헤이 아저씨 목소리 좋아. 원래 더 좋아. 박사님이 신청곡 투어스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듣고 올게요.

에밀리였습니다. 노래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노래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였어요. 9번이 FM태입니다. 아침의 행복 계속 이어갈게요. 7057번님이 이사 두 달 전이라 이삿짐 견적을 받았는데요. 두 업체가 무려 50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한두 곳 더 알아보려고요. 이번에는 신혼 때보다 짐을 더 줄여서 꼭 필요한 것만 챙기려고 합니다. 두 달 동안 부지런히 비워볼게요. 이사할 때 비우는 거 쉽지 않은데 좋은 결정인 것 같아요. 예, 버릴 수 있는 거 버리는 것도 훈련이 돼야 되니까. 저도 잘 못 버려가지고 이사 저 진짜 많이 다녀봤거든요. 가격 차이보다 스트레스 덜 받는 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잘하는 데를 찾아야 돼요. 돈 중요하지 않아요. 몇십만 원보다 내 마음에 몇백만 원 병 생깁니다. 어쨌든 이사 잘하시고 좋은 행운들 행복들 가득하실 거예요. 박우람님, 미니로는 처음 글 남겨보는 84년생 트럭커입니다. 저는 집에서 쉬다가 밥 먹고 남산까지 걸어 올라갔다가 영화 보려고요. 물론 혼자입니다. 후후후. 테디도 만난 거 챙겨 먹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는데, 트럭도 운전하시는 분들은 하체 운동도 하셔야 되거든요. 예, 산책 또 산으로 걸어 올라가는 거 너무너무 나이스. 저희 아버지가 평생 또 운행을 또 하셔가지고 늘 그렇게 산을 올라가셨어요. 지금도 올라가시는데 좋은 취미가 되실 겁니다. 혼자 먹는 밥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사실 뭘 같이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는데 아니야, 나 혼자 내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게 최고예요. 사실 누리세요. 예, 혼자 인생을 마음껏 누리시고. 우우즈의 안녕이란 말도 함께 김화연님이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이 노래 들으시고 민정 리포터와 함께 깨알 뉴스로 돌아옵니다.

0: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1: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 건설.
3: 깊은 산골의 가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찬휘, 허스키한 목소리로 마음을 울리는 김기태, 감성 발라더 정재욱, 생동감 넘치는 무대의 유하은 밴드, 네 팀의 음악이 물드는 특별한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가을밤의 음악 한마당 놓치지 마세요.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자,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서울경찰청의 신채희 리포터.
6: 네, 휴일이라서 도로도 마음도 여유가 많은데요. 지금 서울 시내에서는 마라톤 대회 진행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일단 여의공원에서 출발하는 서울 한경 마라톤 대회 지금 7시 30분 출발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사당 뒷길을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서강대교를 건너 광흥창역에서 반환점을 지나겠고요. 이어서 다시 국회의사당 뒷길 여의서로를 반시계 방향으로 가서 여의 하부도로 거쳐 서울교 이용해 출발 지점인 여의공원으로 도착하겠습니다. 오전 9시 30분까지 이 구간들 통제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국회대로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봉은사로도 코엑스 사거리에서 잠실 경기장 가기 전까지 마라톤 대회로 오늘 저녁 6시까지 양방향 전면 통제됩니다. 도로 상황이었습니다.

0: 민재현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아니, 그 이런 아침에 운동을 하고 오셨어요? 와, 대박이다.
1: 이렇게라도 해야 제가 지금 굿모닝 FM에 뿌린 다짐이 너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예. 뭐 하나는 해야죠, 제가.
0: 저희도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 까먹고 있었는데
1: 그렇죠.
0: 운동을 그래도 하고 네. 있어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깨알 뉴스 바로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젠 지갑 없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결제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실제로 실물카드 없이 결제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0: 지갑을 이제 사는 사람도 잘 없어지는 것 같아, 점점.
1: 맞아요. 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상반기 지급결제 동향을 보면 9개 카드사의 하루 평균 결제액은 약 3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6%가 늘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실물카드 없이 결제한 비중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특히 실물카드 미제시 방식 가운데 카드 간편지급 서비스가 52.6%로 가장 많았는데요. 모바일 기기 등의 카드 정보를 미리 저장해두고 지문이나 얼굴, 비밀번호 등 간편 인증 수단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0: 아, 간편 결제 진짜 잘 돼 있긴 해요.
1: 네, 이와 함께 한때 고액 결제 수단으로 널리 쓰이던 자기앱 수표 이용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만에 하루 평균 이용 금액이 5천억 원 가까이 줄었는데요. 특히 자기앱 수표 10만 원권의 감소세가

0: 더욱 뚜렷합니다. 5만원권 사용이 일상화되고 카드와 계좌 이체 등 다른 지급수단 이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수표 이용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1: 예전에는 진짜 큰돈 주고받을 때 수표 딱 썼잖아요.
0: 네.
1: 이제는 카드나 계좌 이체가 그 자리를 어느새 대신하고 있네요.
0: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나타난 북항이의 인기. 아, 정말 뜨거웠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북항이 이전에도 특정 동물에게 사람들이 열광한 사례가 참 많습니다.
1: 아, 푸바오 있었잖아요. 푸바오.
0: 그렇죠.
1: 날렸었죠. 날렸었죠.
0: 날렸습니다. 2020년 용인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푸바오는 귀여운 외모와 사육사와의 교감으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푸공주, 용인 푸시라는 애칭까지 생겼고요. 이 푸바오를 다른 영화와 책이 나오는가 하면 각종 굿즈까지 출시가 되면서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대전 5월드를 탈출한 늑대, 늑구가 9일 동안 이어진 탈출 기간 내내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는데요. 시민들은 늑구의 구조 상황을 SNS로 공유를 하면서 늑구가 무사 귀환하기를 기원했고요. 이 과정에서 늑구 빵까지 등장하기도 했죠.
1: 야, 푸바오부터 늑구, 북항이 동물들에게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0: 전문가들은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정서적인 위안을 얻으려는 심리를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확산한 데다가 경쟁과 스트레스에 지친 사람들이 이 동물에게서 편안함과 위로를 얻는다는 건데요. 여기에 SNS를 통한 빠른 확산과 호기심도 동물 팬덤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동물이나 생명체를 보면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생기고 또 그 모습이 SNS를 통해서 공유가 되면서 직접 보러 가려는 사람들도 모이는 거죠.
1: 이렇게 동물을 좋아하는 마음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관심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면 너무 좋겠네요.
0: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1년간 새 단장을 마친 서울 노들섬 수변 문화공간이 지난달 다시 문을 열었는데요. 개방 열흘 만에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다녀갔다고 해요.
1: 노들섬이 새롭게 바뀌었군요.
0: 네, 새롭게 단장한 노들섬에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1: 네.
0: 이 한강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생태 정원부터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 정원, 그라스 정원 등이 들어섰고요. 섬을 한 바퀴 돌면서 한강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1.5km 길이의 순환형 산책로도 조성이 됐습니다. 이를 보기 위해서 1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아온 건데요. 지난 2일부터는요. 서울 라이트 한강 빗섬 축제도 열리고 있어요. 이 레이저 아트와 다양한 미디어 아트 프로그램을 선보이는데요. 서울시는 방문객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과 함께 깨끗한 노들섬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도 시작한다고 합니다.
1: 예, 산책도 하고 축제도 즐기고 요즘 노들섬 나들기 하기 진짜 좋겠네요.
0: 네, 날씨도 좋잖아요. 이 서울시가 최근 공개한 한강 노을 지도에도 노들섬이 포함이 됐는데요. 이와 함께 서울 곳곳의 노을 명소도 함께 소개가 됐습니다. 먼저 한강 서쪽 지평선으로 지는 해를 볼 수 있는 양화 한강공원 선유교와 난지 한강공원이 있고요. 여의도 건물 뒤로 물드는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이 노들섬과 이촌 한강공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해섬과 잠수교, 성수 구름다리 등에서도 각기 다른 한강 노을을 만날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세요.
1: 가을 노을 진짜 예쁘잖아요.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해질 무렵 잠깐 시간 내서 가까운 곳에서 노을 한번 감상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한강에서 노을 본 적 있어요?
0: 있죠. 진짜 저는 매일 이 다리를 건너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네. 퇴근길에는 이 노을이 물들면 그렇게 낭만적일 수가 없어요.
1: 그래, 멋져. 한강 주변 건물들도 이제 노을로 보면 더 멋지고.
0: 진짜 멋지죠.
1: 멋지고.
0: 네.
1: 그렇습니다. 아, 한강 가면 라면 드시나요?
0: 당연히 먹어야죠.
1: 예. 아주 만족하는 대답으로 깨알 뉴스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반반한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의 핑크 스카이스 띄워드리면서 민정영 리포터와는 인사 나눌게요.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빰바란 퀴즈. 대체 공휴일에도 퀴즈는 뭐 참지 왜 참노.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을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과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오늘 신청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테디, 그리고 굿모닝 가족 여러분. 늘 테디와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세 식구, 오늘 놀이동산 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동물 친구들도 보고 놀이기구도 타고 재밌게 놀다 오려고요. 신나게 놀고 들어와서 테디가 보내주는 맛있는 치킨까지 먹으면 완벽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반반키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오, 즐거운 날이신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밥만 맞추고 치킨 받자 바라바라 바라반.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네, 안�녕하세요. 서울 중랑구에 사는 46살 이범미 아빠 변동훈이라고 합니다.
0: 아, 동훈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놀이동산 가신 거예요 그러면?
1: 네, 맞아요.
0: 어허, 얼마 만에 가셨어요 놀이동산?
1: 여기 아내랑 연애할 때 오고 나서 그다음에 아이 생기고 처음 오는 것 같아요.
0: 진짜? 오, 네. 그러면 아이도 처음인데 아이는 지금 몇 살일까요?
1: 아이는 지금 올해 4살이에요.
0: 4살. 4살이면 네. 아직 무섭고 뭐 이런 건 못하겠네요.
1: 아, 놀이기구 타는 거 말고 지금 이제 동물 같은 거 책이나 카드로만 보다가 좀 실제로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보여주려고 데리고 왔어요. 데리러 가려고요.
0: 아이는 이제 동물 볼 때 그 눈 반짝반짝한 그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지금. 네. 오늘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런데 또 케어할

0: 되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데이트할 때랑 또 다른 마음이잖아요 이럴 때.
1: 네, 그래도 아이가 잘 따라줘가지고 큰 문제 없이 잘 있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너무
1: 네.
0: 좋습니다. 동훈 씨는 그러면 놀이기구 잘 타시나요?
1: 놀이기구 저 엄청 잘 타요.
0: 무서운 거 다 아무렇지 않게 타요?
1: 네, 저 뱅글뱅글 도는 것만 아니면 다 잘 타요.
0: 그 뱅글뱅글 도는 게 무서운 건데?
1: 아, 도는 건 어지러워도 못 타는 거고 뭐 떨어지거나 거꾸로 매달리거나 이런 것들은 다 괜찮게 타요.
0: 높게 올라가고 이런 것도 괜찮고?
1: 네, 괜찮습니다.
0: 와, 그럼 잘 타시는 거다. 야. 아이 때문에 이제 그건 타시지는 못하나 싶긴 한데 어쨌든
1: 네, 그렇죠.
0: 네, 오늘 놀이동산 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첫 번째 놀이동산이니까 좋은 추억 많이 네. 만드시길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 또 성공하셔서 치킨 받아서 드셔야지 완벽한데 퀴즈 자신 있으신가요?
1: 네. 일단은 밥만 맞추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안 되더라도 뭐 사비로라도 사서 먹어야죠.
0: 되실 거예요, 되실 거예요. 제가 문제 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반발은 퀴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시간 77초이고요. 모르는 문제 패스하셔야 다시 풀 수가 있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1: 예, 됐습니다.
0: 좋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99단을 외자. 99?
1: 81.
0: 개천절은 몇 월 며칠일까요?
1: 10월 3일입니다.
0: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총 맞은 것처럼.
1: 백지영.
0: 사자성어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인생의 네 가지 과정. 생로
1: 병사.
0: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개팔자가
1: 상팔자.
0: I'm still hungry. 이 명언을 남긴 2002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은 주몽의 아들 온조가 세운 나라는
1: 부여.
0: 아니에요.
1: 백제.
0: 빛의 삼원색 빨강 파랑 그리고
1: 초록.
0: 2026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김도영, 곽빈, 노시화는 어떤 스포츠 종목의 선수일까요?
1: 야구.
0: 소설 바쁜 주식 중개인의 로맨스 마지막 입세 크리스마스 선물을 쓴 작가의 이름은?
1: 오헨리.
0: 와, 만점 받으셨어요. 와, 뭐야.
1: 만점이요?
0: 만점이에요.
1: 정말이요?
0: 네. 열 번째 마셔서 만점 받으셨습니다. 10만 원 상당 기능성 베개 치킨을 골라서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까지 획득하셨습니다.
1: 너무 소름 돋는다.
0: 와, 저희도 소름 돋았어요 지금.
1: 와, 문제를 너무 잘 내주신 것 같아요.
0: 와, 이게 문제가 쫙쫙 맞았나 보다. 문제가 쉽지도 않았거든요. 와.
1: 네, 그럴까요.
0: 와, 축하드립니다. 만점이 또 오랜만에 나왔는데 도훈님.
1: 네.
0: 오늘 뭐 대박인 날입니다.
1: 아, 그러니까요. 너무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이번에. 너무 좋습니다. 야, 소름 돋아요. 자,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예, 먼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 식구, 항상 묵묵히 우리 집을 지켜주는 우리 아내, 제가 잘해주는 것보다 못해주는 게 더 많아서 항상 미안한데 앞으로도 더 잘한다는 지키지 못할 약속 그래도 항상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갈게. 그리고 우리 딸 이범이 지금 때 쓰는 소리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0: 들려요.
1: 네, 우리 이범이 지금 이제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 잘 자라고 다치지 말고 그 다음에 항상 생각이 바르고 행동이 바른 사람으로 자라주기 바래. 아빠는 그거 하면 돼 이범아.
0: 범아 아빠 네. 만점 받았어. 기분 좋게 하루 멋지게 보내시고요 동훈님.
1: 네.
0: 너무 멋졌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늘 응원하겠습니다.
1: 네, 항상 저희 아침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해요. 보내드릴게요. 예. 안녕.
1: 예, 안녕.

시작합니다. 오늘 반발한 퀴즈에 나왔던 히딩크 관리 문제 덤으로 내드릴게요. 2002 한일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4강으로 이끈 명장 거스 히딩크 감독은요. 유럽 축구 강국인 이 나라 출신입니다. 암스테르담이 수도인 이 나라 어디일까요? 주관식입니다. 이 나라는 이제 풍차와 튤립의 나라로도 유명하죠. 자, 오렌지 군단 이 나라 어디일까요?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추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캡슐 세제 세트 준비할게요. 정답 노래 듣고 와서 발표합니다. 더 보이즈 네버랜드.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덤덤덤덤덤덤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히딩크 감독 출신 국가 정답은 네덜란드였습니다. 정답 맞추신 다섯 분께 캡슐 세제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매진 드래곤스의 암스테르담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상추쌈 먹기를 예찬한 글이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 잇몸은 드러나고 입술은 팔처럼 되게 하고 오른손으로 쌈을 밀어넣으며 왼손으로는 오른손을 받친다. 눈을 부릅뜬 것이 화가 난 듯하고 입술은 꼭 담은 것이 꿰맨 듯하다. 이런 모양으로 느긋하게 씹다가 천천히 삼키면 달고 상큼하고 진실로 맛이 있어 더 바랄 것이 없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이옥, 무려 조선 정조 때 문인입니다. 이제는 외국인들도 즐긴다는 상추쌈. 연휴 끝날 쏙 먹고 기운 좀 올려볼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느껴지는 이맘때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전기장판과 전기담요를 다시 꺼내는 가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보관했던 난방기기를 아무 점검 없이 사용하면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선이 벗겨지거나 눌린 곳은 없는지, 장판 내부에 열선이 꺾이거나 손상되진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거나 라텍스처럼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내부 온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전원을 반드시 끄고 플러그까지 뽑아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난방기기 안전 점검부터 시작해 따뜻하고 안전한 계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

0: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0: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크온 프루지오 대우건설.
2: 중화역 가까이
3: 새집이 라온.
2: 기다려온 서울 새집
3: 드디어 라온.
2: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3: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2: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 건설.
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 필요해.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아침을 씹어먹자.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개천절 대체 휴일인 오늘 월요일 3, 4부는요. 유행본부 대신 특집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민기 뮤직. 월요일마다 우리에게 최신 유행과 함께 웃음까지 전해주시는 우리 전민기 유행사무 총장님과 함께 한 시간 동안 가겠습니다. 쉬는 날이니까 유행 쫓느라 바쁘게 뛰어다니는 대신에 느긋하게 우리 전 총장님의 인생 한번 훑어봅니다. 음악 추천도 받아보고요. 즐거울 것 같습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민기 뮤직 시작해볼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5: 완전 좋아요.
4: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잡나.

0: 가면 집으로
1: 쿠키베이글.com.
2: 다음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배려처럼 당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 다음 환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3: 환자 경험 평가는 입원 중 겪은 일을 환자분이 직접 들려주는 조사입니다. 9월부터 11월 병원에 입원하신 경험이 있다면 퇴원 후 휴대전화로 안내가 갑니다.
2: 겪으신 일을 들려주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3: 당신의 참여로 의료 문화가 더 나아집니다.
2: 환자 경험 평가 참여로 의료가 나아요.
3: 이제는 당신 차례. 나아.

0: 나요. Now you.
1: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합니다.
2: 자,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3: 네, 테디, 이번 주도 날씨 변화가 큰 만큼 옷차림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는데요.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밤사이 가을비가 지났고요. 지금은 대부분 비가 그쳐있고 하늘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낮부터 찬바람이 몰려오겠습니다. 어제 낮 기온보다 5도 이상 기온이 뚝 떨어져 쌀쌀하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8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0도, 광주 22도, 부산 24도로 이맘때 기온을 밑돌겠고요. 찬바람에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이대로 주 중반까지는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쌀쌀하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이 다시 또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토요일 아침에 반짝이는 음악 충전 타임. 특별한 게스트의 빛나는 선곡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전민기 유행사무총장님과 함께하는 민기 뮤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대선절 대체 휴일인 오늘 유엔본부 잠시 휴업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쉬지를 않아요. 오늘 유엔본부 대신 인생 음악을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전민기 유행 사무총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유행 사무총장 전민기입니다.
0: 네, 이렇게 또 특별한 날 한 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1: 아. 네, 아, 왜 이제야 이게 준비가 됐을까?
0: 아,
1: 네.
0: 저희는 매주 만나니까 또 한 번 더 부탁드리기가 좀 죄송해서.
1: 민기 뮤직 하고 싶었어요.
0: 아, 정말요?
1: 네.
0: 민기 뮤직 기대가 됩니다. 아, 또 우리 전민기 유행 사무총장님이 음악에 대한 조예가 또 있으시고.
1: 있어요?
0: 과거에 화려했던 경력이 있으시고. 이 모든 이야기들이 딱 이게 조합이 되는 코너거든요.
1: 아, 좋아요, 좋아요.
0: 기대됩니다. 네. 유행 사실 이제 지금 벌써 3년 넘게.
1: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0: 진짜 오래됐어요.
1: 아, 진짜 오래했어.
0: 3년 동안 유행을 우리가 함께 네. 했어요.
1: 그런데도 유행을 잘 몰라요.
0: 네. 아, 너무 빨리 바뀌어.
1: 바뀌기도 하고.
0: 너무 빨리 바뀌어요.
1: 근데 확실히 이거 하면서 아델과 이제 할 대화는 많아졌다.
0: 아, 유건이랑 네. 좀 소통이 좀 좋아졌어요.
1: 잘 됩니다, 소통이.
0: 확실히 근데 저도 그 뮤지컬 하러 가면 이제 어린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20살 막 넘은 친구들.
1: 네.
0: 근데 좀 대화가 되긴 돼요.
1: 이런 거 다 확실히 핫하더라고요.
0: 어, 네. 제 또래 친구들은 아예 몰라. 와, 진짜 아예 몰라요. 뭐가 있는지, 챌린지 뭘 하는지. 아,
1: 몰라, 몰라.
0: 진짜 몰라. 네. 어쨌든 그렇게 우리의 유행을 책임져 온 우리 민기 총장님의 네. 가장 마음 편한 시간입니다.
1: 아, 너무
0: 과거
1: 좋아요.
0: 이야기하는 시간.
1: 저는 이제 수다 떨고 과거 얘기하는 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0: 앞서가지 않은 남자인데 네. 3년 동안 앞서가느라 힘들었어요.
1: 내 과거 얘기를 잘 안 들어줘 사람들이. 네, 오늘 그냥 제대로 합니다.
0: 근데 좀 걱정되는 거는 네. 우리 김재현 쌤이 과거 얘기 한번 부탁드렸다가
1: 네.
0: 대학원 때 슬펐던 걸 한 시간 동안 들었거든요.
1: 뭐 왜 슬펐대요?
0: 걔는 대학원 때 너무 슬펐대요.
1: 한이 많아 걔는.
0: 그래서 네. 쉬는 날 아침인데 네. 우울한 노래 한 시간 동안 들어가지고 원성이 자자했었어요.
1: 아, 그랬어요?
0: 그러진 않겠죠?
1: 아,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예. 역시나 믿고 따라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민기 유행 사무총장님과 민기 뮤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어떤 주제로 선곡을 해오셨을까요?
1: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요. 전민기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담긴 노래.
0: 아, 주제도 좋다. 인생 전반이 드러난다 이제. 와, 주제 좋아.
1: 좋죠.
0: 예, 네. 그럼 그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음악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거를 어디로 갈까. 저는 과거가 또 되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쭉 한번 훑어보는 걸로 정해봤어요.
0: 따라갑니다.
1: 좋습니다.
0: 전민기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담긴 노래 첫 번째 곡 만나보겠습니다. 갑자기 네. 뭐야 이 몽글몽글해지는 어디로 간 거예요?
1: 자, 이 김동률 씨의 시작. 제가 그 예전에 아나운서 잠깐 했을 때
0: 네.
1: 그 저의 게스트로 나와주셨었어요.
0: 아, 김동률.
1: 그 보기 힘들다는 김동률 씨를 오. 제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0: 오.
1: 그게 이제 저의 어떻게 보면 방송의 시작인데
0: 오.
1: 본격적으로 이 제 인생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이 개천절 대체 휴일이잖아요.
0: 그렇죠.
1: 개천절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민족의 시조인

0: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1: 예.
0: 이게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첫 곡은 이렇게 시작을 담은 노래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예.
0: 이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의 시작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소중함을 좀 기억하자라는 의미로.
1: 와,
0: 거창하죠?
1: 이렇게 거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첫 곡을 너무 사이즈를 크게 가져오셔가지고 큰일 났네. 아, 알겠어요. 일단
0: 뭐가 그렇게 거창해요.
1: 예, 알겠습니다.
0: 이 날 자체가 중요한 날이니까 저는 김지현 씨처럼 하지 않습니다.
1: 확실히 다르긴 한데
0: 점을 딱 찍고 가는 거.
1: 좀 걱정이 되긴 하네.
0: 뭐가 걱정이 돼?
1: 그렇게 걱정이 되네.
0: 아, 그래요?
1: 김동률의 시작. 네. 예, 여러분들 개천절 잊지 마시고 대체위원이 오늘 다시 한번 의미를
0: 여러분의 자세히는. 삶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함께 고민하자는 거예요.
1: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0: 좋습니다.
1: 좋습니다. 듣고 올게요.

0: 좋다 좋아. 아, 첫 번째 곡 듣고 태극기 다시 꺼냈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걱정 많이 했는데 네. 아, 두 번째 곡부터 좋네요. 어떤 곡이죠?
1: 자, 이거는 뉴키즈 온 더 블록의 툰나잇이라는 노래인데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예. 전민기의 인생의 어떤 중요한 순간순간이 이제 담기기 시작하는데
0: 궁금해 궁금해.
1: 자, 이 노래 아주 신나는 곡이죠. 제가 어릴 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저 뉴키즈 온 더 블록 내가 저 무대에 서면 어떤 느낌일까를 좀 상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그때는 꿈이 뭔지 몰랐지만 이상하게 뭔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고 싶다는 생각.
0: 예. 무대에 서고 싶다.
1: 그리고 코리아나를 보면서 저 멤버 중에 하나가 나면 어떨까라는 그냥 상상을 어렴풋이 했어요. 그게 아마 방송의 꿈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보통 뉴키즈 온 더 블록 하면은 이제 다른 노래들을 많이 하는데
0: 그렇죠. 이게 있죠.
1: 저는 이 툰나잇이 뭔가 좀 서정적인과 어떤 그런 신남이 함께 들어있어서
0: 그래 그래
1: 전민기를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0: 아 진짜 맞아 맞아. 아니 이 신기한 게 뉴키즈 온 더 블록이 이제 우리나라 처음 왔을 때 저도 아주 꼬맹이일 때라
1: 네.
0: 근데 어마어마한 환영과 어마어마한 놀라움이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BTS나
1: 네.
0: 뭐 세븐틴이나 많은 분들이 외국에 나가면 외국 분들이 이제 또 그렇게 그렇지. 받아들이는 게 네.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
1: 그 저희 집안 사람들 보면 끼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0: 예.
1: 방송이라는 거를 누군가 뭐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지만 머릿속에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난 저 무대에 서야겠다.
0: 와 이게 몇 살 때예요 도대체?
1: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0: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이죠?
1: 맞아요 맞아요. 예.
0: 그때부터 뉴키즈 온 더 블록의 노래를 들으면서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어렴풋이 꿨다는 우리 민기 총장님의 시작입니다. 투나잇 들을게요.

0: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너무나 이제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1: 인기가 많았죠?
0: 네, 아니에요.
1: 많았을 것 같은데.
0: 중급의 인기. 대중 앞에 나서진 못하고 그 뭔가 이제 다 같이 어디 여행 가잖아요. 한 학교가 총으로 네. 막 설악산 같은 데 가면은 무대가 깔립니다. 그러면 이제 끼 있는 아이들은 거기 나와서 이제 춤을 추면서 막 환호를 받죠. 막 그 밑에서 저는 들썩들썩하지만 올라가진 못해요.
1: 아.
0: 인기 투표도 항상 한 2, 3등 정도.
1: 아니 그럼 인기 많았네.
0: 아닙니다.
1: 하지만 내가 우뚝 서지 못했구나.
0: 단 한 번도 1등이란 걸 해보질 못해요.
1: 아, 세상에 욕심 봐라.
0: 그 어떤 서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죠. 김대호, 장성규 이런 애들이 꼭 앞서가고 있습니다.
1: 뭘 앞서가요? 같이 가는 거지. 아이 참. 형님 중급의 인기를 난 처음 들어봤어. 학창시절에 내가 중급의 인기. 인기였다.
0: 중급의 인기가 지금도 이어져. 내 삶을 중급이 맡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춤추는 친구들
1: 아 최고였지.
0: 친해가지고 네. 이렇게 어깨너머로 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TV 녹화를 한 다음에 혼자 하여가 같은 걸 연습을
1: 아 물다.
0: 예, 언젠간 내가 한번 한다.
1: 근데 그러나 안 올라가.
0: 오르진 못해.
1: 야 너무 속상해.
0: 그 정도의 배포는 없었어. 당시에 저는 이제 듀스가 제일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1: 아 듀스 멋있다.
0: 나를 돌아봐 이 춤이 너무 추고 싶은 거야.
1: 예.
0: 그거 하다 근데 발에 접지릅니다.
1: 아 조심.
0: 옆으로 개춤 가다가 안 돼. 조심. 몸이 따라주질 않는 거야.
1: 예.
0: 그래서 어쨌든 당시 듀스의 그 중에서도 김성재 씨의 패션 춤 너무 멋있어가지고
1: 최고였죠.
0: 이제 따라하고 싶었지만 결국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픈 노래예요 저한테.
1: 아 이 패션 근데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형님의 어떤
0: 패션을 그걸과. 너무 좋아했는데 아버지가 돈을 안 줍니다. 본인은 매번 옷을 사시면서 내 옷은 사주지 않아. 늘 어릴 때 불만이었어요. 학생은 교복을 입어야 된다. 근데 또 자기 옷 살 땐 데리고 가. 이 뭐야 너무 힘든 상황.
1: 아버지 듣고 계신가요?
0: 우리 아버지 반성하셔야 됩니다.
1: 아버지 예.
0: 저는 지금 아들에게 그래서 옷을 한없이 있어요? 사주려고 하는데 얘는 옷에 관심이 없어.
1: 이번엔 또 관심이 없어.
0: 이 어떤 아이러니.
1: 야 뭐든 마음대로 안 되네. 뭐든 마음대로
0: 이 세상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1: 자 알겠습니다.
0: 예.
1: 아 김성재 씨 그립네요. 예 말하자면 계속 듣겠습니다.

0: 자, 전민기 인생에 중요한 순간이 담긴 네. 노래 김성재 말하자면까지 듣고 왔습니다.
1: 노래를 듣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옷을 안 사주셨다고 했잖아요. 예. 아버지가 이제 기업을 다닐 텐데 그때 명절이 되면은 회사에서 상품권을 줬어요. 네. 그거에 내가 손을 댔던. 아. 안 사주니까 방법이 없잖아.
0: 야, 다 그렇게 시작하는구나.
1: 두 장을 빼서 옷을 샀던 그래. 기억이 나.
0: 형 그래도 남는 걸 했네.
1: 그래서 조마조마했는데 모르시더라고. 아. 그 다음엔 더 대범해졌던.
0: 저도 고백을 하면은 저희 집에 저희 집도 아주 조그만 집이었는데 네. 이 어려운 집에 새 들어 살던 우리 막내 외삼촌 네. 뒷주머니에 만 원짜리가 있대. 그 청바지 그 뒷주머니 그 데이트 가려고 청바지 벗어놓은 거 뒷주머니에 만 원짜리가 있더라. 그걸 내가 아. 용돈이 제가 없었어요.
1: 네 맞아.
0: 그걸 해가지고 저는 오락실을 갔어요.
1: 우리 다 한 번씩 해봤잖아요.
0: 아, 예, 그게 제 도백의 예. 시작이었는데. 아. 많이 고쳐졌습니다.
1: 죄송합니다.
0: 예, 예 삼촌 미안해요. 네. 자, 깜짝 퀴즈 타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전민기 유행사무총장님 관련 문제인데 전 총장님 문제 내주시죠.
1: 네. 오늘 전민기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담긴 노래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 전민기는 학창시절 이 팀의 노래와 춤을 너무 좋아했고요. 멤버 김성재 씨의 패션까지 동경하곤 했는데요. 1993년에 데뷔한 팀으로 김성재, 이현도 씨로 구성된 이 듀오의 이름은 뭘까요? 보기 1번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있어 듀스 2번 검은 고양이 네로 네로 터보 3번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왜 아픈 날 불러 네 디바
0: 야 역시 최신곡은 하나도 멜로디 모르는데 옛날 곡은 정확하게 누가 시키지도 않은

0: 한데 그냥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1: 맞습니다.
0: 자, 힌트 부탁드립니다.
2: 아, 힌트. 이거 뭐 힌트를 드릴 게 있나? 아,
0: 저희 일부러 이렇게 고통을 좀 드립니다.
2: 아, 그래요?
0: 네, 힌트.
1: 자, 오늘이 어떤 날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가사와 연결을 줄 수. 하늘이 열린 날.
0: 하늘이 열렸어. 네. 대체 공휴일인데 괜찮지? 계속 생각해야 돼. 알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 중 다섯 분 선정해서 조각 케이크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하도록 할 텐데 다음 들을 노래 어떤 노래일까요?
1: 자, 키네틱 플로우의 몽환의 숲.
0: 좋다, 좋아.
1: 몽환의 숲. 아. 네, 제가 이제 대학 시절로 들어서게 됩니다.
0: 예.
1: 정말 원 없이 놀던 시절이에요. 저희 대학교 때만 해도 대학 가서 공부하는 사람이 없던 시절이에요. 지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희가 이제 졸업할 때 되면은 대기업들이 학교에 찾아와가지고 테이블을 쭉 깔아놓고 우리 회사에 좀 와달라고 이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좀 분위기가 달랐지.
0: 진짜네.
1: 그러니까 2학년 때까지는 그냥 때려놓아. 3학년 때 조금 학점 맞추고 이제 4학년 때 준비하던.
0: 그렇지, 취업 준비하고. 예,
1: 그런 시절인데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술과 친구들. 그리고 여사친들, 나이트 이런 당시 문화에 푹 빠져 있었고
0: 2000년 초
1: 제 인생에서 어찌 보면 가장 화려했던 시절. 저는 이때 그래서 전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다들 이제 부모님한테 한 달치 용돈을 받는데 저는 한 달은 안 된다. 주급으로 달라. 심지어 3, 4일 끊어서 달라.
0: 야.
1: 왜? 난 받으면 바로 다 쓰니까.
0: 야. 아, 분나.
1: 아, 그래서 저는 그를
0: 분할로 받으셨군요.
1: 분할로 받아야지만 왜 안 그러면 한 달치를 받으면은 일주일 안 돼서 다 쓰고 3주가 괴로우니까.
0: 근데 형이 손이 커요.
1: 예. 저는 분납으로 이제
0: 형이 손이 큰 게 저희 오래됐지만 남자 네. 게스트들하고 자리를 한번 했어.
1: 네.
0: 거기서 양주를 사시더라고. 갑자기 술 먹는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양주를 사셨어.
1: 그리고 저는 3, 4일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런 분위기로
0: 아니,
1: 그러니까 사는
0: 분위기를
1: 겁니다.
0: 분위기를 좀 낼 줄 아는 형이라서 아 맞아 이렇게 분납으로 받는 게 맞아요.
1: 그쪽에 쓰는 아니 내가 5일 동안 안 먹으면 돼요.
0: 오케이, 오케이.
1: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사실은 다양한 음악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CD를 굽고 차 안에
0: 맞아
1: 카 오디오를 또 사던 시절입니다.
0: 맞아.
1: 네, CD가 3개씩 들어가는.
0: 좋은 차 타셨네요.
1: 아니, 저는 없었어요. 친구 차에 있었고.
0: 외제차 타야지만 CD가 3개 들어가거든요.
1: 나는 예. 이제 아빠가 안 사줘가지고 또 못 예. 했는데 그때 이제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다 듣는 1위부터 10위 말고 나만 알고 있는
0: 그치.
1: 뭔가 좀 나는 니들하고 달라. 음악 난 그런 거 안 듣지 할 때 듣던 게 바로 이런 노래.
0: 키네틱 플로.
1: 예.
0: 몽환의 숲. 근데 사실 다 듣고 있었어.
1: 맞아.
0: 사실 다 듣고 있었어.
1: 다 듣고 있었어.
0: 자, 이 노래 듣고 와서 4부에 계속 이어갑니다.

0: 건강에 도움이 그날 마시고 취할 거야 먼지 수놈 MBC FM for you.
1: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

0: 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처.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2: 깊은 산골의 가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찬휘, 허스키한 목소리로 마음을 울리는 김기태, 감성 발라더 정재욱, 생동감 넘치는 무대의 유하은 밴드, 네 팀의 음악이 물드는 특별한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가을밤의 음악 한마당, 놓치지 마세요.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이 시간 교통상황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신채희 리포터.
4: 네, 올림픽대로 원활한 가운데 고장차가 지금 있습니다. 김포 방향으로 동작대교 지나자마자 5차로 커브 지점에 승용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서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여의도에서 열리고 있는 마라톤 대회는 지금 중반부를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 그룹은 이미 도착지 여의공원으로 들어왔고요. 후미 그룹 마지막 주자까지 광흥창역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서강대교 북단은 통제 해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강대교에서부터 여의서로 그리고 여의하류나들목에서 서울교 건너서 여의도 공원으로 진입을 하면 대회가 끝나겠습니다. 짧은 코스라서 후미그룹이 다 도착을 해도 9시 반에는 여의도 일대 통제가 전면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봉은사로도 지금 이 마라톤 때문에 전면 통제입니다. 도로 상황이었습니다.

0: 굿모닝 FM 태입니다. 개천절 대체 휴일 특집으로 전민기 유영희 사무총장님은 여전히 오셨지만 코너가 다릅니다. 민기 뮤직! 아 재밌습니다.
1: 아 형님 역시 네. 옛날 얘기하니까 날아다니시네요. 역시 달라.
2: 아 옛날 걸로 하자. PD님 개편할 때 옛날 걸로 바꿔주세요.
0: 아, 이게 또 네. 장점이 유행을 이때 아니면 못 따라가니까
2: 그런가?
0: 꼭 필요합니다.
2: 알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곧 과거가 될 테니까.
0: 그렇죠. 네. 그렇죠. 어, 철학적인데. 깜짝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시죠.
2: 네. 저 전민기가 학창시절 좋아했던 김성재, 이현도 씨로 구성된 듀오. 정답은 바로 1번 듀스였습니다.
0: 당첨자 5분 조각 케이크 보내드릴 거예요. 명단은요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FM 홈페이지 성우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민기 뮤직 계속 이어갑니다. 전민기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담긴 노래 다음 곡 만나볼게요. 아 좋다. 아 좋다. 마음이 몽글몽글해진다. 이제 사랑 얘기 나오죠. 네,
2: 여기는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0: 어머어머어머.
2: 엄정화의 하늘만 허락한 사랑.
0: 어머 누가 하늘을 허락했어요.
2: 아 친구의 친구를 사랑하게 됩니다.
0: 형이?
2: 군대 가기 직전에 친구들 모임에 예. 한 여성이 나타나요.
0: 예.
2: 성은 성씨입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0: 아 성모씨.
2: 네. 근데 대전에 없는 얼굴이야.
0: 아.
2: 서울에서 가끔 봤던 얼굴.
0: 오.
2: 대전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0: 세련된 그녀.
2: 와 너무 세련됐고 피부도 하얗고 옷도 너무 잘 입고 이상형. 진짜 태어나서 이상형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나 제 친구 그 나쁜 놈 하나 있습니다.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그냥 얼굴 번지르르 하게 생겨가지고.
0: 지금도 연락해요?
2: 연락 안 합니다.
0: 아,
2: 예. 그 친구
0: 그분 참.
2: 근데 이상하게 여자들은 다 그 친구만 좋아해. 결국엔 이 성씨도 그 놈이 찾아가.
0: 아하. 아 그러면 아닌 채로 만났었는데 먼저 선점을 했군요. 그러면
2: 그렇게 된 거예요.
0: 그 친구가. 네.
2: 그래서 이제 여러 번 같이 어울렸는데 어느 사이인가 둘은 연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저는 마음이 뭐 그게 내 마음이 억지로 접힙니까? 안 되지. 당시 이제 밤하늘 보면서 달과 별을 보면서 나 홀로 그녀에게 고백했던 기억이 있어. 술에 취해서 집에 걸어가면서 혼자 달을 보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0: 아 순수하다 근데 너무
2: 혼자만
0: 아, 이럴 때 있잖아요 왜
2: 비밀로 이렇게 삼키게 된 그런 야. 기억이.
0: 아, 근데 이게 마음이란 게 진짜 이상한 게 진짜 누굴 좋아하는 마음만 있고 소갈이 하는 것도 너무 괴로운데 혼자라도 나 너 좋아해라고 이제 말로 뱉는 순간 더 괴로워. 더 괴로워지잖아요.
2: 그거를
0: 정리가 되면서.
2: 달 보면서 육성으로 뱉었어.
0: 그러니까 육성으로
2: 너를 좋아한다. 왜 하필 그놈이니?
0: 야, 그럼 그 마음 진짜 더 찐해지는데. 네. 아, 참.
2: 그렇게 오랫동안 좀 짝사랑했던 기억이 있네요.
0: 예. 아니, 민기 형님, 전민기 총장님이 누구한테 뺏길 어떤 매력이 아닌데. 그분의 매력은 그럼 피지컬이 좋았나요?
2: 아, 돈도 좀 있었어요.
0: 재력과 네. 피지컬도 좋고
2: 키도 좀 크고.
0: 아.
2: 걔는 또 반장을 역임했었고.
0: 아 리더십 있고.
2: 네, 저는 떨어지게 되고.
0: 중급의 인기. 아 이럴 때 이제 약간 패배감이 있으니까 중급의 인기라고.
2: 아, 그 중급의 인기가 정말.
0: 아 중급의 인기가.
2: 저는 제 인생의 한입니다.
0: 야,
2: 네, 중급의 인기.
0: 많이 속상하네요.
2: 네.
0: 하늘만 허락한 인기 아니죠? 하늘만 허락한 사랑 엄정화 씨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오, 이 노래는 제가 지금 제일 가까이 하고 있는 노래네요. 아,
1: 제가 네. 너무 좋아했던 노래. 어. JG featuring 엘리샤 키스의 Empire State of Mind. 아. 이때가 이제 그 사랑 때문에 힘들었다면 이때부터 인생이 좀 빛이 듭니다. 취업에 성공해서 아나운서가 돼요. 안정적 월급에 제 돈으로 첫 차를 구입.
0: 야, 기쁘다 기쁘다.
1: 아, 당시 이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착각과 그때만 해도 제 꿈이 진짜 MBC 아나운서였어요. 그러니까 곧 나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 물론 김대호에게 가로막혔지만. 그래서 이때는 뭔가 내가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꿈으로 가득한 시절. 세상이 전민기 발 밑에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야.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어. 그때 이 노래를 딱 들으면서 나 이제 뉴욕으로 진출해야지. 야. 이런 큰 꿈을 우리가 꾸잖아요. 아,
0: 너무 얘기만 들어도 기분이 좋네요. 네,
1: 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0: 있었어,
1: 모두
0: 있었어. 네. 저도 처음으로 이제 월세지만 서울에 와서
1: 그렇지.
0: 제가 혼자 사는 숙소를 마련하고 아. 거기 이제 팬들이 선물해준 안마 의자에 앉아서 TV를 보는 순간 야. 나 성공했나?
1: 그렇지.
0: 처음으로 생각했던 건 그때였어.
1: 그때 당시 무리해서 제 주변에서 타던 친구들 차보다 한급 위의 차를
0: 아~
1: 엄마를 쫄라서 돈 1000을 더 받아가지고 내 돈에 보태서 샀던.
0: 많이 투자해 주셨네.
1: 네.
0: 그러면 뭐 드라이빙 뮤직으로 이걸 들으면 뭐.
1: 거의 카푸어였어. 그 위에 쫙 열고서.
0: 오야. 컨버터블이었어요?
1: 아니 국산차인데 아. 여기만 뚫었지.
0: 아,
1: 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0: 좋습니다. 아, 지금 제가 이제 뮤지컬 하고 있는데 네. 알리샤 키스 음악으로 꾸며진 뮤지컬이라 아, 이 노래가 네. 엔딩에 나와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지금 들으면서 너무 반갑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오랫동안 준비했던 꿈을 이뤘던 순간 들었던 노래 Empire State of Mind 계속 듣겠습니다.

0: 네.
1: 아유 뭐 김지현 쌤 뛰어올 것 같은데.
0: 리센의 러브 어택.
1: 야, 요새 핫하죠 이 노래.
0: 사랑 공격입니다.
1: 예.
0: 이때만 해도 제가 인기가 많다고 또 착각을 해요. 그 지난주 유행본부 시간에 두 여인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제가 이제 같은 영화 두 번 봤던 사연을 들려드렸어요.
1: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0: 그렇죠.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내 발밑에 있으니 무서울 게 없었어요.
1: 예.
0: 사랑 또한 내 마음대로 될 거라고 이제 착각하던 시절.
1: 아.
0: 네. 오만함과 자만심으로 두 여인 사이에서 선택을 못하고 오락가락하다가 아하. 결국 둘 다 놓친 사연. 이거 완전 러브 어택이죠.
1: 어떻게 들켜서 끝났나요? 아니면 하나하나 그냥 정리?
0: 아니 그때만 해도 사실 사귀었던 건 아니니까.
1: 그렇지.
0: 나 혼자 착각에 둘 다 날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쟀던 거죠.
1: 아.
0: 얘 한번 만나고 얘 한번 만나고 어 얘가 더 나은 것 같기도. 어 얘가 더 좋은데 하다가 둘 다 떠나버려.
1: 어머머머. 세상에.
0: 막 전화해서 막 어 여기로 오라고 하고 그 막 친구들하고 놀다 내팽개치고 아 이런 정말. 못된 짓을 제가 해서
1: 네, 그렇게 어리석은 짓이 다 청춘에 있죠.
0: 그래서 이렇게 결혼해서 제가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럼 또 갑자기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최신 노래가 또 선곡이 되어 있네요.
0: 네네.
1: 아 정민현님은 이제 아침에 안 들으시죠? 잘 못 들으시죠?
0: 들어도 이제 12년 차 돼서
1: 얼마 전에 좀 듣고 네. 계셨던 것 같은데.
0: 아 이게 이제 아이가 원래는 그때만 해도 우리가 태워다 주니까
1: 와이프가
0: 들었는데 이제 스쿨버스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1: 아, 다행이다.
0: 다행히 안 듣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아, 그럼 마음 편하게 네. 예. 리센의 러브 어택 계속 듣겠습니다.

0: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4: 언제 어디서나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6: 안전화.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7: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6: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8: 새로운 주거 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6: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9: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0: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1: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굿모닝 FM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어린이를 위한 소황제, 엘렌실라에서 프리스티지 골드 화장품 세트,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원단에서 복잡한 관절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부침요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2: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1: 굿모닝 FM태입니다. 개천절 대체 휴일 특집 민기 뮤직, 전민기 유행사무총장님과 한 시간 동안 달려봤습니다.
3: 아니 이 코너 되게 좋네요.
4: 재밌죠.
3: 하다 보니까 그 과거가 거의 자서전 쓴 거야 지금.
1: 아 진짜. 네. 그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네. 우리 김재현 쌤은
3: 어떻게 한 거야 대체?
1: 대학원생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
3: 방송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감이 없을까?
1: 감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모셔가지고 회복을 좀 하긴 했습니다. 예.
3: 제가 정말 좋아하는 김지현 쌤이거든요.
1: 아, 저도 너무 사랑하죠. 예.
3: 같이 이제 소주도 가끔 먹고 하는데 방송은 좀 저한테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많이 좀 지도 편달 네. 부탁드립니다.
3: 아무래도 역사에 좀 치우쳐 있다 보니까 네네. 공부할 게 많아서 그래요.
1: 친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현 쌤 잘하고 있습니다. 전민기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담긴 노래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려야 되는데 어떤 네. 곡 준비해 주셨을까요?
3: 태희의 끝사랑.
1: 너무 비즈니스적인데요 형님.
3: 아니에요.
1: 너무 비즈니스적인데
3: 지금. 서서의 마침표.
1: 아 그래요 그래요.
3: 예. 예. 이제는 제가 예전엔 그렇게 살았지만 유건이 아빠이자 아, 정민여 씨의 남편. 이제는 굿모닝 FM 태입니다 유행사무총장.
1: 그렇지.
3: 그 동안에 사실 어떤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경험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저거든요. 그러면서 제 캐릭터인데 이제는 팬 한 분, 그다음에 청취자 한 분 한 분과 가장 나답고 솔직하게 소통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언젠가 터질 인기, 중급 인기를 벗어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저의 끝사랑이기를 제가 좀 바라면서 선곡한 곡이에요.
1: 아, 또 이렇게 꾸며 놓으니까 비즈니스적이진 않네. 또
3: 비즈니스만 하지 않습니다.
1: 야, 진심은 붙이니까 또 괜찮네.
3: 그럼요.
1: 이게 능력이죠. 이게 능력.
3: 여러분이 저의 중급 인기를 타파해 주시기를 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아. 태희의 끝사랑을 끝곡으로 선곡을 해주셨습니다. 아 근데 민기 형님도 방송 이제 쭉 인기를 향해서 열심히 달렸지만 약간 변화하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3: 그래요? 네. 어떤 변화가 생겼지?
1: 처음에는 정말 네. 뭐든 다 태워버릴 것 같이 내 심장이라도 꺼내가지고 그냥 다 태워버릴 것 같이 그렇게 하시더니
3: 맞아.
1: 지금은 약간 뭔가 부드러워지시고 유연해지시고
3: 아니 얼마 전에 하늘을 보면 다짐했어요. 인기는 내가 그렇게 떼쓴다고 오는 게 아니다.
1: 그래서 여유가 좀 있으세요.
3: 저 이제 마음을 편히 내려놨어요. 이제는 인기보다는 돈 버는 거에 좀 더 집중하자.
1: 아 근데 뭐 이런 성장들도 네. 저희가 함께 또 즐기고 예 함께 또 지켜보고 있으니까
3: 그러면서도 마음 한 켠에는 아 욕심을 버리면 또 찾아온다고 하는 마음이 또 있어서
1: 그거 맞아요.
3: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는 뭐 될 대로 되랍니다.
1: 너무 잘하시니까 예. 지금처럼 예 즐기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3: 좋은 제작진만 만나면 내가 뜰 수 있는데
1: 우리 제작진 좋잖아요.
3: 아 여기는 태희가 주인공이고 나를 주인공으로 하는 예. 중급의 인기 때문에 다 김대우랑만 하고. 김대우 너무 많이 해요 지금.
1: 아, 그래요?
3: 저는 가격 확 낮춰가지고 아니
1: 대우씨 그, 많이 해 요새?
3: 조회수 똑같이 뽑아드리면 되잖아. 자 듣고 계신 작가님 PD님들께 한마디만 남기고 떠나겠습니다. 김대우랑 성공하잖아요? 그럼 김대우의 성공이에요. PD님이 본인의 이름을 각인시키려면 전민기 같은 그치? 사람을
1: 중급 인기를
3: 데리고 빵 터트려야 그게 김태호 PD님이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김대호랑 할 거야?
1: 오, 형님 변하지 않았네요. 지금 다 불태울 느낌인데. 자, 태희 끝사랑 띄워드리면서 오늘 민기 뮤직 아유 감사했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3: 제가 방송 이렇게 데뷔하고 네. 제 얘기만 이렇게 한 시간으로 채운 게 처음입니다.
1: 아 진짜로?
3: 눈물이 나네요.
1: 저 기대 또 모시겠습니다.
3: 피디님 감사합니다.
1: 아, 또 네. 모시겠습니다. 네. 예. 굿모닝 FM 태입니다. 또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같이 인사드릴까요?
5: 좋아요.
1: 여러분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굽이굽이 깊은 골짜기마다 삶의 이야기가 이어져 온 정선. 이곳엔 오래전부터 우리의 희로애락을 한 가락에 담아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정선 아리랑인데요. 일터에서 고된 몸을 달래고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고 때론 서러운 마음을 풀어내며 부르던 정선 아리랑은 오랜 세월 지역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레 이어져 온 소리입니다. 1971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로 지정된 정선 아리랑은 지금도 전수교육과 공연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화려한 악기 없이도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깊은 산골의 삶과 정서를 전하는 아리랑 한 자락. 올가을엔 우리 지역이 품어온 오래된 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서울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 동아전람이 주최하는 서울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가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재료용품터, 가구 등 건축과 인테리어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서울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1: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

0: 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1: 야, 시원하다.
0: 백년가게 맛집
2: 행성새말토 정순대.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

정선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가 열립니다.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정선 남면 민둥산역 특설무대에서 이상은, 이한철, 박혜경, 엘리펀디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음악회 정선에서 만나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맹꽁이 아시죠? 개구리는 깨골깨골 울어서 개구리가 되었고 맹꽁이는 맹꽁맹꽁 울어서 맹꽁인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이게 맹꽁맹꽁이 한 마리가 우는 게 아니라 두 마리가 합창으로 내는 소리래요. 그래서 한 마리가 맹 그러면 다른 한 마리가 꽁 하고 울어서 맹꽁맹꽁 이렇게 들리는 거라는데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엇박자가 나갖고 맹하고 꽁이 겹칠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둘이 한판 붙는데요. 야 너는 왜 박자를 못 맞히냐, 네가 늦게 들어왔어. 네, 이러고들 있을 걸 생각하니까 귀엽죠. 자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없습니다. 함께 맞춰가야 하는 거 뭐 어느 세상이나 다 똑같네요. 자, 10월 5일 월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